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가야금의 역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가야 땅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우륵을 통해 신라 땅으로 넘어갔고요. 신라 땅에서 우륵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가야금 음악은 차츰 변화를 해왔습니다. 우륵이 가야 땅에서 신라로 넘어갈 때에 자신이 작곡했던 12곡의 음악을 신라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요. 신라 제자들은 그 음악을 5곡으로 편곡을 해버린 겁니다. 기껏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들 방식으로 편곡을 했으니 우륵이 처음에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을 다 들어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을 했죠. 제자들의 음악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편곡한 음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낙이 불류하고 애이불비하니 가위 정야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프나 비탄에 젖게 하지 않으니 바르다고 이를만하다. 우륵이 남긴 이 말은 우리 정악의 정서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슬픈 그런 서정을 담고 있는 음악이 가장 이상적인 음악이라는 거겠죠. 1500여 년 전의 그 서정과 지금 이 시대의 서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기불류 에이불비의 그 여덟 글자로 대변되는 음악의 서정을 지닌 음악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 그런 서정의 음악 한 곡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가야금의 역사와 그 음악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쟁 연주자 성한여름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곡 골랐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연주하는 특별한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몇몇 연주 방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도드리, 돌장, 사면도드리, 하현도드리까지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정상지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입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를 이어 연주하는 음악, 별곡 아명, 이 별곡이죠.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앞서서 가야금 이야기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우르기 충주 땅에 정착할 때 제자들이 그들 방식으로 편곡을 했다는 말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충주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걸 경험해 봐서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재밌네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르기 낙동강 유역의 음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충주 땅에 살던 사람들의 정서에 그 낙동강 유역의 음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편곡을 했다. 이렇게 우린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또 충주 사람들의 고집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니까 그것도 또 재미가 있네요. 또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반가운 문자 주셨고요. 0878님께서 초복인데 몸보신은 하셨사옵니까? 임금님과 대신들이 복날에 삼계탕 연회할 때 이런 연주가 펼쳐지진 않았을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미리

어제 복날 오기 전에 삼계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애할 때 연주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상상도 좋습니다. 네, 두 분, 세 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환계사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별한 임이 소식조차 끊어졌습니다. 그 임은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랫말 속에 그런 암시가 담겨 있죠. 병풍 속에 그려놓은 환계 그림을 통해서 그런 정황을 묘사하는데요. 병풍에 그린 환계 두 나래를 둥덩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새라고 고기오 울거든 오랴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 속의 환계는 날개를 펼칠 수도 없고요. 날새라고 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영영 이별한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병풍 속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렴구에는 지화자 좋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사 환계사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선율이 참 아름답죠. 이 노랫말과 선율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음악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즐거운 산책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아, 보너스 같은 그런 나날이 이어지겠네요. 네, 반갑고요. 또 지초실님께서 아주 먹음직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이 사진에 보니까 생강, 쑥갓, 또 부추, 민어 그걸 넣고 끓이셨군요. 부추도 보이고 민어의 뽀얀 국물 우러난 그런 사진인데 어제 복날 민어탕 제가 해봤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이거 한 그릇 드시면 힘이 막 나겠는데요. 그러시면서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직장 일 성과표 최고상 성적표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성적표를 공개해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서 끝내 싸우면 역사에서 가야금이 사라질 뻔했어요.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추거나 기다려야겠죠. 우륵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보폭을 맞춘 것이겠죠. 산책지기님의 걸음도 신묘해서 여러 사람과 보폭을 잘 맞춥니다 하는 예쁜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보폭을 맞춘다는 의미 오늘 또 중요한 가르침처럼 들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궁중정제 무외무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외무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향악정제 하나인데요. 원효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광대가 떠들어와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던 표주방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일종의 무구가 무애인데요. 무애, 없을 무, 막힐 애자를 씁니다. 막힘, 걸림이 없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원효대사는 무애를 들고 떠돌아다니면서 춤을 췄는데요. 바로 그런 전통의 기원을 둔 춤입니다. 무애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화엄경 속에 나왔는데요.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라는 말에서 무애 두 글자를 따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불교의 대중포교 및 중생의 귀의를 비는 내용의 춤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 춤의 반주음악은 1981년에 김천응에 의해 재현이 돼서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김천은 재현 무외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집밥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향악정재의 하나, 무외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김천흥 재연, 최충웅의 집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1년 5월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복원공연 실황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쟁이 연주자 성한여름. 그는 지난해 10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한국의 명곡전 무대에서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연 무대를 가졌다. 김일구 명인의 문화에서 배운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악단과 함께 수차례 협연을 해온 바 있다. 안산시립국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과 협연을 했고 지난해 무대에도 역시 김일구류 아쟁산조로 협연을 한 것이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폐막 하루 전에 있었던 무대였는데 20여 년 전에 첫 협연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대담해졌다는 걸 새삼 느꼈다. 2006년 나이 19에 처음으로 안산시립국악단과의 협연을 할 때만 해도 무대가 두려웠고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무대에서는 경험이 많아지자 이제는 무대를 어느 정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사실 19살 때의 협연 무대만 해도 무대 공포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다. 성한여름은 그런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간 전국대회를 100여 차례 정도 나갔고 대회에 나가 수없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떨어질 때마다 피드백을 받아 수첩에 적어놓고 분석을 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다. 지나고 보니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가 살과 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회를 여러 차례 나가는 가운데 무대 공포는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도전하며 사는 삶의 재미 혹은 의미 같은 게 더욱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하면 다시 메꾸고 하는 과정을 거치자 마침내 2016년 제34회 전국국악대전의 일반부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됐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오늘날의 성한여름이 무대에서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됐다. 2018년에는 한국의 집 코우스에서 열린 율객의 공연 무대에 올랐다. 당시 무대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독주를 마치고 각 연주자들과 함께했던 시나위 합주였다. 가야금 검은고 대금필이 해금 아쟁 연주자들이 각자의 독주를 마치고 다 함께 모여 연주하는 시나위 합주였다. 당시 공연 때 시나위 합주는 리허설 때 일정한 약속만 하고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성한여름은 무대 가운데 앉았다. 다 함께 연주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연주를 이끌고 있었다. 저마다 자신의 가락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음악적인 호흡이 잘 맞추어지는 시나위 음악 연주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된 무대로 기억된다. 2022년에는 돈화문 국악당에서 열렸던 산조대전 무대에 섰다. 당시에도 김일구류 아쟁산조 대표로 무대에 오른 것이다. 사실 가볍지 않은 자리였다. 나이나 연륜 면에서 선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성한여름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게다가 30여 분 길이에 맞추어 산조를 타야 했으니 무대에 서기 전 솔직히 부담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진양에서 자진 머리까지 거의 눈을 지그시 감고 탔다. 연습할 때와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악에 몰입해 타다 보니 이곳이 연주 무대인지 어디인지 구분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다. 자진 무리까지 가자 아 내가 지금 공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차리게 됐고 큰 무리 없이 공연을 마쳤다.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니 세월이 흐르는 것의 귀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연주할수록 깊은 묘미를 느끼게 되는 김일구류 아쟁산조가 곁에 있어서 더욱 좋은 요즘이다.

김일구류 아쟁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 한여름의 아쟁 박민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 그의 집안에는 음악 전공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셨다. 충주여고 출신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우연히 듣게 된 가야금 소리에 매료되어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 하셨다. 우르기 정착한 땅도 충주 땅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 충주 땅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어머니의 가야금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가야금 소리를 좋아하신 어머니는 그렇지만 당시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 가야금을 배우지 못했던 여고 시절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을 열어주셨다. 어릴 때 사물놀이, 단소 등의 악기를 배우라 하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아들에게 가야금을 배우도록 해주셨다. 그 계획은 아들을 가야금 전공으로 예술중학교에 진학시키는 열정으로 이어졌다. 남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나가 악기를 배우는데 한여름은 집에서 먼 낙성대 부근까지 가서 가야금을 배워야 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먼 곳까지 가서 악기를 배우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렇게 악기를 배웠고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배우기 시작한 악기였지만 생각한 만큼 가야금이 재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전공을 해금으로 바꾸었고 부전공으로 대금도 배웠다. 가야금, 해금, 대금까지 국악기의 중요한 악기를 두루 해보았지만 그 역시 흥미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국악에 뜻이 없는 듯하니 악기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다. 부모님 역시 아들이 국악기에 흥미가 없는 거라 판단하시고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잠시 생각하셨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말에 학교에 아쟁 전공이 생긴다고 했다. 한여름은 전공을 아쟁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님도 동의를 해주셨다. 예중 2학년 때부터 아쟁 전공으로 새 출발을 했다. 아쟁은 다른 악기와 달랐다. 또 다른 신세계가 열렸다. 새롭게 시작한 악기 아쟁. 아쟁을 통해 우리 음악의 세계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아쟁을 통해 우리 음악의 멋에 차츰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쟁이 좋았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차츰 커져갔다. 예고도 아쟁 전공으로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예고에 아쟁 전공이 15명이나 있었다.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도 하고 흥미가 있는 만큼 실력도 나아졌다. 대학도 아쟁 전공으로 진학을 했다.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은 차츰 좋아졌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 26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 아마도 최연소 강사가 아니었나 한다. 그로부터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추계 예대에서도 외래 교수로 나가 여러 해 강의를 해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난 2024년에는 오디오 가이의 지원을 받아 국악 산조 모임, 모음, 울림 프로젝트 음반도 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와 김일구류 아쟁산조 음원이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이태백 명인에게 배웠다. 두 산조가 모두 개성이 있어서 흥미롭고 산조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아쟁 연주자 성한여름. 그의 성씨는 이룰 성자를 쓰고 한여름은 순 우리말로서 큰 열매라는 뜻이다. 그러니 성씨와 함께 붙여 해석을 하면 큰 열매를 이룬다는 말이 된다. 그의 부친이 자신의 아들이 큰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며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학생들이 맺는 열매도 함께 생각하고 자신의 음악

놓고 있다. 그가 아쟁을 향한 길에 공을 들인 만큼 그가 맺는 열매는 더욱 단단해지고 무르익어 갈 것임이 분명하다. 박종선유 아쟁사연조 듣겠습니다. 성한여름의 아쟁 장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사한조 들으셨는데요. 성 한여름의 아쟁 장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의 삶과 음악 세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성 한여름은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서 가야금 전공으로 예중에 입학했지만 이내 아쟁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오늘날의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안산시립국악단과 김일구류 아쟁사한조 협연 무대에 오르면서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이후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 무대에도 섰고요. 또 뉴욕, 독일, 일본 등지에서 협연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태백 명인에게 아쟁을 배우면서 또 다른 아쟁의 세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현을 하는 것, 활대 잡는 것, 아쟁을 대하는 방법 등을 다시 배우면서 절제된 아쟁의 세계를 구사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7이란 이른 나이에 일반부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동안은 놀이마당이 없어졌단 그런 생각에 우울감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상 수상자가 되니까 자신도 대통령상을 심사할 기회가 생겨서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일과 함께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큰 연주자인데요. 앞으로 그가 펼쳐낼 아쟁의 세계,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한겨울 한여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큰 뜻이 있었군요. 대학 동기 중에 한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예인의 음악을 찾아서 들어야겠어요.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이 시대의 예인 코너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나가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내일 제헌절이고 생각의 향기 있는 날이라서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생각의 향기 코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산책길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라는 공연입니다.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인데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일찍이 외치신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김구 선생의 선구자적인 서사와 철학을 음악극에 담아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공연인데요. 7월 24일 금요일 7시 반과 25일 토요일 4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7월 24일 금요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인당 2장까지 초청이 가능한데요.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는데요.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입니다. 비단이 나오는 박이 몇 번째 박인지 이제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둘째 박을 탈 때 이야기죠. 비단과 살림살이 은근보화가 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선 온갖 비단이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비단, 참으로 다양한 비단 물목이 나오는데요.

0: 이름이 나오는 비단 중에는 실제 조선 후기 무렵에 유행되거나 인기가 있었던 비단도 있지만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만들어낸 비단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비단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들어보시고요. 비단 외에도 온갖 세간, 온갖 보화가 꾸역꾸역 나오는 내용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흥부가 중에서 비단 타령 듣겠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두타로니 이 동인설은
2: 그렇지
1: 웬 비단과
2: 좋지 암마
1: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디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무상의 삼백적 번뜻 들었다 혈왕단 아예 악로소대 적산해비악월강단 태백기경상전원이 강남풍월한단 동경명월 장안비장구질대홍금단 등태산소전원공부자의대단 진실환영 안 무섭다 예배빠른 무초단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존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든 화한단 날명 초당 좋은 곳이 천하영공화정단 삼십삼전 공부공 어제 은재미재미화불산 우정조타 괴단 행실문정의 괴초 행실문정 괴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던 줄을 풍영철만 제목판에 안성주게 되어 두드럭 뚝딱 말끔 문 서부렁서

을 팽조와 동방 사흘굴에 산다우 장승 옥동영화 반사주라지 행궁은 춘풍의 양원주 요지세월을 밟고 꿀라천지 일월을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째 내공함성이 영초단 전천분조 철원조 의성대조 백방사조 반조포조 아라조 황운지조 노방조이며 정조 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홀정어 한산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까지 꾸에 달랑국제 방한세가 나온다 방한세간이 나오는디 3층 2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 몽롱 자개농 근귀다지 향하

나는 견뎌내고 강색빛한 격을리불 뉘위불 혼이불 화문보조 잔뼈개들 문양기 세겨놓고 광명 좋은 음초 때며 화로 인두 환전가랑 녹은 냄비 입숟가락에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뱅뱅두리가 백주기요 허드레 그 중식이 입사판이 백주기라 구리적사 삼발이며 풍로자환은 주전자 금잔디 핏자콩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감지 초리 방정 구자 시칼 도매 깔우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산태비까지 그저 구역 다나오고 마당시간 다 나온다 마당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화룡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절구툰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 도깨 방맹이 도드락 똑딱 신골 방맹이 버신 정으로 재수하고 그래 거미 홀텐단 손상 뱅이 극쟁이 그저 오줌 장군 귀땡이까지 꾸역꾸역꾸역꾸역 그 따라오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며 뿌리 산호 그저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역꾸역 타나군이 이건이 유월순아 흥보 양주 조화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 대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오. 흥보 마누라가 옷을 못 해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대본 회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보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디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 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 비단 옷 한 벌 해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입었고 말고 어린 것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아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주려고 자네를 안 입히겠는가. 그 자네가 네. 색깔을 골라서 뭔 색깔이 좋든가. 영감 나는 노란 송화색에다가 반화장 딱 달아갖고 입는 것이 그렇게 좋습디다. 응? 흥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초년이라는 게 할 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야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물젓는 몽둥이 뽐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뒤꼭 밀리 송장 뽐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보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화색 비녀 송화색 댕기 송화색 놀이잠 송화색 귀지개 송화색 쪽지개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속저구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리 송화색 속건 송화색 바지 송화색 신발 송화색 신발 송화색 그리고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 가고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파리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속모 차리고서 아 영감 영감 말씀을 들은 게 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 사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때안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보시오. 그래서 흑공단 갓 흑공단 만근 흑공단 동근 흑공단

0: 흥분 마누라가 요만하고 보더니 마 당신은 영락없이 겨울에 보리밭에서 뚱지서 먹는 까마귀 새끼뽀로로 생겼소. 흥부가 야이 사람 하늘같은 가장을 보고 까마귀 새끼라니. 그럼 영락없는 전주장이 팔로는 돼지 새끼뽀로로 생겼소. 이렇듯 좋아할 적에 흥부 마누라가 정신 차려 영감 박두통에서는 첫 통에서는 참말로 쌀과 돈이 많이 나오고 둘째 통은 은금보화가 많이 나왔고 또이 살림살이도 안 나왔소. 그런데 요번 셋째 통은 무엇이 나올랑가 모르겠소만은 이 박타는 설소리는 내가 한번 먹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자네 그렇게 신명내는 거 보인 게더 좋은 건 나오라는 게 배니. 그럼 한번 타보게 한번 먹여보란 말이야. 흥부 마누라가 설소리를 먹일 적이.
1: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들으셨어요. 이 흥보 마누라가 시집 와서 호치마만 입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가난했던 흥보네 형편이 흥보 마누라 옷에서도 잘 드러나네요.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비단 타령을 들을 때마다 둘이서 하는 이 대화가 참 즐겁죠. 흥보 마누라와 흥보가 펼치는 일종의 패션쇼 하는 모습과 같은 부분인데요. 송화색을 좋아하는 흥보 마누라, 온갖 옷, 장식 모두 송화색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하니 영락없이 꾀꼬리 같다 하고 예쁘다고 해주는 흥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걷는 줄 몰라서 좋다는 흑공단, 바로 흥보가 좋아하는 빛깔이었죠. 흑공단으로 저고리, 두루마기, 신발까지 다 해서 이분이 영락없이 겨울 보리밭에 까마귀처럼 생겼다 하는 그런 재밌는 대화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도 보기 좋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8329님께서 월드컵 때 노르웨이 노젓는 응원을 보면 김소희의 뱃놀이가 생각나는데 신청곡 가능한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소희 명창의 뱃노래가 길이가 좀 길어서요. 그보다 좀 짧은 음악으로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뱃노래, 이 경기민요의 트로이카죠. 묵개월, 안비취, 이윤주 세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만경 창파를 헤치고 어기야디어 노젓는 풍경이 들리는 노래, 물과 관련된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게다가 경기민요 특유의 시원한 성음을 들을 수 있는 노래였죠. 8329님 신청 음악으로 뱃노래, 자진 뱃노래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경기민요의 트로이카,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시원하게 들어보셨습니다. 내일이 제헌절이고 또 올해는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 주말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주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며칠 동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금, 토, 일, 3일간의 여유인데요. 이미 좋은 계획들 세워놓으셨겠죠? 벌써 휴가를 다녀오시겠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 없으시다면 오늘 좋은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해가 있을 때는 해를 쫓아다니고 해가 없을 때는 어디가 됐든 온기를 찾아가는 고양이처럼 본능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빼앗길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줄어들 일도 없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포르투갈의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책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모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꽃별의 해금 연주 축제 같은 하루 듣고 왔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을 맞을 때 기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마침 흘러나와서 따라 부를 때. 이때도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정말 소소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대답이든 정답은 없을 텐데요. 오늘도 각자의 행복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님과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디세이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김용우의 노래 는실타령.

0: 김용우의 는실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텔레마코스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였고요. 지난 시간 잠깐 또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요. 줄거리를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예. 오디세우스가 등장하지는 않고요. 오디세우스가 부재한 가운데 이타케 도시국가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신들이 회의를 해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결정을 했고,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테스로 위장을 해서 네, 이타케로 가서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로스의 네스토르,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 여정에서 오디세우스가 도대체 어떤 영웅인가라는 것을 여러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 텔레마코스가 접하게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세우스의 현재 상태, 지금 칼립소 여신에게 억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네, 듣게 됩니다.
0: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5권부터는 오디세우스가 등장합니다. 예. 이렇게 풍문으로만 듣던 그 영웅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오디세우스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칼립소의 섬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 섬은 어디고 칼립소는 누구일까요?
1: 예, 오기기아라고 하는 섬이고요.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오기기아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물론 뭐 가설적이기는 하지만은 몰타로 보입니다. 몰타, 아, 예, 몰타라는 네, 그 섬으로 보이고요.
0: 예.
1: 그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은 어쨌든 조난당한 오디세우스를 환대했죠.
0: 네.
1: 환대를 해주고 생명의 은인이죠.
0: 예.
1: 그리고 손님인 오디세우스가 연인이 되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칼립소는 또 뿌리치기 힘든 또 제안을 했죠.
0: 예.
1: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7년 동안 같이 있긴 했는데
0: 네,
1: 그러면 너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자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0: 네. 아니, 바다에서 표류해서 생명을 구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예, 예. 아, 이 칼립소 여신이 왜 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며 자신의 사랑을 구애하고 또 심지어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엄청난 제안까지 하게 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나 봐요.
1: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잘생겼죠.

0: 아, 실제로 그 이 서사시에서도 그 묘사가 있습니까? 그 네, 외모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까?
1: 특히 이제 호메로스는 제가 이제 호메로스를 읽으면서 받는 인상이 좀 너무 외모 지상주의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를 읽어보면 그 굉장히 주옥 같은 어떤 형용사 어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벽에 여신하면은 장미빛 손가락을 펼치는 또는 또 어떤 그 요정이나 어떤 뭐 공주를 표현할 때도 뭐 복사뼈가 예쁜, 뭐 뺨이 붉은 예쁜 또는 머리띠가 아름다운 또는 뭐 이렇게 드러난 어깨가 눈부신 또는 뭐 황소 눈을 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칼립소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원을 좀 따져보면은 칼립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0: 예.
1: 거기서 온 건데 이 동사가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곁에 머물러 있다,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칼립소가 감추고 있는 거죠.
0: 네.
1: 예, 덮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불멸의 삶을 포기하고 귀향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 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0: 예, 그러니까 칼립소가 막 너에게 불멸의 삶까지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가 아내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귀향을 꼭 하리라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방금 설명 주신 대로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에
1: 맞습니다.
0: 가치를 더 두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1: 물론 이제 칼립소는 그 헤르메스를 통해서 그 오디세우스 영웅을 놓아줘라라는 말을 들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칼립소는 계속해서 그 오디세우스에게 집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간이나 함께했던 연인이잖아요, 서로가.
0: 연인으로
1: 이별...
0: 볼 수 있습니까?
1: 예?
0: 연인인 건가요?
1: 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칼립소는 여신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갑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예.
1: 그리고 오디세우스 을이죠, 사실은.
0: 예. 예. 미저리 영화 많이 떠올랐어요.
1: 미저리라고 어쨌든 그 7년 동안이나 함께했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대화가 되게 재밌습니다.
0: 예.
1: 칼립소가 이렇게 뭐 내가 그 당신 아내보다 못하냐. 여기서도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렇지 않다.
0: 예.
1: 키도 당신이 그거 훨씬 더 아름답다.
0: 어머머머. 그렇습니까?
1: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남녀간의 어떤 매너나 에티켓 이런 부분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재미있고요.
0: 그렇군요. 예. 아내인 페넬로페가 들었으면 기분은 좀 좋지
1: 맞습니다.
0: 않았겠습니다.
1: 그래서 뭐 여기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근데
0: 아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페넬로페라는 여성의 인물을 통해서 여성의 마음은 갈대같고 알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이 작품 속에 표현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제가 보기에는 갈대라기보다는 강철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까?
1: 근데 물론 이제 그 배신하지 않았느냐. 물론 페넬로페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0: 네.
1: 근데 요거를 조금 물론 제가 강연을 나가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불편해하고 굉장히

0: 되지 않았느냐.
1: 그렇죠.
0: 집에 돌아오면 뭐 하냐.
1: 예.
0: 쫓아내야 된다.
1: 그 양은 의미도
0: 네.
1: 없다.
0: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배신했다는 거,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1: 네.
0: 저는 요거를 약간 좀 각도를 달리해서 환대의 법도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립소는 어쨌든 오디세우스의 생명의 은인이고 오디세우스를 환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난자로 도착했던
1: 네.
0: 오디세우스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1: 네.
0: 어쨌든 이거는 상호호혜적인 거거든요. 자신도 보답을 해야 되는 거고 보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연인이었던 거죠. 예.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1: 네.
0: 그래서 이 인간 연인을 조금 연인으로 삼고 싶었던 거고 게다가 놀라운 제안까지 했잖아요. 불멸의
1: 그러니까요.
0: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1: 네.
0: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떠나려고 하는 거고
1: 네.
0: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1: 네.
0: 살지.
1: 불멸의 삶인데. 네.
0: 근데 불멸의 삶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은 상실되어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시간은 정지에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정지에
1: 예.
0: 있는 상태고
1: 네.
0: 자신의 어떤 상실된 정체.
1: 칼립소에게 얽매여 살았겠죠. 이제 거기서 떠나죠, 이제. 그러면 자, 그래서 제우스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칼립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칼립소도 오디세우스를 바로 집으로 보내주지는 않고 직접 또 뗏목을 만들어서 섬을 떠나게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이거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예.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끌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채워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성취가 되어야 하는 거고 정말로 그 노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동은 인간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 오디세우스는 정말로 제가 작품을 읽다 보면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 뗏목을 제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뗏목을 제작하는 거, 기술력을 가진 어떤 인간, 이게 문명적인 거거든요, 이건.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적인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뗏목을 직접 제작하는 거. 이건 바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어떤 일종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칼립소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거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별을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붙잡고
1: 어디 한번 떼목 잘 만들어 보나 보자. 약간 그런 걸까요?
0: 뭐 헤어질 때 차키까지 주지는
1: 아, 아니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에서는 승리한 영웅이지만
0: 않을까요? 맞습니다.
1: 귀향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 너의 인간적인 그 고통의 여정을 거쳐야만
0: 맞습니다. 예.
1: 한다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작품 속에서. 그 얼마나 의기양양해져 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정말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0: 맞습니다.
1: 그런 과정이지 않나.
0: 맞습니다.
1: 역시나 뗏목을 이제 만들고, 아, 뗏목을 만드는 게또 끝이 아니라 이걸 타고 또 망망대해를 지나야 한다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새로운 고난이 펼쳐질지 짐작이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뗏목을 타고 가장 먼저 지나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0: 뗏목을 타고 가다가 잘 갔죠. 근데
1: 예.
0: 이제 포세이돈의 눈에 띄어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1: 예.
0: 결국은 난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이 문학 작품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박탈됨. 물론 불멸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발을 오디세우스가 내디디면서 칼립소의 곁을 떠나긴 했는데 이 조난자로 전락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박탈됐거든요.
1: 네.
0: 거의 나체 상태고 죽음 상태로 스케리아의 바닷가에 도착했고,

0: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오디세우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1: 네. 그게 이제 또다시 폭풍을 만났고, 알수 없는 낯선 섬에 도착을
0: 맞습니다.
1: 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누군가
0: 맞습니다.
1: 또 등장을 해서 구원을 합니다.
0: 예.
1: 그게 바로 이제 공주 나우시카가 등장하네요. 예. 그 보면은 아까 칼립소도 그렇고, 지금 이 파이아케스인들의 섬에서 공주인 나우시카가 또 등장해서 오디세우스를 구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오디세우스 세이아에는 여성 은인들이
0: 맞습니다.
1: 예,
0: 예.
1: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이 설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일단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낯선 영웅을 돕거나 결혼하는 이야기가 많죠. 특히 이제 아르고호 모험에서 야손과 메데이아, 뭐 테세우스 같은 게 아리아드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들 영웅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잘생기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1: 아, 정말
0: 도와줘.
1: 그 옛날에도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0: 그러니까 어떤 그 외모라고 하는 게 글쎄요. 요즘의 의미와는 다르겠지만
1: 예.
0: 어떤 신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아, 네.
0: 힘. 어떤
1: 네.
0: 신적인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나우시카 공주와의 어떤 조우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이 부분은 이제 아테네 여신이 이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나우시카 공주에게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1: 네.
0: 근데 너 지금 옷이나 이런 것들이 더럽지 않냐? 바닷가에 있는 강가에서 빨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하게 됐고,
1: 네.
0: 빨래를 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여신이 이제 일단 작업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어떤 낯선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1: 예.
0: 사실은 오디세우스는 완전히 그 난파를 당해서 거의 나체 상태고, 지금 거의 그 치부만 간신히 가리고 이렇게 그 나우시카 공주 앞에 섰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호메로스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어떤 화염이 이글거리고 있는, 그죠? 그리고 굶주린 사자처럼 이렇게
1: 네.
0: 나아갔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하녀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나우시카 공주는 맞섭니다.
1: 네.
0: 그래서 혼기가 찼고 결혼할 때가 임박한 여성은 대담해지는 게 아닌가?
1: 네.
0: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1: 네.
0: 결혼이 암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체 상태에 있는 그런 낯선 사내이긴 하지만 일단 맞서게 되었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디세우스의 또 전략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자신의 몰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탄원이나 간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무릎을 만집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근데 이제 무릎에 손을 대지 않는 거죠.
1: 네.
0: 이 소녀가 갑자기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게 되면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자기는 정말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일단 그 부분 재밌는 부분인데 읽어보면 오디세우스가
1: 네.
0: 나우시카 공주를 찬양하죠. 아르테미스 여신하고 너무 닮았다.
1: 네.
0: 그리고 당신하고 결혼하게 될 사람은 가장 행복한
1: 네, 남자가 될
0: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1: 것이다.
0: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런 만남에서의 어떤 매너, 이런 거를 오디세우스가 숙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옷과 음식과 길 안내를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1: 네.
0: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옷을 갖춰입고 나타났더니, 물론 거기에다가 아테네 여신이 뭔가 매력이라고 하는 걸또 들이부었죠.
1: 한 스푼.
0: 한 스푼인가요? 어쨌든 삽으로.
1: 아, 삽으로. 네.
0: 그러니까는 너무나 멋진 영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나우시카가 이분이 정말로 여기 머물면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면
1: 되어주.
0: 얼마나 좋을까라는
1: 아,
0: 말까지 하게
1: 이
0: 되는 거죠.
1: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전혀 뭐랄까요? 영웅 서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면 지금 선생님의 이제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로맨스가 가득 담겨 있는
0: 맞습니다.
1: 네. 굉장히 여러 층위로 이 작품을 읽어볼 수 있을 것
0: 특히
1: 같아요.
0: 이제 거기 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1: 예.
0: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은 일리아스적인 아킬레우스적인 영웅, 무궁이 뛰어나고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가 손상돼서 분노하고 불멸

0: 명성을 추구하는 어떤 영웅의 특성도 있긴 한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 귀향하는 과정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반영웅적인 특징입니다.
1: 그러네요.
0: 뭔가 꾀라든가 기만이라든가
1: 네.
0: 인내, 그다음에 이런 낯선 세계에서의 어떤 매너, 이런 거, 에티켓,
1: 예.
0: 어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이게 결합된 영웅이라는 점을 점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되었든 이제 나우시카의 공주 도움을 받아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알키노스 왕또 아레테 왕비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들 앞에서 이제는 막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한다고요.
0: 예.
1: 예.
0: 처음에 이제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스 왕의 궁정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아테네 여신이 세심하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남자에게 간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왕비에게 간청을 하도록.
1: 네.
0: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자애, 자애를 겨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빌려주었고,
1: 네.
0: 처음에는 이 환대법도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를 또 이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이게
1: 그렇죠.
0: 어떤 지중해 세계의 어떤 이런 개방적인 문화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 네.
0: 그러다가 그 환대를 받는 과정에서 그 궁정가인인 데모도코스가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거든요.
1: 네.
0: 그러자 그 노래를 듣자 이 나그네가 막 이렇게 그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막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뭐 자신의 얼굴을 감추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극적으로 오디세우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트로이아를 정복한 그 유명한 영웅 오디세우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마치 호메로스이냐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
1: 아,
0: 부분인데
1: 그렇군요.
0: 자신이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혼자서 홀로 생존해서 칼립소에게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는
1: 네.
0: 이런 그 장면이 나오죠. 예.
1: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3자의 시선으로 영웅담을
0: 맞습니다. 예.
1: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작가인 호메로스가 된 것인 양 자신의 일을 회상하면서 소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카이안 카로르 그리고 에르달 에르진칸의 연주로 더 윈드 듣고 오겠습니다.

0: 카이안 칼호르, 에르달 에르징칸의 연주로 더 윈드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의 모험담을 이제 들려줄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중에 좀 하나를 소개해 주실까요?
1: 물론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그 외눈박이 거인하고의 어떤 대결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까요? 예.
1: 그 외눈박이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동굴에 오디세우스와 그 전우들이 도착을 했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 동굴에 살고 있는 이 동굴 주인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0: 네.
1: 전우들이 그냥 대충 여기 있는 뭐 치즈나 뭐 이런 거 좀 그죠? 양들 챙겨서 도망을 가자.
0: 예.
1: 왜냐하면 너무 무시무시한 마치 킹콩과 같은 존재가 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디세우스의 호기심, 뭔가 이 동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이 동굴의 주인이 우리를 환대할지 한번 알아보자. 뭔가
0: 네.
1: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0: 그러네요.
1: 그런 어떤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 그 폴리페모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후회하기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거기서 그 전우들이 희생됐잖아요.
0: 아.
1: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이 거인이 사람을 먹어요.
0: 아, 식인이었어요.
1: 식인을 해요.
0: 예.
1: 예. 게다가 등장했을 때 환대 법도 따위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 끼니 때마다 오디세우스의 전우들을 막 먹어치우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동굴을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앞에 어마무시한 그런 엄청난 그 그죠? 돌을 개어놨거든요.
0: 네.
1: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0: 완전 갇힌 거네요.
1: 예. 갇혀요.
0: 예.
1: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그 오디세우스가 여기서도 그 숙고를 하게 되는데 동료들을 잡아먹어서 엄청나게 오디세우스가 분노하면서 사실은 폴리페모스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자고 있을 때 뭐 죽인다거나.
0: 네, 네.
1: 근데 이제 참죠. 왜냐하면 폴리페모스를 죽였다가는 동굴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결국은
1: 맞서게 되는 건가요,
0: 맞서게
1: 그러면?
0: 되는 거죠. 예.
1: 오, 그런데 엄청난 거인의
0: 예.
1: 식인을 하고 있는 대상인데 어떻게 오디세우스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갈 수 있을까요?
0: 또꽤 많은 오디세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략을 세우게 되는데, 계략을
1: 네.
0: 세우게 되는데, 일단은 포도주로 유인을 하죠.
1: 예.
0: 너무나 그맛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명적인 거거든요.
1: 네.
0: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바치면서,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으니까, 폴리페모스가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먹어주마. 이게 너한테 주는 환대의
1: 아.
0: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환대의 법도 따위는
1: 없는 거죠. 예.
0: 정말 없죠.
1: 예.
0: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1: 예?
0: 이름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노바디고, 우리말로 하면 아무도 아닌데, 근데 저는 어쨌든 제 번역에서는 아무도라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1: 아무도.
0: 너 누구냐 했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은 잡아먹혔을 것 같아요.
1: 왜요?
0: 이름이 뭐 그따위냐. 저는 그냥 아무도, 어차피 아니라고 하는 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1: 예.
0: 그 삼음절로
1: 네.
0: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노바디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아까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반영웅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 그러네요. 예.
0: 일리아스에서의 전쟁을 할 때는 전투에 임하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1: 그렇죠.
0: 나는 이 명성이 정말로 그 청동의 하늘까지 다 있는 이런 그죠? 이름이
1: 네.
0: 그런 어떤 유명한 영웅이다 이런 걸 밝히는데 여기서도
1: 자신을
0: 보면은
1: 숨겨버리는
0: 예
1: 거니까요.
0: 안티 히어로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을 노바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깜쪽같이 그 폴리페모스를 속여 넘길 수 있었던 거죠.
1: 예.
0: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말뚝의 끝을 이제 불에 달궈서 포도주를 먹어서 폴리페모스는 취해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오디세우스가 말뚝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거기를 불을 달구어서 이 외눈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인용문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직유법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 오디세우스가 불에 달군 말뚝으로 그 폴리페모스의 눈을 겨냥해서 찌르는 것을 직유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 네.
0: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 때 송곳으로 이제 배의 늑골에 해당이 되는 목재 구멍을 뚫을 때
1: 네.
0: 뚫는 장면하고 이렇게 거기에 비유하거든요.
1: 아,
0: 그죠? 그러니까 조선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1: 네.
0: 다음에 눈에 찔려서 이제 막 눈이 막 타는 소리에서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은 제련을 할때 불에 달군 뭐 도끼 자루를 물에 이렇게 담그게 되면 치지직 그런
1: 그
0: 씩씩하는 소리가
1: 소리가
0: 나잖아요.
1: 나죠. 예.
0: 거기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달군 말뚝으로 눈을 찌르는 것을 조선술과 제련술에 빗대어서 직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문명적인 힘의 어떤 승리, 기술의 승리, 예,
1: 네.
0: 기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1: 네.
0: 여기서 보면 무력에 대해서 지력으로 맞서고 야만에 대해서 문명으로 맞서면서 결국은 폴리페모스를 제압하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폴리페모스가 지금 뭐 취해 있는 상태에다가 눈까지 찔려 있기
0: 예,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뭐 얼마나 지금
0: 얼마나
1: 아비규환인
0: 맞습니다.
1: 상황일 텐데 폴리페모스의 이제 예를 들면 그뭐 부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료 거인들도 있을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나요?
0: 예.
1: 오디세우스가?
0: 여기에 그 오디세우스의 선견 지명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 예.
0: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폴리페모스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노바디가 아무도 나를 죽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예.
1: 예.
0: 노바디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료들이 이 거인들이 동굴로 모여들었다가 얘 지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예. 아무도 나를 죽이지 않는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1: 아무도 나를

0: 죽이지 않는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1: 예, 그러니까
0: 있으니까.
1: 얘가 지금 요즘에 혼자 지내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동료들이 다, 그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폴리페모스는 뭐 엄청 거대하고 힘이 있는 장사에
1: 맞습니다.
0: 뭔가 식인을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지혜가 굉장히 모자랐던,
1: 예,
0: 네.
1: 지력이 딸리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 위험에서
1: 예.
0: 오디세우스가 벗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도 같네요. 뭐랄까요?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무기라는 것이 이런 폴리페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외력,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것이 아니고
1: 맞습니다. 예.
0: 사실은 굉장한 그 정신적인 어떤
1: 맞습니다.
0: 지혜, 지능,
1: 예.
0: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1: 예.
0: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1: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향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오디세이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충동도 억제했고 숙고를 했고 그다음에 꾀를 생각해내서 이런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힘으로 이 엄청난 어떤 외력을 가진 폴리페모스를 제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런 내면의 정신적인 힘을 부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오디세우스의 사실은 패착이 있기도 해요.
0: 어느
1: 예, 그래서
0: 부분일까요?
1: 동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동굴에서 나오게 될 때도 이렇게 물론 그 양들의 배 밑에 붙어가지고 이제 탈출은 무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서 지금 이제 그 폴리페모스는 막이그 오디세우스와 그 전우들을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가운데에 배를 타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마치 일리아스에서의 어떤 영웅들처럼.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의 영웅들은 적을 제압한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다.
0: 아니 실컷 노바디라고 해놓고
1: 예,
0: 왜?
1: 요 충동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드러내는 패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페모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오디세우스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그 자신의 눈을 멀게 한이 눈이라고 하는 거 자식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자식보다 소중한 게다가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눈을 멀게 한이 오디세우스가 귀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이게 저주를 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귀향길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0: 어렵습니다. 고향 한번 가기 어렵습니다. 자, 간신히 빠져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폴리페모스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고, 이제 다음 여정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나와서 다음으로 향하게 된 곳은 어디일까요?
1: 예, 키르케의 섬이고요. 이곳에서 1년 정도 귀향이 또 지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대리 아내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키르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왜냐하면 그 결혼의 어떤 위험이 늘상 그 존재하거든요. 칼립소하고 결혼해서 정착할 수도 있었고, 나우시카 공주하고도 썸 타고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키르케라고 하는 여인도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넬로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 아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한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키르케는 마법으로 이렇게 전우들을 막 이렇게 돼지로 변신을 시켰거든요.
0: 오디세우스의
1: 네,
0: 전우들을요.
1: 전우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성으로 노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여신인데, 그래서 이제 키르케가 제공하는 그런 그 음식을 먹고 오디세우스의 전우들이 이제 돼지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변형의 여신이다 이렇게

0: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계에 위치한 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좀 상당히 애매모호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뭔가 문명과 야만이 이렇게 섞여있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기도 하고
1: 예.
0: 인간과 짐승의 어떤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묘한 어떤 경계에 위치한 그런 어떤 여신이고 그 다음으로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재자이면서 조력자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전우들은 마법에 걸려서 돼지로 변모를 하긴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이 키르케 여신의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통과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팜므파탈처럼 보였거든요.
1: 네,
0: 근데
1: 키르케가
0: 키르케가 그렇게 보였는데 자신의 마법이 소용이 없고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자 여기서는 조력자로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귀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캐릭터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 장면에서 키르케가 조력을 하는 입장으로 변해 가면서 오디세우스에게 저승으로 가서 예언자를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경계에 위치한 여신이다. 요 부분이 지금 이 저승이라는 이 이야기가
0: 맞습니다.
1: 왜 나왔는지를 조금 연상하게 하는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조언을 한답시고, 그러니까 저승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로 가봐라. 라고 한 지점이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겠네요.
0: 뭔가 이게 지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강이라고 하는 게뭐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테이레시아스의 그 혼령을 만나서 테이레시아스는 영험한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귀향을 하려면 어떻게 귀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귀향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테이레시아스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욕망과 충동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욕망과 충동을 억제해야 된다.
1: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0: 맞습니다.
1: 얘기더라고요. 예.
0: 그리고 특히 그 여행 과정에서 트리나키아 섬에서 헬리오스의 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소들을 잡아서 이렇게 포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우들은 결국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그 소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디세우스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우들은 귀향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귀향의 조건, 귀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서 예언자를 만나볼 수밖에 없었고, 이그 혼령들과 만나는 요게 이제 11권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어떤 기원, 주로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트로이아에서 함께 싸웠던 그런 전우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그 일리아스적인 어떤 과거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디세우스의 방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이 연쇄되는 건데 결국은 모험의 어떤 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승 세계를 찾는 거고 이 저승 세계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과거와의 대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자아가 다시 자신의 자신을 수습하는, 자신의 자아를
1: 복원하는,
0: 재구성하는, 회복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도 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의 혼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1: 그래요.
0: 사실은.
1: 그 이야기까지 또 이어주세요.
0: 그래서 아킬레우스 영웅의 어떤 혼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사실은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가 세워놓은 영웅의 이념을 다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리아스에서 그 아킬레우스에게는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이 딜레마는 뭐냐면 자신이 그 원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찍 그 원정을 접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은 장수를 누리긴 하지만은 불멸의 명성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트로이아에서 죽는 거.
1: 네.

0: 선택을 하게 되면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딜레마 상황에서 아킬레우스는 결국 단명을 선택을 해서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의외로 아킬레우스의 호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땅 위에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지금 날품팔이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로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1: 영웅이 아니어도
0: 예. 그래서
1: 살 수만
0: 여기 지금
1: 있다면
0: 죽어 있는 망자들을 통치해봐야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영웅성의 어떤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일리아스의 어떤 영웅 세계, 영웅관을 전면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영웅성의 붕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디세이아에서는 영웅성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은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디세우스는 고난을 견디면서 삶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쟁의 영웅에서 귀향의 영웅으로 자기 보존하는 이런 생존의 영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만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승에서 만난 많은 그 예언자나 또그 사망을 한또 다른 그 동료
0: 맞습니다.
1: 영웅들의 영혼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맺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마지막 시간인데 오디세우스의 귀향,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김기영 선생님과 오디세이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죽음을 위로하지 말게.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땅 위에만 살수 있다면 날품팔이라도 하고 싶다네. 김기영 선생님이 번역한 오디세이아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수나 박우제의 연주 빙빙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어제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좀 든든하게 복다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담에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죠. 삼복더위가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져서 입술에 붙은 그 가벼운 밥알 하나조차도 참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도 힘들고 지친다는 뜻이에요. 복날의 복자는 엎드릴 복을 쓰는데요.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기 앞에 세 번 엎드리고 나면 마침내 이 모진 더위도 지나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가혹한 삼복지간을 건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요. 피곤해진 심신을 다독이고 건강한 기운을 채우는 일일 텐데요. 뜨거운 기운에 억지로 맞서기보다는 때로는 그늘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보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퓨전 국악 시아의 노래와 연주로 태평가 오늘 첫 곡으로 기분 좋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여러분? 전국의 삼계탕집이나 뭐 추어탕, 냉면집도 그렇고요. 복다림 하려는 분들로 하루 종일 붐볐을 거예요. 줄 서는 가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저는 저녁에 아이들하고 먹으려고 치킨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받았어요. 치킨집도 주문이 엄청나게 밀렸었나 봐요. 오늘도 그 열기가 살짝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초복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달 동안은 기온이 가장 높이 치솟는 삼복더위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몸을 좀 세심하게 보살피는 든든한 복다림 계속 돼야겠죠. 우리가 흔히 몸을 보한다고 하면요. 약재가 들어간 음식부터 떠올리게 되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진정한 보양의 시작은 그런데 손상된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상의 섭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물과 잠이래요. 여름철에는 미지근한 물을 좀 수시로 마셔서 수분 채워주는 게 좋고요. 또 밤새 높은 기온 때문에 잠 못 드는 경우 많잖아요. 또 곧 있으면 열대야도 있을 텐데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결국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만큼이나 물 자주자주 마시고요. 밤새 잘 쉬어주는 그런 일상 자체가 최고의 보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지치시죠? 그래도 스스로 좀 완급 조절 잘 하시면서 지치지 않게 살피셔야겠어요. 덥다고 나도 모르게 너무 인상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그 마음의 온도도 가끔씩은 들여다보기로 해요. 이수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을 달리다 듣고 올게요.

이수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을 달리다 전해드렸는데요. 경쾌한 선율이 참 싱그러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푸릇하고 상쾌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 초원을 달리다 함께 듣고 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 음악마루 출석합니다. 올 여름은 덜 덥길 하셨는데 지금 덜 덥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와 진짜 살만하다라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올여름 이렇게 쭉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더위가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 더위가 언젠가는 올 텐데 이렇게 늦어진 만큼 또 늦게까지 막 9월 10월까지 이 더위 땡볕 해 쨍쨍 내리쬐는 그 뜨거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 우리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지금 이 한여름치고는 꽤나 선선한 이 날씨 그냥 우리 즐기기로 해요. 6642님께서 음악마루의 아름다운 음악에 마음의 보약을 얻습니다. 여름 한낮에 행복 쉼터 언제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몸에 보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보약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보약은 저희가 좋은 음악 선곡해서 여러분의 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8800님께서 소나기 덕분에 시원한 날씨가 됐어요 하시면서 노란색 그 풀꽃인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정말 샛노란 그 풀 꽃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가 그 뒤에 초록한 초록색 이파리가 다 배경이 돼주고 있어요. 거기에 딱 한 송이 노랗게 피어 있어서 유난히 더 돋보이는 꽃사진 덕분에 잘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주 지역도 비가 한 차례 싹 쏟아졌거든요. 소나기처럼. 그러고 나니까 좀 후텁지근은 하기는 한데 살짝 온도가 내려간 느낌? 그래서 오늘 날씨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7208님께서도 일찍 이렇게 또 참석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이동현, 김탁환의 모든 생명은 지키는 것이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농부와 소설가가 생태 공동체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고민하는 내용 담고 있는데요.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 밥 한 그릇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물 건너가다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 놀양이라는 곡인데요. 오디오 바나나의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구나 싶어서 들을 때마다 참 놀랍기도 합니다. 자, 음악 이르는 바로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 중에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무대 유료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소리의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현의 메나리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메나리가 동부민요 선율이 특징인데요. 동부민요의 선율을 해금과 바이올린, 또 피아노 연주곡으로 만나보실까요?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현의 메나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디오 바나나의 놀량 듣고 오셨어요. 산타령의 소리에 대금 같은 우리 전통 선율과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와 진짜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죠. 자, 우리 음악이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섬진강가 곡성에 들어와 농부로 산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농부로 살아가는 삶은 그 무게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겨내다 보니 이젠 제 몸이 자연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곳 미실라는 저처럼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함께 농사짓고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꿈꾸면서요. 문득 미실란에서 지금까지 일구어온 농사를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 겨우내 얼어있었지만 고요하게 움직였던 작은 생명들의 공간을 경운하여 30여일간 건강하게 잘 자란 어린 모들이 뿌리내리기 좋게 흙을 만들어놓습니다. 초여름, 어린 모를 품종 연구 논에 직접 한 촉 한 촉 30cm 간격으로 조심히 흙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모아 모를 심습니다. 벼들이 바람과 햇볕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어디일까를 인간이 아닌 벼의 편에서 고민하면서요. 여름, 노는 수많은 미생물과 물속 생물들, 물 위 생물들까지 정말 다양한 생명들의 놀이터이자 생존의 터전이 되어

벼와 사이좋게 공존하며 작은 지구를 만듭니다. 당연히 잡초도 함께 자랍니다. 제초제를 두 번 정도 치면 농부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지구의 중심인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렁이를 넣어줍니다. 우렁이가 부지런히 잡초를 먹어치우긴 하지만 우렁이가 다 못하는 부분에는 미슐란 식구들이 들어가 한여름 동안 잡초와 사투를 벌이곤 합니다. 이동현.

밥은 쌀로 만든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지혜의 모음이다. 그 지혜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산 이들의 삶에서 나왔다. 씨를 지키는 법, 물을 대는 법, 비와 햇볕을 기다리는 법, 뿌리와 줄기와 잎을 살피는 법, 곤충과 작은 동물들을 대하는 법, 열매를 거두어 보관하는 법, 함께 일하는 법, 홀로 농기구를 고치는 법 등이 그 안에 담겼다. 나는 아직 밥 한 그릇의 지혜를 열에 하나도 모른다. 완벽한 농사에 닿기엔 고려할 점들이 너무 많다. 햇볕이 충분히 들어야 하고 논으로 드는 강물은 넉넉하고 깨끗해야 하며 비는 충분히 내리되 가을엔 알곡이 여무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큰 바람이 몰아쳐도 안 된다. 병이 돌아서도 안 되고 해충이 들끓어도 안 되며 새들이 몰려와도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농부는 매일 논으로 나가 두 손을 모으고 벼가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준다는 온갖 신들에게 빌고 또 빌어왔다. 지독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김탁.

0: 마크 테일러의 여러분의 연주로 농부가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동현, 김탁환의 모든 생명은 지키는 것이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는요, 농부와 소설가가 심은 한 알의 진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전남 곡성에 있는 생태 공동체 미실란의 대표이자 농부인 이동현, 그리고 또 곡성으로 내려가서 함께 흙을 일구는 소설가 김탁환이 지난 여정을 기록한 글이었는데요. 매일 마주하는 그 밥 한 그릇에는 씨를 뿌리고 물도 대고 바람과 햇볕을 기다리면서 자연과 온전히 소통해온 농부의 긴 시간이 담겨 있죠.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사람의 힘으로 다 어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순간을 지극한 정성으로 버텨낸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인데요. 요즘처럼 밥이 아닌 다른 먹거리가 넘쳐나고 모든 게 효율성 위주로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 논을 지키고 건강한 밥상을 지켜내는 일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편리함을 쫓아서 정작 지켜야 할 가치들을 흘려보내기보다는요, 흙을 밟으면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내 밥상 위에 올라온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떠올리면서 그 안에 깃든 진심을 잠시나마 생각해 본다면 더없이 좋겠죠? 한옥 찻집, 오늘은 이동현, 김탁환의 모든 생명은 지키는 것이다와 함께 해봤고요. 안승덕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김매는 소리 전해드리죠.
1: 자, 우리 논김을 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시는 일이니까 힘이 드신데 우리 방아타령이나 부르면서 논김을 매봅시다.

0: 26, 16명
1: 대열사하여
0: 28이 16만 16인가
1: 대열사하여
0: 44 16도 16일세
1: 대열사하여
0: 방아 굴 때는 무슨 나무요
1: 대열사하여
0: 천년을 자란 전나무

0: 아이고.
1: 탑산 가나 불러보세.
0: 예열사 봐요.
1: 천지 현황 생긴 후에
0: 예열사 봐요.
1: 1월 영책 발각구랴
0: 예열사 봐요.
1: 한우

0: 향은 청산되고
1: 예열사 방하여
0: 주작은 천무됐네
1: 예열사 방하여
0: 탑산가를

빛내는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흙의 노래 준비했어요. 겨운에 얼어붙어서 움츠렸던 땅이 꽉 찬 생명을 품어내는 희망을 담은 곡인데요. 심소라의 노래, 배영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

더운데 파도 소리 들으니까 시원한 듯해요. 라고 김인설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아, 마지막에 그 파도가 막 밀려오는 소리 들으니까 바닷가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뮤르의 연주로 바다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0600님께서 어제 초복이었는데 우리 진영님 보양식 챙겨 드셨나요?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제 아이들하고 치킨 먹었어요. 0600님도 잘 보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무더위 건강 잘 챙기세요. 항상 좋은 진행으로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해 주신 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목요일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물 건너가다 라는 표현 자주 쓰는데요.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그리고 음악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해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신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사연과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750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두꺼비님께서 아, 그 아내분께서 토마토를 수확해서 함께 드셨대요. 1년 동안 먹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그 토마토 그 발코니에 재배하는 거 사진도 보내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호박도 먹게 됐습니다. 아, 발코니 방충망 타고 올라가는 호박 사진이에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노란 그 호박 꽃도 펴 있고 그 호박 잎이 이거 따서 이렇게 쪄서 쌈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야, 근데 호박도 먹을 수 있고 호박 잎도 쪄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발코니를 진짜 잘 활용하시네요. 오, 여기가 거의 그냥 작은 텃밭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7654님께서 날씨가 덥네요. 주변에 공연 소식은 많은데 날씨가 더우니까 야외 공연 보러 가기가 어려워요.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공연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날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 공연은 좀 힘들죠. 아, 그런데 실내 공연

공연이 준비가 돼 있어요. 1부에서도 안내드렸지만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전주 소리축제가 펼쳐지죠.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 중에 8월 13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후 6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무대 유료 공연 관람권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연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더운 날이니까 또 시원하게 심청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654님께 전주 세계소리축제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공연 티켓 드리고 저희가 또 추후에 안내 드릴게요.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뉴 월드 아리랑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시립 국악단의 연주로 뉴 월드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소박한 일상이요. 누군가에게는 아, 한 번쯤 꼭 경험해 보고 싶은 특별한 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왜 우리도 해외 나가면 유명한 약국이나 마트에서 그 쇼핑 목록 채우는 게 필수 코스였던 것처럼 요즘에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필수 코스가 생겼대요. 바로 화장품을 넘어서 색색의 이태리 타올과 괄사, 아 심지어 헤어밴드 같은, 그러니까 일명 사우나템을 양손 가득 사들고 가는 건데요. 아 요즘에는 또 약국에 들러서 영양제도 그렇게 많이 사간대요. K-영양제라고 합니다. 원래도 독특한 목욕 문화로 눈길을 끌었지만 최근에 그 너튜브 같은 다양한 우리 K-콘텐츠 많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주목받는 건데 찜질방에서 뜨끈하게 몸을 막 우리 지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식혜를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접하면서 아, 이제는 한국 여행에서 아, 저건 꼭 해봐야지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코스로 자리 다 잡았대요. 요즘에 그 남대문 시장 같은 곳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서툰 한국말로 이태리 타올 있어요? 이렇게 묻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정겨운 골목 풍경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문화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 예능, 그리고 뭐 다양한 콘텐츠까지 요즘은 정말요. K라는 글자만 붙으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참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악, K국악도 사실 해외에서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우리 소리도 이 흐름 타고 더 널리, 더 깊숙이 알려지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안소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듣고 올게요.

안소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이 해포피라는 곡인데요. 넘쳐 흐르는 행복을 표현한 신조어가 해포피라고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활기와 온기, 도취감이 묻어나는 미소 짓는 악기 연주로 행복을 담은 곡인데요. 매간당의 목소리와 연주로 해포피 만나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도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겠다. 1등은 떼놓은 당상이겠지?
1: 저기 마루야,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사실 공모전 당선 말이야, 물 건너갔어.
0: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광고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만들었잖아. 왜? 넌 마음에 안 들어?
1: 아니 그게 공모전 접수 기간이 어제였더라고. 근데 날짜를 잘못 본 거 있지. 추가 접수도 안 된대. 친구야 미안해. 우리 다음 공모전을 기약하자. 응?
0: 야! 너와 나의 우정도 오늘부로 물 건너간 줄 알아. 응?

고대하던 공모전 수상을 놓쳐버린 두 친구의 대화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이미 일이 다 끝나버려서 손을 쓰고 싶어도 더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역사 속 이야기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라시대의 슬픈 사랑 이야기, 망부석 설화입니다. 신라의 충신 박재상은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나는데요. 남편이 바다를 건너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감한 아내는 황급히 바닷가로 달려가 보지만 남편이 탄 배는 이미 저 멀리 물을 건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고 말았죠. 이처럼 예로부터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은 마을의 경계나 국경을 나타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다리가 흔치 않던 시절, 일단 물을 건너 관할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라는 말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표현의 유래를 불교의 삼도천에서 찾는 이들도 있어요.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흐르는 강을 뜻하는데요. 사람이 죽은 지 이래째 되는 날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한 번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데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굳어졌다는 의견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뜻할 때 흔히 표현하는 요단강을 건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과 물이라는 존재는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을 상징해왔던 게 아닐까요?

음악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그린 곡 상사몽 방금 들으신 곡이었는데요. 한국 음악 창작수 풀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이아름의 노래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아, 이미 상황이 끝나서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쓰는 말 물 건너가다. 오늘은 이 익숙한 단어 속에 깃들어 있는 애틋한 설화와 그 의미까지 함께 짚어봤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에는요, 유독 물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일이 실패했을 때 쓰는 물 먹다라든가 애쓴 보람도 없이 헛일이 됐을 때 쓰는 헛물 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라면서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말 속에서는 소용없고 허무한 일의 비유로 물을 자주 쓰는 걸 보면 늘 곁에 흔하게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일이 어그러지거나 또 바라던 기회가 멀어질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이번 일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아, 그렇게 허탈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미 강을 건너가버린 일에 매달려서 마음을 졸이기보다는요. 내가 서 있는 이쪽 기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물 건너간 그 기회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더 나은 곳으로 돌려놓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떠나간 배는 미련을 버리고 다시 올 배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최근에 좀 아쉽게 놓쳐버린 뭔가가 있다면 훌훌 털어내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볍게 한 걸음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물 건너가다와 함께 해봤어요.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병난도 상인 전해드립니다.

김계희의 병난도 상인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모래의 사철의 꽃길로 님을 모십니다. 전해드릴게요.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올해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벌써 마음이 한결 여유로운데요.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전광판에는요. 제헌절을 기념하는 미디어 아트와 함께 국민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흐르고 있어요.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세운 날에 행복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헌법의 진짜 의미도 결국 우리 모두의 평온하고 기쁜 일상에 있는 게 아닐까 싶죠. 덕분에 반가운 황금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계획들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금 연휴에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대표 기획 공연 명품 국악 컬렉션. 이번엔 김소라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음농악 이수자로 전통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음농악 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재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재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재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재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가곡의 서정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음악극이 되고 한 시대의 역사가 국악 관현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무대, 기획공연 백범 김구가 7월 24일과 25일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작품인데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삶을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악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 관현악에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 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마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남북 서내륙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네요.
1: 요즘 장맛비는 야행성 폭우로 쏟아지는 특징이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잠든 사이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2: 네, 야행성 폭우가 잦은 것도 원인이 바다 수온 상승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구 온난화 여파로 2010년

0: 이후 서해와 남해가 예전의 수온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은 당연히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도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또 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또 오늘 밤에 야행성 폭우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남부지방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제헌절, 공휴일이라서 살짝 금요일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자, 금요일 같은 목요일 오후 기분 좋으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박다울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 장난감 듣고 왔습니다.
1: 네. 7531님께서 당연히 기분 좋죠. 이렇게 멋진 연주곡이 첫 곡으로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십니다.
0: 네. 박다울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1: 아, 많죠. 네. 아, 내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 재헌절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금요일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는 좀 느긋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오늘 여러분들 저녁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아마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야식 좀 드시고 또 마음 편하게 뭐 축구를 보시는 분들 혹은 네.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야, 이번에 아르헨티나.
1: 아, 봤습니다.
0: 잉글랜드와 4강전에서
1: 와.
0: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로 결승에 진출을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1: 저는 질 줄 알았어요.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그 봤었거든요.
0: 네.
1: 라이브로.
0: 네.
1: 와, 근데 딱 보니까 한 80분 됐는데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0: 네.
1: 뭐 그러면은 안 되겠거니 영국이 다 수비를 하고 막 이러니까
0: 네.
1: 근데 또 그거를 뚫어내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0: 아르헨티나 지금 뭐 물 올랐고요.
1: 네.
0: 이제 얼마 후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1: 월요일날
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것도 이제 또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네.
0: 자, 내일 재헌절 공휴일 앞두고 낮보다 밤에 하면 또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1: 게임도 있고요.
0: 예.
1: 영화도 있고요.
0: 밤에는 뭔가 자유로워요. 낮에 놀면은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남들 다 일하는데 나만 일어나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밤에는 어차피 다 쉬잖아.
1: 그렇죠.
0: 그럼 나도 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내일 어차피 쉬니까 오늘 또 마음껏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문자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낮보다 밤에 하면 좋은 거, 밤에 했을 때 재밌는 거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그렇게 밤에 영화 혼자 보는 게 참 좋아요.
1: 좋죠, 영화 보는 거.
0: 네, 누워가지고
1: 네.
0: 그 스탠드 있잖아요.
1: 네네네.
0: 패드 같은 거 딱 꽂을 수 있는 스탠드 딱 맞춰놓고 옆에 음료랑 주전부리 딱 세팅해놓고 누워가지고 보면서 먹는.
1: 세상 행복하죠.
0: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밤에 하면 더 재미있고 맛있는 것들
1: 네?
0: 뭐 여러 가지 문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1: 자, 바투의 상사 대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 대화입니다.

0: 한충원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바람의 춤 시나위 듣고 왔습니다.
1: 자, 낮보다 밤에 하면 더 재밌는 것들, 네. 맛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1239님께서 어제가 초복이었었잖아요. 가족끼리 저녁에 모여서 치맥을 먹었는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예. 하시면서 오늘도 드셔야죠. 어제는 초복이고 초복.
1: 아, 치맥도 네. 밤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낮에 먹는 것보다.
0: 네네네.
1: 막 뙤약볕에서 치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선선한 밤에 예, 먹는 맛이 더 좋습니다.
0: 시원한 맥주 한 잔 어? 네. 이렇게 딱 드시면서 네. 세상 행복하지요.
1: 7048님 자기 전에 누워서 OTT 좀 보다 보면은 밤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0: 아, 그렇죠.
1: 전 영화보다는 드라마파인 것 같아요.
0: 요즘 뭐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드니까 재미있게.
1: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영화 쪽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OTT 때문인지
0: 네.
1: 오히려 드라마를 다들 좋아하시는 느낌.
0: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OTT로 드라마나 이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그거고 역시 또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라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보면은
1: 왕사남 지금. 이후부터 약간 두드러지게 그런 게 나타나고
0: 그치.
1: 있고요.
0: 이 맛은 또 여기서 봐야지. 네. 약간 그렇게.
1: 그리고 저는 이제 드라마보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드라마는 서사가 굉장히 길어요.
0: 길죠.
1: 그리고 저에겐 그게 약간 루즈예요.
0: 아...
1: 근데 영화는 막 함축적으로 두 시간 안에 다 담고 있거든요. 전
0: 아...
1: 그게 너무 좋아.
0: 좋았어요.
1: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뜯어보면서 아... 보는 재미.
0: 네.
1: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각자 취향대로
0: 그렇습니다.
1: 즐기면 되겠고요.
0: 네.
1: 2009님 밤에 하면 좋은 것은요. 공원 가서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낭만 있고 시원하고요.
0: 어디 공원을 가실까요? 2009님.
1: 우리나라 그래도 공원들이
0: 꽤 많죠.
1: 각 지역에 있어요.
0: 네.
1: 네.
0: 가보면 뭐 팀들 많아요.
1: 맞아요.
0: 이미 뭐 돗자리 펴놓고.
1: 저희 동네에는 이제 서서울 공원이 있습니다.
0: 서서울 공원.
1: 네, 서서울 호수 공원이 있는데.
0: 네네.
1: 거기 잔디밭도 잘 돼 있고 진짜 잘 돼 있거든요.
0: 오.
1: 밤에 가면은 거기에 인파가
0: 어마어마하죠.
1: 네, 그득합니다.

0: 뛰어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분, 잔디밭에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네. 누워 계시는 분, 또 놀이터도 잘 돼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막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1: 여름밤은 진짜 그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좀 습하고 덥지만
0: 네.
1: 또 그만에 사람들 막 저녁에도 바글바글하고 약간 그런 게 재밌습니다, 진짜.
0: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1: 낫죠, 그거보다.
0: 네.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도 돗자리 하나 가지고 간식 딱 싸들고 가면 가면서부터 이미 행복합니다.
1: 네.
0: 네. 그런 거 한번 누려보시고요.
1: 2823님께서 오늘 우리 아이 방학 시기예요. 좀 일찍 했네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 아이를 데리고 방학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막막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그런 곡을 듣고 싶어요.
0: 유치원생인 것 같은데요.
1: 그런가?
0: 유치원은 방학이 좀 빠르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곧 방학을 하거든요.
1: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초등학생인데 다음 주면은 방학하거든요.
0: 아.
1: 대신 짧게 하더라고요.
0: 네.
1: 요 교장 선생님은 여름 방학은 짧게 겨울 방학은 길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저희 집도 이제 다음 주면은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일주일?
0: 아니요 한 열흘 정도.
1: 길게 하네요.
0: 네.
1: 어린이집이?
0: 유치원.
1: 아, 유치원이?
0: 네.
1: 어떻게
0: 근데
1: 해요?
0: 이제 비상이 걸린 이유가 장모님이 어딜 가십니다.
1: 딱 그 기간에 잡으셨네. 잡으셨어.
0: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1: 나는 못하네.
0: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항상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여행이 있으셔가지고
1: 취소하시라 그러세요.
0: 여기서 비상이 났습니다. 아들과 계속 얘기 중이에요. 너 남원 갈래? 어떡할까?
1: 아니 봉영 씨는 방송해야 되잖아요.
0: 저는 이제 방송 당연히 해야 되고 게다가 전 지금 계속 작품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막 작창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1: 그럼 엄마는?
0: 와이프가 지금 독박을 하게 생긴 상황인 거죠.
1: 할 수 있어요. 어디 안 가고?
0: 네, 할 수는 있어요.
1: 할 수는 있어. 네. 다행히.
0: 근데 좀 미안하지.
1: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진행자들과 함께 콜라보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피디님.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가능하다니까요.
1: 아니야. 나 이거 못 봐.
0: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1: 내가
0: 거예요?
1: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그 꼴을 못 봅니다.
0: 뭘 못 본다는 거예요?
1: 우리 도윤이가 아빠 엄마 함께 있어야죠 방학 기간에.
0: 성원 씨는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학 동안에?
1: 어떤 방학이요?
0: 아이들 방학이요.
1: 아이들 방학하지만 아이들이 또 바빠요. 방과 후에서.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스케줄이 쫙 있더라고요.
0: 제가 알기로는 첫째가 계속 나는 아빠랑 놀고 싶은데 그런 우울증 비슷하게 있다 그러던데.
1: 우울증까지는 아니야. 어제 아빠 5학년인데
0: 네.
1: 삶이 허해.
0: 그래서
1: 왜 허해? 그랬죠. 그랬더니 놀고 싶다고. 아빠 엄마 너무 바빠서.
0: 네.
1: 그게 해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어 시간을 낼게 그랬죠. 예. 뭔가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0: 애들 데려와서 저 한 방에다가 놀게 만들까?
1: 이 사람아.
0: 비어 있는 스튜디오에다가.
1: 이 사람아. 그 애 입장에서는 그게 감옥이죠. 그게
0: 놀이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1: 무슨 놀이방이에요 지금 다 컸는데.
0: 저쪽 스튜디오 아주 넓고 좋잖아.
1: 콘솔 체험을 좀 하게. 콘솔 체험. 알겠습니다.
0: 우리 조연출 한번 육아 체험해 보라고.
1: 학월들 걸려.
0: 야무딱지거든요 우리 조연출님이.
1: 자, 또 보겠습니다.
0: 2823님 네. 했고 6280님 네. 저는 밤에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고 일어나서 시험을 봤었어요. 순공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왜 밤에 공부가 잘 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하셨어요. 일단 밤에는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1: 좀 조용하고 차분해지니까.
0: 일단 1차적으로 핸드폰이 덜 울리죠.
1: 집중도

0: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꽤 많죠. 예. 낮에는 또 뭐 네. 일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활동하셔야 되니까.
1: 조금 어렵지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새벽입니다.
0: 새벽. 아, 그러니까 자고
1: 나서
0: 한 9시나 10시 일찍 주무시고 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라.
1: 한 10시쯤 주무셔가지고 네네. 누워가지고 뒤척거리다가 한 11시쯤 잠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십시오.
0: 아, 5시.
1: 그러면 진짜 머리도 일단 맑고요. 아. 일단 고요해가지고 오. 집중이 정말 잘 돼요.
0: 아, 좋네요.
1: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공부를 하던 뭘 하고 나서 그날 밤은 무조건 잠이 잘 옵니다.
0: 아,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1: 올해 내내 그렇게 했었어요.
0: 올해 내내.
1: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그치. 너무 글이 잘 써지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국 오자마자 그렇게 하품을 하세요. 이러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1: 제가 하품을 했다고.
0: 아우. 하품과 세트가 있는데 한숨.
1: 한숨은 상화 씨죠. 맨날 아유, 아유 좋다. 그래, 내가 하품할게요. 상화 씨는 네. 한숨이죠.
0: 그래요, 저 한숨할게요.
1: 이것도 있고,
0: 아고고고고, 이것도 있잖아요.
1: 앉으면서 아요, 일어나면서 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좋은 음악 한 곡 듣고 와야겠죠.
1: 네.
0: 자, 이번에는 조통달의 소리로 수군가 중 가자 어서 가 듣고 올게요.
2: 별주부 할 일 없이 수변가 상으로 나오다가 토끼를 물그러미 보더니만은 너 이놈 왕명이란 세상을 다시 나가기는 나간다마는 니놈 기본 양심은 있을 거다. 이 발꾸락을 찢어 죽일 놈아 이놈아. 할 수 있는가? 잘해던 그 좁은 데가 납작업자 가지고 세상을 다시 나오는디 경제가 잔이 좋던 것이었다. 가지 가지 워서 가자.

고궁상천월 파기 정전우의

처주상궁오 한구월설 당도헌이에 한구원제에서 있었네 불운한 꿈 관을 쓰고 문화 태궁원의 직차고 토끼가 듣고대다 해록청산원이 관불와이지요.

이국의 평생이랑 한 권설 당동의 돈 띠에

장마주를 밤 삐지네요 척 벼강을 낭고 소예 척 범중이 오르다

개경성장하루 공명월에 단단 잘해등다 저 반달 길고 그리고 약도

0: 조통달 선생님의 소리로 수군가중 가자 어서 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밤에 하면 더 재밌는 것들, 네. 맛있는 것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회냉면님께서 바투 두 분은 고기 좀 굽나요?
0: 어, 봉영 씨가 잘 구워요.
1: 여름밤엔 온 가족이 모여서 숯불 바베큐 파티 최고 아닌가요? 아우. 소세지 굽고 버섯 굽고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0: 아 진짜. 네. 캠핑 같은 거.
1: 너무 좋죠.
0: 네.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1: 네.
0: 아.
1: 물론 이제 그걸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호텔 파.
0: 어 있죠.
1: 예, 안에서 계시죠. 그냥. 레스토랑에서 깔끔하게 먹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펜션을 좋아해가지고
0: 그죠 그죠
1: 숯불 딱 불 붙이고 네. 같이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0: 맞아요.
1: 또 고기 굽다 보면 고기 굽는 그 향이 너무 좋잖아요.
0: 옆에 딱 음악 틀어놓고
1: 네. 네.
0: 그쵸.
1: 고기 구우면서 또 이제 잘 구워진 거 서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아 해봐 아 해봐 그러면 어. 뭐 하다 말고 아 하고 어. 딱 받아 먹고
0: 한 잔도 먹고
1: 네.
0: 크, 좋죠.
1: 가고 싶다.
0: 언제 한번 갈까요?
1: 아 좋죠.
0: 어 언제 시간 돼요?
1: 저 작품 끝나고요.
0: 언제 끝나는데요?
1: 올해 안에 끝나요.
0: 올해요?
1: 예. 네.
0: 그래. 거의 못 간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 육아 중이라 아기 재우고 남편과 함께하는 야식 타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1328님 그렇죠.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0: 쫀득쫀득하죠.
1: 네.
0: 아기가 또 잘 자면 좋은데 중간에 깰까 걱정도 되면서도 이렇게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거.
1: 부부끼리 이렇게 막 아 너무 즐겁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아 소리 나면 둘 다 갑자기 스탑이 걸리죠. 스탑 모션.
0: 그렇죠. 누워야죠 한 명이. 그래가지고 토닥토닥해지고 에이. 또 괜찮아지면 나와야 되는데
1: 그때 또 까치발 들고 에이. 나오죠.
0: 재우다 보면은 눈 떠보면 아침이죠.
1: 그런 경우도 있고 현실
0: 왜 안 나와? 그래서 에이. 보면은 자고 있고
1: 맞아요.
0: 또 보겠습니다. 깜빡님께서 밤 비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하늘 보기에는 아침이나 낮이 좋겠지만 하늘에서 보는 야경도 장관이죠. 또 잘 시간에 비행을 하니까 시차 관계 없이 푹 자면 되고요 하시면서.
1: 체질이시네.
0: 밤 비행기를 그럴 일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1: 그러게요.
0: 비행을 하실 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1: 또 여행 다닐 때도 그런 기분 굉장히 좋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낮이든 밤이든
0: 왜요? 뭐가요?
1: 비행기는 힘들어요.
0: 그럼 어떻게 가요?
1: 아, 비행기 타긴 타죠. 탈 일이 있으면.
0: 네, 네.
1: 근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거.
0: 아.
1: 일단 수속 밟고 막 이런 것도 귀찮기도 할 뿐더러
0: 네.
1: 여행지든 뭐 일터든 그 나라 도착하면 또 거기서부터도 심란해 뭔가
0: 아,
1: 무거운 막 캐리어를 들고 막 이동하고.
0: 저도 좀 비슷한 게
1: 네.
0: 뭐 어릴 때야

0: 비행기?
1: 네.
0: 우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짧은데 제주도 정도는 오케이.
1: 네, 한 시간 정도는 오케이. 어떻게든
0: 와,
1: 간다.
0: 근데 그 뭐 캐나다 가고 막 이렇게 공연을 가잖아요. 네. 대만도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1: 아, 힘들어요.
0: 일단 꼬리뼈도 너무 아프고.
1: 맞아요. 이코노미가 너무 좌석이 네, 좁고 답답해요.
0: 그 그렇더라고요.
1: 저는 예전에 미국 투어를 네.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알았어요.
0: 너무 힘들죠.
1: 너무 힘들다.
0: 와, 진짜.
1: 게다가 미국까지 가는 것도 열몇 시간을 가서 그래요. 너무 힘든데 맞아. 도착을 해서도 공연을 하고 또 투어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때 또 비행기를 타요.
0: 아, 미쳐 미쳐.
1: 미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또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도착하면 또 버스 타고 어디로 막 또 가.
0: 네.
1: 와, 정말 비행기 안 타는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0: 감방님 죄송해요.
1: 네. 저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창가 쪽에 앉으세요? 복도 쪽에 앉으세요?
0: 저는 복도요.
1: 저는 무조건 복도입니다.
0: 네.
1: 창가 절대 안 앉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비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0: 네.
1: 네. 그 다음 문자 볼까요? 분위기가 처지네. 8645님
0: 좀 길더라고 멘트가.
1: 아, 그랬어요. 에이. 맞아, 좀 길었어. 얼마 전 한강 야외 수영장 갔어요.
0: 아우, 좋죠.
1: 낮 수영도 좋지만 야간 운영도 하는 시즌이라 밤 수영을 했습니다.
0: 아.
1: 비도 조금 와서 비 맞으면서 수영을 했는데 이게 청춘 아닐까요 하셨는데.
0: 아, 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수영하는 건 뭐 너무 좋죠.
1: 네.
0: 오, 잘하셨네 진짜.
1: 그러게요.
0: 그렇게 잘해놨다면서요 한강에.
1: 잘해놨어요. 여의도 진짜. 쪽을 전 자주 가던 편인데.
0: 아, 그래요?
1: 어이, 정말 뭐 인파도 많고요.
0: 어우,
1: 재밌어요. 그리고
0: 주차하는 것도 진짜
1: 주차도 자리가 어렵죠? 사실 어렵죠.
0: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도토리님께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친구들이랑 막차 끊길 때까지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첫차 타고 가자 하면서 찜질방 가서 자고 아침에 해장하고 진짜 젊을 때만 보낼 수 있는 그런 밤이었죠. 이런 추억 다 있으시죠?
1: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하죠.
0: 그죠? 지금은 체력도 안 되고 네. 너무 힘들어서.
1: 그리고 내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0: 네. 진짜.
1: 기어님께서는 산을 차 타고 가시는 봉영님께 추천할게요. 제주도에서는 하늘이 맑은 밤에 1100고지 주차장에 차를 대면요 별똥별을 보실 수 있고
0: 이야, 기가 막히네요.
1: 은하수도 보여요. 도시를 떠나서 시골의 낭만을 느끼고 싶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아, 여기 가야겠네요.
1: 출발 전에 실시간 위성지도 구름이 많은지 꼭 확인하고 가보시면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서 링크도 하나 보내주셔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네요.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1: 와, 천백고지 유명하죠.
0: 네.
1: 저는 천백고지를 눈이 많이 왔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아, 근데 진짜 그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0: 절경이죠.
1: 네, 근데 밤에도 꼭 가봐야겠네요.
0: 아, 여기 꼭 한번 기록해 놔야겠습니다.
1: 네.
0: 오하나71님께서 저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명상을 합니다. 조용한 밤에 집중해서 명상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칭 하고 나면 잠이 솔솔 와요.
1: 맞아요.
0: 밤에 스트레칭 하는 거 좋죠. 릴렉스 되고
1: 자기 직전에
0: 좀 쭉 풀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긴장도
1: 좀 완화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0: 3751님께서 최근에 밤에 축구 보고 좋아하는 한국 골프 선수들 경기 보느라 밤낮이 바뀌었어요 하시면서 보통 그렇죠. 요즘 지금 월드컵도 새벽에 지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시차 때문에
0: 네네네. 골프도 뭐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한인정님도 그 비행기 타는 거에 관련해서 봉영 씨는 들고 다니실 악기는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가야금을 들고 받침대 들고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하셨는데 진짜 악기 하시는 분들 해외 투어는 정말 고생이 많아요.
0: 큰 악기들.
1: 네.
0: 하드 케이스도 어마어마하고.
1: 네.
0: 타악주자들도 진짜 힘들고.
1: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포장해야 되고.
0: 그죠.
1: 도착하면 또 그 포장 다 풀어야 되고.
0: 그죠.
1: 와.
0: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바차지 뭐 이것 때문에 또 네. 골치 아프고.
1: 무게 다 책정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0: 고생 많으십니다.
1: 잠비나이 멤버들도 그렇게 고생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래서 이제 잘 안 가죠?
1: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투어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진짜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예. 도깨비님께서 아무래도 벼락치기 아닐까요 하시면서 바투 두 분도 벼락치기 많이 하셨나요 하셨는데 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예. 아닐 때가 더 많고
1: 포기한 적이 더 많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난 오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예, 하는 거.
1: 자지 뭐 하고 자버리고.
0: 그렇죠.
1: 벼락치기도 능력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아무나 할 수 없어요.
0: 집중력, 저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1: 안 되더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 듣고 와야겠죠?
1: 네.
0: 자, 이번에는 그림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그림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께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2: 그쵸.
1: 국악가족 뮤지컬 강치전이 7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포항에 사시거나 혹은 그 인근에 계신 분들

0: 공연 보러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넷상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전설 속으로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이야기. 강치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공연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티켓 선물 드릴게요.
1: 그리고 6186님께서 오늘 코너 코미디 코너 판슐랭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0: 아, 코미디 코너.
1: 이거 언제부터 코미디 코너가 됐어요? 우리 그냥 그러고 안 했었는데, 그죠?
0: 다 이상화 씨 때문 아닐까요? 어흥 어흥 어흥.
1: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0: 덕분.
1: 아, 덕분.
0: 아, 덕분. 아, 덕분.
1: 네.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0: 덕분이죠.
1: 네, 덕분. 네. 네. 자, 덕분이죠. 오늘 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이별하는 부분이죠.
0: 맞아요.
1: 아, 오늘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0: 너무 짠하죠. 심청이가 이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2부에서 판소리 해래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5: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5: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5: 묻지마
2: 따지지마
5: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바투의 상사디아. 안녕하시오, 나는 전우치울씨다. 초랭아, 어제 벗어놓은 나의 두루마기는 어찌 되었느냐?
6: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세탁기를 돌려놨으니까, 아이고, 벌써 끝났네? 건조기에 넣으면 금방 마르니까, 이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0: 허허, 조랭아, 너희 녀석. 우리나라 K전자제품들 K세탁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탁기 끝났다고 그렇게 세탁기 문을 닫아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그 곰팡이가 옷에도 퍼지고 냄새는 난다고 하질 않더냐?
6: 그러네.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 세탁기 돌리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밀폐된 공간에 그 습기가 다 갇히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최고겠네.
0: 그렇지. 특히 세탁기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은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곳인데 문을 닫아두면 곰팡이의 온상이 되는 거라고.
6: 고무가 주차를 하나 보네. 고무 패킹을 하고. 아무튼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 요즘 금방 세탁기를 돌렸는데도 아우, 이 옷에서 이 쾌쾌한 냄새가 났었는데 이게 혹시 이게 그 고무 파킹 거기서 나는 그건가?
0: 어허, 세탁이 끝난 다음에는 세탁기 문과 세제 투입구를 활짝 열어두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까지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충분히 통풍시켜 주어라.
6: 아유 참, 빨리 해봐야겠다. 아유 냄새.

0: 잔향의 바람의 언덕 듣고 왔고요.
1: 세탁하고 나서 세탁기 문 환기시키는 거 요거 이제 기본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잘 써야 우리 가전제품도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마당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심청이 온다부터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춘풍이 온다, 홍길동이 온다까지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극장은 오는 11월에 무대에 오를 마당놀이 춘풍쳐도 온다에 출연할 배우들의 공개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조역과 앙상블을 함께할 역량 있는 배우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수나 배우 등을 뽑기 위한 실기시험을 말하는 이것은 오로 시작하죠. 무엇일까요?
0: 1번 오름새, 2번 오디션, 3번 오렌지.
1: 아 진짜 쉽네요.
0: 그죠. 네. 쉽죠. 요를 보고 선택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네. 뭐 계속 또 도전하고 뭐 이러는 거죠.
1: 특히 이제 배우들에게는 이게 거의 필수죠.
0: 그쵸. 네.
1: 이름 있는 유명한 배우들도 결국은 이걸 또 다 보러 다니더라고요.
0: 그러시더라고요. 예. 난 다 자연스럽게 캐스팅인 줄 알았는데
1: 캐스팅인 줄 알았었는데
0: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1: 이거를 보더라고요. 실기시험.

0: 네.
1: 아, 나도 이거 볼까?
0: 어디요?
1: 마당놀이 이거. 춤풍 쳐도 온다. 요거.
0: 지금 캐스팅 들어오는 것도 아우 귀찮아 그러시고 계시네.
1: 누가요? 누가 그래요? 누가?
0: 아, 하기 싫다.
1: 누가
0: 한숨 푹푹 내쉬면서 아, 하기 싫다.
1: 누가요?
0: 네?
1: 김봉용 씨가?
0: 아니요. 저는 항상 감사하게 하죠. 캐스팅 오면.
1: 저 춤풍 쳐 한번 할까?
0: 이날 일정 되세요? 그럼 아, 된다. 아, 돼. 아, 진짜. 근데 이걸 보러 간다고요, 상화 씨가? 자, 상상도 안 되네요.
1: 봉영 씨. 오늘 한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바로 해 버렸어요, 이거.
0: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재담이고 넘어가는 건데.
1: 아,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형님 이거 되세요? 이날 되세요? 그때. 아, 된다.
0: 당신이랑 하는 얘기죠.
1: 당신이랑 같이 놀려고 그런 거.
0: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얼마 감사해. 프리랜서한테 캐스팅이 온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1: 그렇죠.
0: 예.
1: 좋죠.
0: 외워왔어.
1: 자, 정읍의 복분자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0: 네.
1: 요것도 유명한데 저 두자
0: 맞아요.
1: 힌트입니다.
0: 뽕나무 열매.
1: 그래서 뭐 술로도 만들고
0: 네.
1: 그냥도 먹고.
0: 네.
1: 예. 그거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힌트는 그렇습니다.
0: 뭐 비슷하게 가면 그거 어디 있어? 여보 이거 어디 있더라? 아 거기 있잖아 거기. 아이
1: 어? 지금 뭐?
0: 아 여기 있잖아 여기.
1: 정답을 이미 다 얘기해 본 거 아니야?
0: 제가 얘기했어요? 아 얘기 안 했는데? 얘기했나?
1: 응?
0: 아 얘기했나?
1: 응. 여보 이거 어디 있어라고 그냥 아예 얘기해 버렸잖아요.
0: 아 어디 있어잖아요. 어디 있어?
1: 네,
0: 어디 있어?
1: 그다음에
0: 아니 나도 깜짝이야.
1: 어디 있어?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가 어떻게
1: 있으면
0: 정답 발표가 돼요.
1: 여러분 정답은 2번 오디션인데요. 방금 여보 그거 오디션? 이거
0: 아 제가 언제 오디션?
1: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0: 외국이 너무 심하시네.
1: 외국이 심하다고요?
0: 오디션? 제가 이랬다고요?
1: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었어요?
0: 아니요. 그거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거기 아 어디 요거 하려고 그랬던 거였죠.
1: 그거나 이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배꼽을 잡네요 두 분.
1: 아,
0: 옥명숙님 네.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정답 발표
1: 네,
0: 했죠. 오디션 이건 너무 사실 쉬웠죠.
1: 오디션 아 저팔계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0: 오디션
1: 진작에 이렇게 할 걸.
0: 아, 두 분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게 됩니다. 6748님 아, 감사하고요.
1: 춘풍 쳐 되고 싶네요. 춘풍 쳐.
0: 아 상원 씨 오디션 보라고. 아, 7807님이.
1: 알겠어요. 이걸로
0: 어울리는데.
1: 그죠. 춘풍 네, 쳐.
0: 딱 분장해가지고.
1: 수염 딱 그 자체로 딱.
0: 수염 인체로.
2: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저번 시간이 없네요.
1: 오늘
0: 자 2948님께 떡 선물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1: 퀴즈.
0: 춤풍차와 함께하는 두 번째 네.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똑딱이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여름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하는데요. 사실 피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자외선에 손상되죠.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라는 건데요.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도 머리카락 얇아지고 안 나던 여드름이 생긴다면 우리 몸에 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자, 이 영양소는 면역체계가 재기능을 하도록 하고 임신유지, 상처 회복을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 쓰이는 영양소인데요. 해산물, 콩, 아보카도, 멜론, 참외에 풍부한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 1번 아연, 2번 마그네슘, 3번 철분.
0: 네.
1: 자.
0: 아연, 마그네슘, 철분 중에
1: 네.
0: 해산물, 콩, 아보카도, 멜론, 참외 등에 풍부한 이 영양소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저는 힌트로
0: 네.
1: 사람 이름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아. 김을 붙여보세요. 김.
0: 아.
1: 김가입니다. 김가. 우리 김봉영 씨처럼.
0: 네.
1: 1번 김아연. 2번 김마그네슘.

0: 3번 김철분. 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1: 아, 그쪽으로 가셨구나. 네. 저는 피겨 스케이팅.
0: 예. 네.
1: 여왕님 계시잖아요.
0: 아, 아, 그러네.
1: 전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아, 놓쳤다.
0: 아, 근데.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1: 그 뒤집으면 네. 김.
0: 아.
1: 음흠, 선수.
0: 정말 여왕이시죠.
1: 예, 네, 네. 여제.
0: 그죠, 그죠.
1: 예. 네.
0: 그러네요. 자, 요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1: 근데 이 진짜 김을 왜 붙인 거였어요? 그럼 이 선수 아니면
0: 이름 같아서.
1: 이름 같아서. 아. 듣고 계시는 김철분 님도 계시지 않을까요?
0: 김철분 님요? 우리나라에요?
1: 예. 네.
0: 철분 님이 계시다고요?
1: 계실 것 같기도 한데.
0: 김철분 님?
1: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한 번도 뵌 적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제 기준에서
1: 김마그네슘은 없긴 하겠네요.
0: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김철분이라는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1: 네.
0: 지금 혹시 계신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1: 훈두어매님, 김철분 할머님이 계시다고.
0: 계세요? 계세요? 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1: 아, 계실 듯하다고?
0: 아, 계시다가 아니라. 하다고?
1: 네.
0: 아, 다행이다. 아니, 계시는데 제가 아, 없다고 이 세상에. 아, 그러면 큰일 나니까. 혹시 계시다면.
1: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0: 아, 왜 그래요, 진짜.
1: 아니,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이런 이름은 없을 거야 하는 이름들이 진짜 많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0: 맞아요.
1: 그럼에도 김마그네슘은 안 계시겠죠.
0: 그렇죠.
1: 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자, 김아연, 김철분. 철분과 아연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발표합니다.
0: 정답은 1번 김아연. 아연. 아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55님께서 손녀 이름이 김아연이라고 있다고. 그 있잖아요.
1: 예쁜 이름이죠.
0: 오, 그럼요.
1: 뒤집으면 김연아 선수가 또 되는 거고요.
0: 그죠, 그죠, 그죠, 그죠.
1: 자, 김치 선물의 주인공.
0: 저는 5310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끝곡으로 최경만 네. 외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 능계 듣고 2부에서 올게요.
0: 이따 봬요.

0: 이야, 영화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새 영화가 어제 개봉했거든. 그런데 사전 예매량이 60만 장을 넘겼다네.
1: 10년 만에 나오는 신작인데다가 올해 최고 기대작이라 그런지 아, 예매 열기가 대단하네.
0: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다시 영화관을 찾는데요.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빠져나갔던 영화 관객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 1000만 영화를 넘어 170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 효과일까?
0: 그럴 수도 있지. 실제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극장 관객이 75% 늘었대요. 한편에서는 왕사남 흥행 효과로 OTT로 빠진 관객들이 다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 아날로그적인 즐거움을 새삼 다시 맛본 거라고 하더라.
1: 영화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는 다시 책장을 넘기는 이 독서 열풍도 불고 있다던데 영화관에서 극장, 공연장에서 즐기는 문화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
0: 그러니까 아 내일부터 연휴인데 전통 공연도 좋고 영화도 좋고 문화생활로 피서를 하는 것도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6일 목요일 2부 안예은의 상사화 듣고 왔습니다.
1: 작년에는 1,000만을 넘긴 영화가 한 편도 없었었죠. 근데 올해는 1,700만을 돌파한 왕사남 흥행 효과 때문인지 극장 관객이 작년보다 75%나 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동안 네. 텅텅 비었던 영화관이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매출도 크게 오르면서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1: 네, 자, 한 손에 팝콘 또 한 손에 음료수 들고 극장에서 또 영화를 보는 재미 그 맛은 또 다르죠.
0: 이건 완전 달라요.
1: 뭐 화면 크기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다르.
0: 맞아요. 네,
1: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죠. 아, 요거는 요것대로, 저거는 저것대로. 네. 맛이 다르구나. 이렇게.
0: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
1: 아, 그죠.
0: 네. 관객들과 함께 보면서 함께 웃고 네. 이 체험 자체가 영화관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1: 네.
0: 저는 무조건 영화는 영화관에서. 네.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1: 네. 또 거기다가 우리 또 전통 공연에 대한 관심, 뭐 공연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또 더 더해지면 금상첨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아, 어떻게 해야 우리 전통 공연도 막 인파가 너무 많아요. 막 티켓팅 줄이 막 줄 쭉 서 있어요.
1: 그러게.
0: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1: 또 기다려봐야겠죠, 뭐 때가 되면 또. 예.
0: K컬처가 지금 요즘 정말 붐이고 핫한데. 전통 공연 쪽, 전통 문화 쪽에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준비 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 근데 뭐 지금 보면 국악원도 그렇고 이런 그 예술 관단체들 뭐 티켓 오픈하면 바로 매진되잖아요. 확실히 그런 관심도는 높아진 네. 거는 맞는 것 같고.
0: 맞아요.
1: 그게 이제 바깥 시장 즉 이제 사설 단체까지 이 확장이 되려면 좀 시간 좀 걸려 그렇죠. 보입니다.
0: 기관의 흥행 반갑지만. 시장 형성이 그죠. 사실 지속적으로 네. 갈 수 있는
1: 그렇죠.
0: 생명력을 주는
1: 그래서 관단체에서 일하는 예술 공무원 외에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들까지도
0: 네.
1: 경제적으로도 조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다져지면 좋겠죠.
0: 네. 맞아요. 우리 진짜 젊은 예술가들이 아, 공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꼭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극장과 영화관 이쪽 극장과가 흥행하고 있어야
0: 네.
1: 이제 지금 모실 분도 먹고 살거든요.
0: 아, 이분 네. 중요하죠.
1: 더빙을 하니까.
0: 네, 맞아요. 네. 애니메이션은 사실 이분의 직장이죠.
1: 그렇죠.
0: 네.
1: 영화만 만들고 보러 가지는 않잖아. 누구랑 같이 이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백날 살 빼고 이뻐진 뭐.

0: 하냐고. 자,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1: 아이! 할사!
0: 판소리 해레본
1: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0: 다들 아시겠지만 경남 밀양에서는 에어컨 바람 못지않게 시원한 냉기를 뿜어내는 얼음골이 유명하죠. 최근에 이 얼음골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근데 방금 히터 소리 나지 않았어요.
3: 하이슐랭.
0: 아, 뭔가 스팀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1: 경남 밀양 얼음골 못지않게 오늘도 시원하게 판슐랭을 이끌어주신 자, 목요일에 성우 히터 김수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2: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제 작품을 같이 보러 갈 남자도 없는데. 요즘 안 그래도 네. 그래서 다시 네. 식욕이 돌아오고 있어. 약간
1: 지금 많이 뺐잖아요.
2: 그 다시 약간 내가 이렇게 식단을 할 필요가 뭐가 있지? 막 이런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지고.
0: 왜 그래요?
2: 물론 시작이 건강이었죠.
1: 아, 예, 예, 예.
2: 건강이었는데 요즘 다시 쪘는데도 사람들이 수영아 네. 여전히 빼고 있니? 약간 이러길래 다시 야식을 먹을까?
1: 아니 걔네가 오늘 굉장히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2: 네, 너무 더워서 좀.
1: 이제 네. 살 뺐다고 패션이 달라지나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2: 그러니까요. 여기 이 라디오 하러 오면서 많이 입었던 옷인데.
1: 그랬구나.
2: 두 분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쵸. 몸이 달라졌죠. 같은 옷입니다.
1: 아 실제로 그럼 영화관에는 가긴 가세요?
2: 가죠.
1: 혼자라도.
0: 모니터하러 가시네.
2: 혼자는 잘 안 가긴 해요.
1: 친구들과.
2: 네.
0: 사실 그러네요? 또 내일부터 연휴니까
2: 그런 시간 연휴예요?
1: 계속 어디서 온기가 나오는 느낌이야.
2: 늘 일하고 있어서 뭐
0: 예. 이제 일을 좀 해야겠죠 이제.
2: 예예예 들어갈게요.
1: 무리할 때는 언제고.
2: 예.
1: 긁을 때는 언제고. 자 일합시다. 예. 네.
2: 남경 상인들이 뱃사람들이 곧 찾아옵니다. 바로 그 대목부터
1: 네.
2: 판소리의 대목 눈대목극장 판슐랭 심청가 이어갑니다.
4: 아이고야 아유 잘 먹었다. 근데 청아 아이 말이다 내가 간밤에 말이여 아이 네가 그 큰 수레를 타고 어디로 그냥 막 떠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여. 아 꿈에서도 그냥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또 그냥 네가 재피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깼는디. 아 참 의의가 없어가지고 잉? 아이 네가 가긴 어디를 간단 말이여 안 그냐?
5: 심남자! 심남자! 이제는 우리가 출발해야 할 시간 제발 좀 나와주세요. 심남자!
4: 이러니 이 코너가 코미디 코너라고 그러지 다들. 아따 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막 하냐. 누구여 누구여?
2: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5: 심상자!
2: 예? 조용히 좀 해봐. 승상댁 부인이 공양미 300석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남경장사 상인들에게 제물로 팔려 오늘 인당수로 떠나요.
4: 무시 어쩌고 어쩌고

잘 모르는 이 녀석아. 애비 소름을 네가 몰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0: 집처집 다니며 통양젓을 얻어먹여 이만큼 자라는 동안 네 엄마 떠난 서름을 청해 네가 있어 잊었는데 무시하죠? 어디를 가? 아이고 못한다 안 된다 안 돼
1: 아버지
0: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눈을 팔아 너를 사지 너를 팔아서 내 눈을 뜬들 그 눈 뜨서 뭘 보거든냐 내가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2: 심낭자 심낭자 아유, 갈 길이 바빠요
0: 시

0: 이 무지한 상인놈들아. 장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사람을 사다가 죽이는 건 어디서 본 것이냐. 아이고 이놈들아. 눈먼 놈의 무남 동여. 처처를 모르고 어린 것을 애비 나도 모르게 꼬여가지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안 된다. 절대 안 줘. 섞어져 이놈들아.
1: 아이고 참 이거 참. 아 저 심랑자 이거 참 난감하게 됐으나 저 그래도 가셔야 되는데.
0: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다 싫고 내 눈뜨기도 나는 싫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청아 절대 안 돼.
2: 아버지 아버지.
1: 아이고 세상에 신봉사 불쌍해서 어째요. 아이고 가슴을 쾅쾅 치고 머리를 벽에다가
0: 안 된다 이놈들아.
1: 저러다가 청이 아버지가 먼저 가겠네.
2: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다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라고 이 막중한 부녀 천륜을 끊고 싶어 끊겠어요? 죽고 싶어 죽으러 가겠어요. 제가 가면 아버지 눈 뜨셔서 밝은 세상 다 보시고 착실한 새어머님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 낳아 다시 집안을 이어사옵소서.
0: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구한자느냐. 아니야 장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놈들아.
3: 이것이 다 말이라고 하느냐. 허허 허허 이게 웬 말이냐.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야. 여봐라 청아 네가 이것이 참 말이냐. 애비 당하려 못도 않고 네가 이게 웬일이냐. 이 자식아. 자식이 죽을 면은 포드르도르다 번다논 네 멀었던 눈을 다시 떠야 나는 안 뜰란다. 철 모르는지 자식아 이 빛으로 물리들어라.

말이로 너희 모친 죽은 서름을 들으러 오시졌다니 네가 이것이 웬일이냐 못하지. 눈을 팔아다를 살 때도 그를 팔아서 눈을 뜨

놀더야. 나 눈 안 뜰란다. 이때 여성 행들은 볼 때가 늦어간다. 지쳐 죽으니 신봉사의 말 듣고

꼬우 샀단 말이냐. 돈도 쌀도 떼서 싣고 뜬뜨게 두다 놓은 실탑. 내 이놈 상놈들아, 얘네들 모르느냐. 치은대 하으리 가물이 저거 사람 죽여 빌자 헌지 당진군 어젠 말소.

들어온다. 차라리 내가 대신 가마. 동네 방정 사람들 저런 놈도 들고 저도 내려도 엉걸치 동굴며 가사물을 광 광치고 머리 채끈푸도 우치며 죽기로 작정 언니 심청이

철준 끊고 싶어끈 싸구며 죽고 싶어 죽사리까 철원이 뭐 죽건지 와 아버지는 눈을 떠 대명 천지 타보시고 착실한

0: 참 이거 아이고 심낭자 효성과 신봉사 신세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아플 여보시오 선원님들
1: 예예 예.
0: 우리가 그 심낭자 아버님이 평생 굶지 않고 벗지 않게 해주면 어떻겠소?
2: 아유 그러면 좋지요.
3: 300냥의 쌀도 100석 무명 삼배도 그냥 같이 내어드립시다.
0: 아 그럽시다 그럽시다.
4: 아유 심정아 씨 어? 잠깐만요.
5: 승상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4: 우리 마님께서 심정아 씨 일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저를 보내서 잠시라도 다녀가라 하십니다요.
5: 아 지금이요?
4: 네.
5: 아버지 승상댁 부인이 절 잠깐 보자고 하셨대요. 잠깐 다녀올게요.
6: 그래 그대기라면 열 번이라도 갔다 오니라.
5: 이? 예. 아 저기 상인 어르신 사정이 이러한데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0: 참, 아이 그러시죠.
4: 아이고 청아, 천하의 이 야속한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너를 딸로 여기는데 너는 어찌 그리 무정하단 말이냐?
5: 마님. 그것이
4: 청아 효성은 지극하나 너의 부친을 어이하리 공양미 300석 내가 내어줄 터이니 상인들을 불러서 300석을 내어주고 그런 몹쓸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5: 마님 제가 처음 말씀 못 드린 걸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이 한 몸 바쳐 정성을 다할 것인데 공짜로 남의 재물을 어이 받겠습니까? 또 300석을 주신다고 한들 저 때문에 상인들도 계획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역시 낭패일 것이니 그리 되면 제가 차마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는 백골 난망이오나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4: 아이고 정아 보아하니 결심이 선 것이로구나. 네가 정령 떠날 것이라면은 지금 너의 얼굴과 네 모습을

0: 화가를 불러 그려두고 내 생전에 보아야겠다.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1: 예?
0: 이보시게, 심낭자 생긴 모습 세세하게 잘 그리면 내가 큰 상을 줄 터이니 명심하여 잘 그리도록 하시오.
1: 화가 분부듣고 오생불감 불어놓고 심낭자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아 참 꽃과 같이 고운 얼굴 수심에 겨워 앉은 모양이나 두 귀 밑으로 난초같이 따인 머리며 녹이 홍상 입은 것까지 다 그렸습니다요.
0: 그래, 심낭자가 꼭 둘이 되었구나. 그림 밑에 그 글은 무엇하 쓴 것이오?
1: 사람 살이 덧없어서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네.
0: 아이고, 정아. 내 딸은 여기 있다마는 말소리는 언제 다시 들을 거나. 오늘 마지막 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어미라고 불러다오.
2: 시간이 급하오니 이제 영영 하직 인사를 드리지만 어느 때나 모시리까 어머니. 어머님의 높은 은덕 죽어 저승가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0: 아이고 정아.
3: 선인들이 이 형상을 보고 영조가 하는 말이 심낭자 효성과 신봉사 일생 신세를 생각하여 봉사 평생 굶지 않고 벗지 않게 허여줌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하고 돈 300냥 백미 백석 백목 마포 각 한 통씩 내어놓고 봉인 불러 규정한 연후 심낭자를 가자 할지 그때 무릉촌 장성상댁 부인께서 그제야 이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승상댁 마님께서 다녀가라 홉시니 잠깐 다녀오겠네다. 왔다 그대게는 열 번이라도 갔다 오느라 선인들께도 말을 하고 승상댁을 건너가니

0: 천하 무상한 사람은 네가 있기에 위인이냐.
1: 아, 좋지.

효성은 지극하다 누구의 부친으로 이 하리 공양미 삼백석을 내가 이제 출토이니 선이

전하라. 심초행이 여자우를 당초 말씀 못하군제 후회한들 무엇하며 또한 몸이 귀천하여 정성을 다할진데 무거운 채무리를 아싸우며 삼백석을 주시곤들 선인들도 임시

0: 좋을까?
1: 좋지.
0: 은혜는 백골 난만 기우나 어디 좀 뜬 일이 옵니다. 부인의 기가 막혀 심청을 살펴본지에 기색이 곰숙하여 다시 건지 못하시고 참아놓기에 석하여 니정지엉 그럴진데 잠깐만 지체하면 네 얼굴 네 태도들을 화공부를 등

0: 화공을 즉시 불러 족자를 내어주며 여보아라, 심낭자 생긴 형용 역력히 잘 그리면 중상을 줄 터이니 명심하여 잘 그려라.
1: 치.

나는 화용월이 되고 놀고 수심겨워 앉은 모양 난초같이 푸른 머리 두국의 매태 따인 것과 누워 그 홍사

오구나. 화제의 그룹을 치웠어대. 생지 사지 뭔가 누가 초록강담인비하니라. 부인지의 기가 막혀 한 손으로 족자들과 또 한 손으로는 심청을 부여한 뜨거니만 눈부릴 감장을 모두 뜨시며

귀에 들었거나 오늘 마지막 가는 길로 한 번이라도 어미라고 불러다오. 아. 심청이 다오 스름이 폭발치여 눈물이 맺건지 듣건지 울어불다가 무기매여 하는 말이

나 부인도 울고 신청도 울고 울고 눈물로 하지

0: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중 장승상댁 하직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야, 기호님께서 우리 수영 씨 진짜 프로답다고. 그 방해 공작에도 저렇게
2: 방해 공작에도
1: 집중해서 잘한다고 또 칭찬을 아유. 해줬고요. 상원님. 예.
0: 네.
1: 교양 가득한 승상댁 부인 목소리 최고였다.
0: 감사합니다.
1: 회냉면님께서 심청이가 아주 대장부 같습니다. 다 컸어요.
2: 그러게요. 아주 단단한 친구예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2: 그러니까요.
1: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승상댁 부인이 그걸 끝까지 잡아줬으면
2: 그러니까
1: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한편으로
0: 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네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1: 그러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승상댁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0: 자, 이제 퀴즈 또 풀고
2: 네.
0: 가보겠습니다.
2: 소리 해본 눈대국장 판슐랭 퀴즈 드리겠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직전 승상댁 부인이 심청이를 불렀죠. 승상댁 부인은 지금이라도 300석을 내어줄 테니 가지 말라고 하지만 심청이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승상댁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남겨 생전까지 보겠노라고 했는데요.
1: 보겠노라 했어요. 보겠노라. 네.
2: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상화.
0: 네.
2: 2번 댕기. 3번 거울.
0: 네.
1: 너무 쉽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네요. 네,
2: 힌트 주신 건가요?
0: 그렇습니다.
2: 너무 강력한 힌트죠.
1: 커피 사셔야겠네요.
2: 다음 주에 커피 기다리겠습니다. 네.
1: 목요일 2부 커피.
2: 깜짝 놀랐네요.
0: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수영 씨가 뭐라면 100잔이라도 사드려야죠.
2: 네. 네.
1: 1000잔 사셔야 돼요. 숨 쉬듯 무례한 그 멘트들.
2: 뭔가 많이 미안하셨나 봐요.
0: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1: 수영 씨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존중받고 네. 대접받고 네. 이런 무례함은 처음이죠.
2: 아니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1: 뭐라고요?
2: 너 참 괜찮은데 왜 없니? 두 번째 판슐랭 갈까요?
0: 네. 네.
2: 지난주엔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그리고 무시무시한 마녀를 만나셨다면 오늘은 바닷속 인어공주와 무시무시한 마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네.
2: 함께 시원한 바닷속으로 고고! 아주 깊고 깊은 바닷속 인어 왕국에는 아름다운 인어 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쁜 목소리를 가진 막내 인어 공주는 노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죠.
3: 고래들은

0: 맨날 노래만 하면 뭐해? 나는 바다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쥬.
1: 막내야 막내야, 응. 조금만 참아. 너도 15살이 되면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거든.
0: 오, 정말? 근데 언니 말투 왜 그래? 아무튼 얼른 커서 15살이 되게 해주세요.
2: 광고 청 이윤호.
3: 와.
2: 좋았어. 나도 이제 15살이 됐으니까 바다 위로 올라가 봐야지. 아. 우! 안녕 갈매기야. 우! 아, 저기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왕국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어? 우와, 배다.
4: 안녕 갈매기야. 바람이 아주 좋구나. 사실

0: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근데 난 혼자구나.
1: 너무 멋있다. 왕자님,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파도가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켰어. 왕자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정신이 드세요?
2: 왕자님!
1: 왕자님! 사람이다, 사람이다. 숨어야겠다.
2: 왕자님! 괜찮으세요? 눈을 좀 떠보세요. 네. 잠깐만. 잠깐 다시 할게요. 왕자님.
1: 뭐야? 저 여자 변성기야 뭐야? 또 와서 다시 숨어야겠다.
2: 그지, 그거였죠. 왕자님.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세요. 네?
0: 공주, 당신이 나를 구했군요.
2: 네, 왕자님, 저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으로 가요, 우리.
1: 아니에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한 건 저라고요. 왕자님,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두 다리를 갖고 싶어. 그래, 바다 마녀를 찾아가 보자. 계세요, 바다 마녀님?
3: 와우! 나는 마녀! 무서운 마녀! 무섭고 나쁜 바닷속 나는 마녀.
1: 저 마녀님, 마녀님, 마녀님, 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할게요.
3: 뭐라고?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지?
1: 네? 제가 뭘 드리면 될까요?
3: 목소리!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다오. 약속을 한다면 내가 물약을 주지. 하지만 명심해.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넌 물거품이 될 거야. 알겠지? 명심해.
1: 네, 이제 노래를 못하겠지만 나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3: 좋았어. 그렇다면 이 물약을 마시고 왕궁이 있는 해변가로 가려무나?
0: 다행이다. 이제야 눈을 떴군요. 당신은 누구시죠?
1: 왕자님? 왕자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전 목소리를 잃었답니다. 하지만 기뻐요.
0: 저런,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군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을 보살펴 줄 테니 함께 우리 성으로 갑시다.
4: 비록 말을 할 순 없었지만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공주가 찾아왔어요.
0: 저 공주가, 얼핏 보면 남자 목소리 같은 저 공주가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랍니다. 우린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라고요.
1: 왕자님,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라고요, 저!
3: 이 바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왕자가 저 이웃나라 공주랑 결혼하면 너는 물거품이 돼버린다고.
1: 언니, 나 어떡해. 내일 결혼한대.
3: 안 되겠어. 자, 이거 봐도. 오늘 밤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 그럼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알았어?
1: 내가? 이 칼로?
0: 남자 목소리 공주.
2: 공연이! 공연이!
1: 못해 못해. 내가 어떻게 왕자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내가 물거품이 된다고 해도 왕자님을 해칠 순 없어. 그 목소리 이상한 여자 될 수 있어도.
2: 왕자님!
1: 안돼 안돼. 안녕 내 사랑. 당신만을 사랑하고 기억할게요.

0: 자연스럽게.
1: 아, 거기는 남자한테도 공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0: 아, 그런
1: 어차피
0: 걸까요?
1: 상상이니까.
0: 귀여워님께서는 상상을 하셨어요. 그 이웃나라 공주.
1: 네네.
0: 분명 턱에 수염이 있다. 분명 수염 있을 거예요.
2: 그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0: 아, 근데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3: 그러게요. 예, 순간 저도
0: 공주가 예. 왕자님 하고 돼야 되는데
3: 착각을
0: 왕자님!
1: 그 뒤로 약간 당황하셨는지 나오는 예. 모든 여자를 다 같은 소리로
0: 그러니까 훈두마매님께서 그 아까 공주님 그 찾던 시중 왠지 줄을 서라고 할 것 같다고 하셨고 네. 아 그리고 아까 고고천변 아. 소리 너무 기가 막혔다고 아. 라디오 이제 켜신 분들은 소리꾼 3명인 줄 아. 알겠어요. 훈두마매님이
4: 안녕하세요.
0: 어 진짜 잘하더라고.
3: 그건 뭐예요 방금?
4: 소리하는 척합니다.
0: 다이는 뭐야?
4: 모르겠어요.
0: 7807님 상아님 호랑이 전문 배우인 줄 알았더니 마녀 전문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아, 지난주도 마녀 잘하셨죠.
3: 그랬었나요?
0: 인상적이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모로 자 이 코미디 코너 아주 재미있었고요. 자 이제
3: 선물.
0: 네, 네 퀴즈 정답 발표부터 네, 해야죠.
1: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직전 승상택 부인이 심청이를 불렀고 승상택 부인은 지금이라도 300석을 내어줄 테니 가지 말라고 하지만 심청이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러자 승상택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남겨 생전까지 보겠노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죠. 정답은 네. 1번 초상화였고요.
0: 초상화
1: 3100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3: 네. 아 덕분에 즐거웠어요.
0: 네, 상화 씨 덕분에 즐거웠어요. 예. 제가 대사가 한 다음에 공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공주가 어디 있어? 공주가 어디 있는 거지?
3: 아,
0: 아 진짜 웃겼습니다.
3: 네. 아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또 해내기가.
0: 아
1: 왜요? 좋았습니다. 네. 네, 새로운 느낌.
0: 네. 아까 1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판슐랭. 네네. 코미디 코너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성화 씨가 저희가 언제부터 코미디였죠? 했는데
1: 가장 코미디로
0: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상화 씨 덕분에 네, 덕분에
1: 즐거운
0: 예. 코미디가 됐습니다.
3: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뭐 연휴 시작인데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1: 신난다. 비 맞아 보시죠.
0: 내가 못하면 너네도 하지 마.
3: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 심란하거든요.
1: 아, 지금 어디 가기로 하셨나봐요.
3: 아, 우리 아이가
1: 아, 예, 예.
3: 뭐 이제 뭐 저녁에라도 어디
1: 예.
3: 갑시다.
1: 아.
3: 그래 놨었거든요.
1: 아, 예.
3: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1: 아, 뭐 그냥 수영복 입고 다니세요.
3: 세상 지금 행복해 보여.
0: 가장 밝아 지금.
1: 표정이. 안
3: 나간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영 씨 고생하셨습니다.
1: 예.
3: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김수영 성우와 함께 판슐랭 해봤어요.
3: 아, 진짜 어떡하죠, 진짜.
0: 왜요, 또 왜?
3: 아니, 진짜 오늘 예. 비가 오면
0: 네.
3: 연휴 때 뭐 이래저래 스케줄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실내로 좀 잡아야...
0: 실내 위주로 가면 좋죠.
3: 아, 실내로.
0: 우리나라 박물관, 전시관.
3: 아, 그러네요.
0: 각 지역마다 뭐 시립, 국립 다 있거든요.
3: 아, 게다가 그러네.
0: 영화관을 가도 좋고요.
3: 공연장을 가도
0: 좋고요.
3: 좋고.
0: 실내 쪽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즐기면 너무 좋죠.
3: 생각을 또 못 해봤었습니다.
0: 네, 아이들과 이제 뭐 토, 일 여수 가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3: 아, 그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0: 그럼 여수에 가면 실내에서 놀 수 있는데 많죠.
3: 어디 있어요?
0: 하멜.
3: 아~
0: 하메절 시간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지 않나요?
3: 아~
0: 여수 출생이신데 하긴 저도 남원 누가 놀러 간다고
3: 네.
0: 남원 어디가 뭐가 좋아 맛집 좀 추천해줘 저도 물어봐야 됩니다.
3: 그렇죠.
0: 네. 네, 친구들한테
3: 아무튼 계획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도 주말 계획 잡으실 때 네. 연휴 계획 잡으실 때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일정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자 오늘 밤 충청과 경남으로도 이 장맛비가 확 될 거라고 하니까요.
0: 많이 올 것 같아요, 비가.
3: 야행성 폭우.
0: 네.
3: 준비를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바닷가 쪽은 가지 마세요. 이 너울이 네. 파도가 진짜 무섭거든요.
3: 그렇습니다.
0: 네.
3: 자, 남은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자입니다. 내배우. 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무심히 길을 건너다가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거려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많아서 그 숫자를 보면서 걸음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삶의 속도에도 페이스를 맞춰주는 친절한 신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속도가 적당한지 언제쯤 쉬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만의 속도계가 있다면 참 좋겠죠. 과속을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속도를 잘 살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천, 성창순, 최승희의 소리로 구음 시나위 보내드립니다.

굶신아위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병천, 성창순, 최승희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덕분에 중간에 횡단보도 건너는 레이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혹은 또 위험하게 너무 늦게 건너는 상황들도 미리 예방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초록불 신호등 그 남은 시간이나 또 빨간불 신호등 남은 시간들 보면서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의 조급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연에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죠. 한 번씩 그 남은 시간 알려주는 기능이 없는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 영화의 그 레이싱 카들 출발하기 전에 우롱 우롱 우롱 우롱 하는 느낌처럼 진짜 골목길 신호등인데 옆 차량 보면 누가 먼저 가나 이렇게 서로 경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호등은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버스도 몇분 뒤에 오는지 요즘은 다 알려주죠. 근데 신기한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뭔가 숫자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의 숫자를 살피지는 않고 자꾸 통장의 잔고 숫자를 살피게 되는데 그때도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건매한 가지죠. 살다 보면 누군가는 앞질러 가고 누군가는 잠시 쉬어 갑니다. 중요한 건 남보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속도,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겠죠.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속도를 잠시 잇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 방초 보내드릴 텐데요.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입니다.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보내드렸습니다. 아, 2775님께서 황금 연휴 3일, 내일부터죠. 네, 제헌절부터 공주님들과 같이 놀아줄 계획이신가요? 신나는 미녀 메들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그 다행히 아주 다행스럽게 공연이 있습니다. 콜 시간도 빠른 편이라서 아주 다행스럽게 일찍 나왔다가 늦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해서 아주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주님들이 아쉽게도 외할머니 집에 가서 놀다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 금요일이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0: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그 주말 동안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또 있어서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날씨 체크를 좀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168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요양보호사인데 집에 와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허리 주물러 주고 있는데 아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네요. 우리 아내 사랑한다고 크게 말 좀.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6168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보 사랑해 한들. 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보통 저도 그런 적은 있긴 한데 이렇게 아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막그 마사지 해주는데 아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서러워. 예.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보내주신 사연처럼 아내가 진짜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 예, 이런 남편이 있구나 하면서 이 고마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예. 혹은 평소에는 아는 채도 안 하더니 아프다고 해야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6168님 아내분, 예, 남편분이 사랑한다고, 네,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금슬이 많이 부럽기도 한데 6168님의 아내분, 예, 저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허리 아프신데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820님께서 고흥 이한식님 사연을 먼저 보내드릴까요? 예.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 씨, 내일부터 황금 연휴라고 아내가 고흥 온다고 해서 아내 맞이 준비하며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들 이렇게 그 부부 사이가 좋으시네요. 예. 아내가 고흥 온다고 아내 맞이 준비. 과연 어떤 걸까? 약간 레드카펫 이런 건가? 예. 막꽃 이렇게 막 심어놓고 막 이런 건가요? 예. 두 분의 그 부부 사이 좋은 금슬 좋은 거야. 뭐 노래가 좋다 해서 원체 유명하니까. 아무튼 황금 연휴 동안 두 분이 또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지내시겠죠. 예. 부럽습니다. 예. 9820님께서 오늘 노총각인 우리 작은 형님과 아내랑 저랑 드라이브 삼아 우리 부산의 진시장에 선지국 잘하는 데서 포장해 왔습니다. 진행자님은 선지국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죠. 특히 선지국 때문에 전날 술을 안심하고 마시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쯤 거리에 아주 큰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부산 국립부산국악원이죠. 저도 자주 갑니다. 볼 때마다 국악 방송 생각이 납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야외 마당에 가면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국악 방송이 거의 하루 종일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시쯤 이후에 거기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이러면 민왕아, 오늘도 네 목소리가 나와요. 김천 친구거든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대학 때한 7년을 같이 자취를 했던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한번 국악에 스며들고 빠져볼라고 합니다. 작년 국어 언어 영역 그 수학 능력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 영역에 나온 수군가 관련 국악도 듣고 싶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에 나온 비슷한 국악 스타일도 듣고 싶습니다. 더운 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국악 방송 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목 보내드릴 텐데 작년에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의 국어 언어 영역에 나온 수군가 관련 대목이 바로 이범 내려오는 대목인데요. 김준수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2분 정도인데요. 짧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별주부는 또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분명 토끼가 있을 듯 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왕 얼쑥 날쑥 언예 도세워나.

왕 을숭 달숭은 예 태태태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도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온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지 쭉 찢어지고 꼬마는 헐쑥 달쑥 뿌리는 잔뜩 한 발이 나듬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음동설한 백살격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르르르르르르르한 치며 주홍이 쩍 벌리고 차례야 배가 우뚝서 홍행행행 하는 소리 산천에 뒤덮고

0: 있을지.
1: 김준수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팬분들 많이 계신데 좀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인데요. 김준수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민정 씨가, 판소리 명상이시죠. 최민정 씨가 샵 0302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302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는데 몇 번으로 보내는지 까먹었대요. 그래서 개인 그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김덕명의 경상도 성주풀이하고 느낌표 3개와 크크크크크크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경상도 지역의 노래들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소리도 호남의 어떤 그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의 성조를 참 진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상대적인 이 영남의 성조라고 해야 될까요? 말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신청곡 보내주셨던 9820님께서 그 언어 영역 이야기 하셨는데 큰아들이 작년에 재수를 해서 잘 알아요. 지금은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수군가 잘 들었습니다. 국악은 아주 매력적인 우리 음악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또 큰아드님의 재수의 이력을 또 저희가 알게 됐네요. 이게 그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생과 어떤 관심의 깊이 참 이루 말할 수 없고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쯤 지나고 있으면 또 고3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벌써부터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음악으로라도 좀 마음을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상도 성주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김덕명의 소리,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건승할 때 금년 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덕기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잡고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정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정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한강이 생겨서 한강 전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전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전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겨서 지리산 전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겼으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 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 때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자라나서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 못

가 못을 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못을 놓고 비모 이소 성주님은 상랑무에다 못을 놓고 주은 일래 주은 일래

아연나고도 열석달 무병무탈 전지하소 주은 일래 주은 일래 대주양반의 주은 일래 금년 해분

울리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가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분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가 부엌신을 울리자 자부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황아 요항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항아 남해바다 요항아 서해바다 요항아 북해바다 요항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실세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름

동마가 뒤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 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적넘을 마구자 자꾸 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김덕명의 소리, 이승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경상도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국악이론가 소암 권호성 선생의 문집 소암말록에 담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김월하 선생을 회상하며 라는 글인데요. 필자가 처음 김월하 선생을 뵙게 된 것은 1964년이다. 그때 나는 한국방송공사의 전신인 중앙방송국의 PD로 있었고 국악의 향기, 명인 명창 등 주간 단위의 국악 프로그램이 있어서 출연자를 섭외하여 방송국 스튜디오에 모시고 녹음을 하곤 했다. 필자는 김월하 선생께 방송 출연을 부탁드리고 정해진 날짜에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들어가 사전에 잠깐 인터뷰를 한 뒤 녹음에 들어가곤 하였다. 처음 김월하 선생을 뵙고 느꼈던 점은 그야말로 요조승려로서의 기품과 말씀 하나하나가 다정다감한 예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녹음에 들어가서는 선생의 시조창에서 배어나오는 서정적이면서 시원한 목구성을 감상하면서 참다운 시조의 맛이란 저렇게 불러나가는 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 뒤 필자가 한양대학으로 옮겨와 김월하 선생께 성악 전공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선생이 매주 학교로 나오셔서 성심껏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주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선생의 고매한 성품이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김월하 선생은 작고하시기 몇 년 전부터 2년제의 국악 전문 대학을 창설하시고 싶다는 속내를 겸허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검토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곤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보아 2년제 국악 전문 대학을 창설하기에는 충분치 못해 그 뜻을 선생께 전했을 때 못내 아쉬워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선생의 큰 꿈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현재의 김월하 재단으로 이어져 한국 가학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가학은 한국 문학의 결정체이며 그러한 문학적 내용이 고고한 가락과 장단에 젖어들어 독특한 성악의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그 느릿한 한배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어필하지 못하는 감이 있으나 옛날 우리 선조들의 선비 정신과 함께 면면이 이어오는 우리 민족의 기품이 있고 애틋하며 높은 수준의 음악 장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가학을 고고하게 지켜오면서 후학에게 전승시킨 김월하 선생의 지대한 공헌을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김월하 선생의 가학에 대한 열정이 그 후학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고 더욱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현대 감각에 맞으면서도 옛 가학의 기품을 함께 담은 새로운 우리식의 현대 가학이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김월하 선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가늠해 본다. 여창지름 시조 청조야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월하의 노래로 여창 지름 시조 청조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소암 권오성 선생의 문집 소암 말록에 담긴 고 김월하 선생을 회상하며라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손님이 나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코너도 있고 또 제가 음악을 추천해서 음악을 좀 길게 듣는 코너도 있는데 목요일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예. 글을 잘 읽어야 되는 코너죠. 예. 방송 전에 뭐 준비는 하는데 이렇게 긴 글 읽다 보면 줄타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잘 타고 가다가 발을 삐끗하는 순간 앞에 그 쌓아왔던 어떤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 글을 읽다가 한두 번씩 삐끗삐끗하게 되면 그야말로 청취자분들께 좀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는데 잘 준비를 해서 진짜 서울 사람처럼 막힘없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긴 호흡이 참 필요한 그런

0: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긴 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초한가 준비했는데요. 김정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만과 영웅 호굴들아 소한소

이에라 한 백공에 백만 대병 구리 산 13면에 대진을 둘러치고 저 배왕을 사부려 때

상대에 높이 앉아 천변만 마구 호령할 때 오강은 일천리여 백성은 오백리라 거리거리 복병이여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경

주인할제 산자르는 장자방은 개명산의 주야월에 옥통서류를 슬피 불어 팔전 제장산할제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 삼경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왜 기러기 슬피 울어 개개 수심물도 와주고 전방말리 사지 중에 장중에 잠 못 드는 좋은 사이야 너희 패왕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때라 호생호사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만은 너희는 무사밀로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서울가 불고 저 있고

되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이 패망하니 모이나 들들고 부모니 몰라 다시 뵈며 초강백성의 머리 천전반축 생각하니 8년 풍진 다지나고 정망사창 빈방하네 너희 부모상 탄시름 누구랑 알아주이며

되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산낙모 찬바람에

내려올라 바라다가 망부소이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젖달라 지정 울고.

0: 간정다송는다 남산하에 장찬밭은 언니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에 익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날 썼냐 첩천고 바라보니 구리산이 매복이라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한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고성옥의 노래로 사투리 노래 들었습니다. 제주의 노래인데 후렴이 아이고 나 정신 아이고 나 정신 어떤 허민 좋아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이겠죠. 아, 고운님 만날 땐 한돌이 하루, 미운님 만날 땐 하루가 한돌. 한돌이 아마 한 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주도 계신 분 듣고 계시면 번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시장 자리는 조상님 품이요, 마트는 몰라도 오일시장 알주라고 나오는데 노랫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우웬님께서 덩덕홍 사연 게시판으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김정현 명창의 초안가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끝곡으로 보내드렸었죠. 그러면서 좀 전에 김월하 선생의 시조창을 듣다가 노래 선율과 대금 소리가 같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국악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성가락이라고 저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시조창 또 가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정한 관현악 반주곡 가곡은 이제 관현악 반주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구 반주를 중심으로 이 시조창 같은 경우에는 장구 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때로 피리나 해금, 대금 연주자가 이 가사나 시조창 반주할 때 기악 연

연주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의 곡조를 바로 이제 듣고 뒤쫓아가면서 이 모방해서 연주하는 것. 그걸 이제 수성가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숫자가 따를 숫자를 써서 소리를 쫓아간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즉흥으로 수성가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음악 연주를 준비하면서 노래의 선율을 미리 좀 이렇게 외워두고 그걸 이제 편안하게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때로 이제 노래를 너무 잘 외운 나머지 노래랑 똑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경우는 취향상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하지 않을까? 알면서도 조금 늦게 따라가는 그런 재미, 그런 미덕이 좀 있는 게 수성가락의 어떤 진면목, 진면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또 이렇게 하나 아시면 다음에 시조 들을 때는 뒤에 반주 악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 따라서 수성가락을 잘 하는가 이런 것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시조 듣는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휘모리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김순태의 소리입니다.

땅에서 동서고문 두 사이 오관수 다리 밑에 울고 노던 맹구이가 오뉴월 장마에 떠나려오는 헌남학생의 작은 선유배만 여겨 순풍에 두 줄을 달고 명기명창 가게 가진 풍류

울고 노던 맹꼬이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 술 밥을 얻어 먹고 서티를 하려므로 동로 한마디로 오락가락 거닐다가 행순하는 술랑이 분에 들켰구나. 포승으로 앞마를 메고 어서 가자. 최초

울고 노던 맹꽁이를 강감살이 하물물러 벙어리 되어 우지 못하고 연잎 뚝담을 넘어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면 병원 장사하는 맹꽁이다 해서 시집 간 지 3일 만에 씨앗을 보고 큰애미 참년이 삼지를 하다 혼당자한테 공대를 막고 한숨 짓면 하는 말이 해라 시집 살인 판들었구나 반지꼬리 지질 모이고 시담바랑 꽃문에 차고 고춧나무로 목매러 가니 그중에 허레빔의 행꽁이가 뒤를 따라가며 해라 아서라 목매지 마라 네가 방년 이팔 청춘이요 내가 방정 허레빔이 같이 사자고 손목을 잡아대려

배달이 돌모를 구슬을 성나서 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미나리 노래 머리 풀어 산발하고 눈물 콧물 고주 졸이고 방구뽕 끼고 오줌 잘 굽싸고 두 다리 퍼덕 버리고 우는 맹꽁이 중

꼬이가 손자매 꼬일 무릎에 앉히고 주리가 걸어 뒷매를 보자 이리 오노라 앞매를 보자 아장아장 거니러라 방구로 서라 의속을 보자 백만

김순태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5745님께서 김월하 명창의 여창가곡을 레코드판으로 듣고 있는 중에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로 또 들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김월하 명인의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그야말로 가객이라는 단어는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이제 참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려서 그 차를 마실 때 뭔가 이 음악과 함께하는 느낌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김월하 명인의 노래를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런 어떤 서정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는 또 다르게 이 소리 자체에 대단히 힘이 있어서 뭔가 지쳤을 때 들어도 원기가 충전이 되는 듯한,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 이어지는 곡은 덧배기, 예, 덧배기를 들어볼 텐데요. 영남 지역의 탈춤을 덧배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락도 이 장단 이름도 덧배기 장단, 덧배기 가락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춤을 이렇게 탈을 쓰니까 덧대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덧배기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덧난 것을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벽사의식, 나쁜 걸 물리치는, 예, 그런 의식에서 나온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보내드릴 이 덧배기는 남사당 놀이의 종목 중에서 이 탈춤이 있는데요. 그 탈춤을 덧배기라고 합니다. 탈춤을 준비했는데 전체 과장 중에서 사과장, 취바리 과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취바리는 산대놀이나 해서지역의 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봉산탈춤에도 등장을 하고요. 산대놀이에도 등장을 하는데 남사당놀이에도 취바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원체 남사당놀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국구, 네,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이 공연을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독특한 과장이나 독특한 춤사위들, 독특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인기 있고 재미난 사위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죠. 남사당패의 덧배기를 보면 생각보다 탈춤의 어떤 그 내용의 치밀함보다는 그때그때 현장의 관객들의 반응에 맞춘 대단히 즉흥적인 면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성글긴 합니다만, 연희자 개개인의 어떤 즉흥성,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애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대단히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취바리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여성을 희롱하는 다른 스님들을 혼내고, 혼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성을 본인이 이제 차지하는, 예, 그런 그 면모를 보여주는 대단히 남성적인 그런 그 캐릭터로 그려지곤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그 봉산달춤 취발이를 했었는데, 제가 춤을 잘 췄다라기보다는, 동기들이 다 하기 싫어해가지고, 대사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 취발이 탈을 아마 이전 탈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현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노란 머리인데, 머리카락을 그, 왜, 영화에 보면 약간 나쁜 남자로 그려지는 주인공들 보면, 머리를 뒤로 다 넘겼는데, 가운데 이렇게 한 가닥 그, 이걸 뭐라고 해? 애교 머리라고 하나요? 애교 머리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면서 가운데 머리를 한 가닥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요. 취발이의 탈을 보면, 곱슬 머리가 중간에 다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각 지역의 각 탈춤에 나오는 취발이들이 공통적으로 그 어떤 멋스러운, 예,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또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취발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태, 남기문, 김종철, 이대규, 이봉규, 한상돈의 이 대사와 연기, 그리고 연주로 덧백이 탈춤 중에서 취발이 과장 보내드립니다.

0: 네 미랄까 방간내 똥두둑에 벌레덩 자빠졌다.
1: 벌레덩 자빠졌구나.
0: 여보시오. 에? 늙은 놈의 집안에 젊은이가 없어도 못 살고.
1: 그렇지.
0: 젊은 놈의 집안에 늙은이가 없어도 못 살지.
1: 얼쑤.
0: 이 잠시 내가 집을 떠났더니.
1: 그렇지.
0: 아, 저희끼리 말 잡아 먹고 장구 메고 어이? 소 잡아 먹고 북 메고 어이. 안성과 세세 갈려다가 후루룩 비쭉 걸걸거리는구나.
1: 걸걸거린다.
0: 여보게. 어이. 내가 잠시 집을 썩 나서서 봉중 고개를 어썩 넘어갔더니
1: 갔더니
0: 이렇다는 기생이 양쪽 무릎하게 앉아 한 잔 잡수 두 잔 잡수 쭈루루루루루루 이리 삼배를 들이 마셨더니
1: 그렇지
0: 얼굴이 지지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이. 당산 솔개비가 고기 떠그는 줄 알고
1: 그렇지
0: 이리로 가도 훨훨 저리로 가도 훨

0: 준비할 거 쉬. 여보게.
1: 어이.
0: 내가 춤을 항상 헐헐 추는데 안남산이 컴컴하고 헐헐 패는 것이 뭔가?
1: 안남산이 컴컴하고 헐헐 패는 거?
0: 그래요.
1: 아, 자네 그거 모르나?
0: 아, 난 모르지.
1: 참, 나 저 뒷절 죽놈이
0: 그래서
1: 속하에 내려와서 계집 하나도 몰한데
0: 그래요.
1: 둘씩 때리고.

0: 농탕 치고 있네.
1: 하하, 저 뒷절 죽놈이 속하에 내려와서 뭐 제 집 하나도 못한데 둘씩이나 데리고 농탕을 치고 있다고?
0: 그렇지.
1: 여보게. 아, 코님 나의 행식을 몰랐구나.
0: 전에 형식이 뭔데?
1: 나의 행식이 뭐냐?

0: 변변하구나.
1: 똑똑하지 그래야.
0: 그렇지.
1: 여보게.
0: 어?
1: 내가 이놈을 한번 얼러봐야 쓰겠다.
0: 한번 얼러봐.
1: 야 이놈 중아. 아님 밤중이냐 거리 노중이냐 허군공룡이냐 보리망중이냐.
0: 그래?
1: 중이라 하는 것은 저 산중에서 불떠나 외고 부처님이나 위할 일이지 속하에 내려와서 제집 하나도 못한데 득실 때리고 농땅 책. 어이 군인 봐라.
0: 어?
1: 여보게.
0: 어이.
1: 덤빈다 덤벼.
0: 아 덤비는구나.
1: 야 이놈 덤비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 나보다 10배상 춤을 잘 출 것 같은데.
0: 그렇지. 멋도 잔뜩 들었겠구나.
1: 멋이 잔뜩 들었겠다.
0: 그렇지.
1: 여보게.
0: 어이.
1: 이번에는 어. 춤을 한 성 너기에 쓰겠다.
0: 춤으로 녹여본다.
1: 그렇지. 이번 무슨 춤이냐.
0: 어.
1: 금강산 춤을 한번 녹이는데.
0: 어이.
1: 금강산이 좋단 말은 바람 품 변 늦지.

0: 이 여보게?
1: 어이.
0: 아니 이놈이 나보다 춤을 10배 이상 잘 추는데.
1: 어이 그렇지.
0: 가만히 춤을 추는 거 보아하니? 어. 내가 이놈을 섣부기 달궜다 내가 쫓겨나가게 생겼다.
1: 그렇지.
0: 이번에랑 어. 달아달아 밝은 달로 장단을 바싹 벌어놓고 하면 최선이겠다.
1: 어이 좋지.
0: 달아달아 밝은 달 이 대배기가

0: 여보게?
1: 어?
0: 아니, 그 이거 내가 나보다 같이 춤추는 그럼 다 어디로 갔나?
1: 자네 아직 모르나?
0: 그건 난 모르지.
1: 자네 춤을 못 이겨서 뒷절 죽놈이
0: 그려
1: 춤을 추다가 말고 그 부채로 자네 코를 탁 때리고 들어갔는데 몰라?
0: 뭐 나 코를 탁 때렸어?
1: 그래.
0: 아이고 코야 아이고 코야 여보게?
1: 어?
0: 아이고 이 굴간 내 거를 쓰고 커피가 흐흐 커피가 줄줄 나오는데 아이고 코야 어째
1: 야 이 사람아
0: 어?
1: 코를 탁 때리고 들어간 지가 언젠데 굴간 제복을 입고서는 허연 코피가 왜 쏟아져?
0: 아닌가? 여보게?
1: 어.
0: 그건 그러고
1: 어.
0: 그 조금 전에 죽놈이 들어 놀던 그 제배들은 또 어느 쪽으로 갔나?
1: 자네가 데리고 놀게
0: 노는 것보다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네 그래
1: 한번 찾아보게
0: 그래 어느 쪽으로 가는데?
1: 이쪽으로 돌아라 획
0: 아하 옆쪽으로 돌아 획
1: 그렇지
0: 이야 여기 있구나 너 참 잘생겼다 이만큼 오늘 해보자 네가 이렇게 잘생기실 적엔 너를 낳아준 너 어머니는 얼마나 잘생겼겠느냐 여보게
1: 어?
0: 내가 이거 잘생긴 근본을 한번 이럴 테니 들어볼라나?
1: 한번 들어봅시다
0: 잘생겼다 잘생겨 참말로 이마는 대빠에 모여 눈은 눈썹은 시부시로 그린 듯하고 눈은 비오는 날 단자구멍 같고 코는 마늘쪽 거꾸리 붙인 듯하고 이는 당사실로 쭈루루루루 엮었듯하고 목고개가 헐성패고 엉덩이가 방파지만 것이 사들이 정경에다가 마당 바르다 한배 새끼 열 대빠리씩 나갔네 그리야
1: 여보게
0: 어이?
1: 그 새끼 열 대빠리씩 나갔고 그걸 다 어디다 쓸 텐가?
0: 열 대빠리 다 어디 쓰느냐고?
1: 응.
0: 이장 저장 끌고 다니면서 팔다가 남는 것은 다 지발이 자식이지 그래야
1: 그 참 말 된다
0: 그렇지 조금 전에 그 둘이었었는데
1: 어.
0: 그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가나?
1: 또 하나는?
0: 그렇지
1: 저쪽으로 돌아라 회
0: 아하 이쪽으로 돌아라 회
1: 그렇지.
0: 아하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것 봐라 이건 아까보다 더 잘생겼네 그래야
1: 그렇지
0: 야야 이거 봐라 야야 이거 봐 어짜 이거 봐 쌩그대 돌아선다 이거 야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뻐서 그러는 게 이쪽으로 돌아서 참 잘생겼다 잘생겼어 이하벌감 무해벌감

0: 근본 나장이들이 수북하게 많은데 얘 해필면 그 죽는 맛이 뜨냐? 혀곱 봐라, 뺑뺑 돌아서네.
1: 땅 끝 돌아서는구나.
0: 그렇지.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것에 예뻐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돌아서거라. 옳지. 여보게.
1: 어이.
0: 그 중님이 데려 놀란 제집애들, 이 지바리가 한번 데리고 놀겠다.
1: 아이고 좋은 말이다.
0: 저리.

박용태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덧배기 사과장 취발이 과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도 예, 논매기 소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 음악 계속 논매기 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논매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마을에서 두레를 조직해서 함께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레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 조직인 대동패와 아이들 조직인 소동패가 있었는데요. 소동패는 16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을, 대동패는 20세 이상의 청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철리에는 현천 소동패 놀이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동패 놀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재촉하는 조반소고, 일터로 빨리 모이라는 모임소고, 일터로 향하는 길소고 놀이를 했고요. 논을 맬 때에는 논매기 소리도 했다는데요. 이 헌천 소동패가 불렀다는 논매기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허령타령을 들어보겠는데요. 후렴이 허령허령으로 시작해서 허령타령이라 부르는 듯하고요. 귀에 익숙한 아리랑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볼 곡은 제가 들은 논매기 소리 중에서 아마 가장 빠른 템포의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강의 타령입니다. 일 노래로는 템포가 너무 빨라서 이 노래에 맞춰 논매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강강은 내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논매는 소리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김복계 그리고 김용조, 송국조 이 세 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얼싸지 그리 내가 한강 제비라면 지면이 곱다고 피한 기석을 절매 절매 뜬가 절매 지질매 질질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꿈꾸고 설마 설마 설마 서서히 곱다 얼싸지 그리 내가 한강 제비라님이 집에 가불러 골목천장을 절매 절매 뜬가 절매 질질매 질질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꿈꾸고 설마 설마 설마 서서히 곱다 얼싸지 그리 내가 한강 황새란님이 기다리긴 울정강을 절매 절매 뜬가 절매 질질매 질질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꿈꾸고 설마 설마 설마 서서히 곱다 얼싸지 그리 내가 한강
1: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느낌이 나죠. 왕개구를 찾으려면 양포를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뭐 약간 이런 강강술래 느낌도 좀 나는데요. 전라도 여천의 논 매는 소리 허령 타령과 강강의 타령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허령 타령은 김복계 외의 여러분의 소리 강강의 타령은 김용조, 송국조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채집했을 때는 이 마을이 전라남도 여천군이었는데요. 1998년에 여천군이 여수시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철리 중촌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음원이 대부분 1990년대에 녹음되었기 때문에 소리를 해주신 분들이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이제는 이런 노래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요즘 그 광고 중에 감기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재미난 광고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하는 할아버지, 아껴놓은 감기약을 영감이 다 먹어버렸다고 읊조리는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026년에도 우리들 삶의 노래인 토속민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심청가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박초월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아무런 줄도 모르고 새벽지를 가량으로 여봉에 뺑파! 뺑파! 2, 3차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수상한 마음이 생겨 행장을 더듬어 보니 행장이 없거나 그때의 도망간 줄을 짐작하고 신봉산문문에

애기 처남부 없이면 호랭이나 꽝 물어가거라. 여보 주인, 밥값이 얼마요? 예, 밥값이 서돈이 올시다. 기지발라 잊어버렸는디 밥값은 자니 비싸지 않는가?

많이 좋네. 주로 내가 모여 그러면 서러운 박업을 신칠지요. 서러운 박업을 신칠지요. 깨끗한 정신을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박초월의 소리 그리고 이 연주 여러분들의 그 오늘 수성가락 말씀드렸는데 이 곡에서도 수성가락의 빛을 바라고 있죠. 여러 연주자들의 수성가락으로 보내드렸고요. 노래 말미에 얼씨구 좋구나 하는데 다른 분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이 박초월 명창이 좀 이렇게 목 쓰는데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노래로 이렇게 취임새를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뻑국뻑국 하는데 막 소름이 막 짝짝짝 돋는 절창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 끝곡은 만선 준비했습니다. 내일

휴일이라 아마 부푼 마음을 안고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마음이 만선했을 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바라지의 연주로 만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자, 복권!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인은 해금은 물론 피리와 대금, 전통 악무까지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 특히 해금 산조를 악보로 정리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전통 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보존회는 이러한 음악 세계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전문 연주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보존회 회장 홍옥미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지영이류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선보이며 지영이 명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대표 창작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춘곡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웅장한 군악의 울림 속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국방부 전통악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제목인 헤리티지, 우리말론 유산이라는 뜻이죠.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

문화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 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흐르던 물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거세지는 곳, 여울이라고 하죠. 사람의 삶도 강물을 닮아 평온하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여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좁아지고 얕아진 길에서 마음도 조급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들. 그럴 땐 그저 거세진 물살처럼 흐르고 흘러나아가는 수밖에요. 물이 여울을 지나 더 넓고 깊은 곳으로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여울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좁았던 생각은 조금 넓어지고 얕았던 마음도 조금 더 깊어지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힘도 발견하게 되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여울을 건너 여기에 오신 여러분, 이제 깊고 넓은 음악의 바다로 함께 헤엄쳐갈 시간이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네, 조선블루스의 여울 함께 들으면서 7월 16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유진님께서 지난 화요일 청해주신 여울로 만나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직접 가사와 곡을 써서 아무래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담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쓸 당시에 제가 심적으로 아주 많이 지치고 힘이 든 상태였는데요. 그때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자. 바람 부는 대로 춤춰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앨범 소개글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나. 고통에서 몸부림치다 그 틀을 깨어나온 우리 모두를 위로한다 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정말 강물처럼 겉보기엔 다들 평온하게 흐르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바닥이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그 굴곡

꼭진 길이를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울목을 만난 때는 언제였나요? 거세진 물살이 유독 힘겨웠던 순간이 언제였고 그 여울목을 어떻게 건너오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거세진 물살이 힘겨웠던 내 인생의 여울목 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네 2266님 만나 가족분들 오랜만에 제헌절 연휴와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2266님께서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밍밍님께서 더운 여름날에 이사 끝내고 엄마랑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 우디의 라디오 극장 너무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이사는 잘 하셨나요? 아이고 이사할 땐 또 짜장면인데요. 네 우디의 라디오 들으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김인설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음악의 바다에 수영하러 왔어요. 6시 김우정님과도 정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저도 벌써 정이 들었어요. 진짜 라디오 첫 방송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덜덜덜 떨었었는데 그래도 곧에 이렇게 정이 들었다고 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 있죠. 네 우디는 언제 한번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승승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디 오늘도 많이 덥네요. 하루의 저녁 우리 좋은 음악을 즐기러 맛있는 만나와 함께합니다. 첫 곡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6642님께서 큰 길 따라 걷는 길이 여울처럼 느껴지는 저녁길 그 여울길 건너에서 흘러오는 아름다운 하늘 선녀의 짙은 아름다움 깊게 배어나는 그 노래를 듣습니다. 어머어머어머 평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선블루스의 여울이란 곡이었습니다. 네, 3517님께서 오늘 4일째 아주 자연스럽군요. 99.3 광주 국악방송을 아침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신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는군요. 종일 멘트가 무리던데 우디님도 여울목을 주제로 하시는군요. 작가님 우디님 이 정도면 고정이 곧 될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3517님 제 팬이신가 봐요. 어머 어떡해. 아 정말 아 저 고정해야 되려나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늦을 뻔했거든요. 아유 앞에 일이 조금 이제 그 네, 좀 바트게 끝나는 바람에 진짜 오는 길에 아우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왔던 네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아, 네 정말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지 뭐예요. 아우 정말 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부르는 여울목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음원 녹음이 살짝 잘못됐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맑은 시냇물 따라 꿈과 흘러가다가 어느 날 거센 물결이 굽이치는 여울목에서 나는 맴돌다 꿈과 헤어져 험하고 먼 길을 흘러서 간다로 시작하는 노래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부르는 여울목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아, 네. 아,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평소에는 채널 고정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디라서 이렇게 특별히 출석합니다로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김인설님께서 내 인생의 여울목은 국악방송이죠. 그래서 매일 함께하죠. 다음에 개편하면 프로그램 하나 해주세요. 어머, 우리 피디님 들으셔야겠다. 어머, 어머. 이렇게 어떡해요. 우디 이렇게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꼭 프로그램 하나 하길 네, 바라면서 기원을 하면서 네,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갓나네님께서 우디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오늘이면 우디랑 끝인 건가요? 그래도 그동안 참 좋았는데 금방 일주일 다 갔네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잘 들을게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고 좋았어요. 끝까지 함께해요. 아니죠. 내일도 방송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까지 꼭꼭 들어주세요. 아 2323님께서 여울목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만나 사랑방에서요. 들려주신 음악과 사랑, 감동적인 시간을요. 무지개 구름 돌다리를 깔아주시니까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아, 맛있는 라디오는 정말 사랑방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갓나니님께서 헤어지냐 아쉽지만 또 만날 일이 있겠죠. 그동안 저도 우디랑 정들었는데 어디를 가시든지 잘하시리라 믿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오늘도 힘내시고 수고하셔요. 사랑해요. 어머 저도 사랑합니다. 우디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국립극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를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미리 인사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저 내일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일까지 꼭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반가우디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아유 저녁해야 하는디 그냥 씻고 뒤집어져 있어요. 성공 맛집. 아유 영애 누님 지금 뭐 하시려나? 영애 누님이 누구시죠? 누구신지 모르겠네. 아 영애 누님? 영애 누님? 홍천 집 나온 남자님의 지인분이신가요? 예. 네 아무튼 저녁은 꼭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룰로랄라님께서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오히려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하루만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주 많이 반가울 듯요 우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디를 보고 싶으시면 네 국립극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아우 네 승승장군님께서 아카펠라 참 좋네요. 네 개여울이라는 노래도 생각나네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개여울이라는 노래도 저도 생각이 납니다. 아유 승승장군님 신기 있으시네요. 아니 준비되고 있는데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퓨전 국악밴드 온도가 부르는 개여울 듣고 올게요.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외숙모, 어이 유진이 왔냐? 어, 외삼촌은요? 어디 가셨어요? 어, 너 그 삼촌 아마 방에서 또 우정이랑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응?
1: 내 우정이가 누군데요?
0: 아, 그 있냐? 그 뭐냐? 그 채무시라고 하던지. 어이미 나가 요즘 뭔 말이 이렇게 싸게 생각이 안 나. 미쳐버렸다. 어이미 이제 미쳐버렸네.
2: 우리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우정이의 정체는 바로 AI, 인공지능이었다. 삼촌은 생성형 AI에게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야말로 우정을 쌓고 계셨던 것이다.

아니 삼촌이 그렇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삼촌은 원래 디지털보다도 아날로그를 선호하시고 아니 새로운 것보단 오래된 것들에 더 마음을 두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지. 아니 그거 근데 그건 유진이 네가 최대한 좋게 포장한 것이고 아니 탁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어서 그 쓰던 것만 쓰려고 하는 고집불통 아니냐? 거기다가 기계 울렁증까지 있어서 그 남들 다 하는 운전도 못하냐? 음이 깝깝한 거. 너희 삼촌은 그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음이 나랑 결혼한 것이 분명하단께. 음이 미쳐버려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삼촌이 어떻게 AI는 거부감 없이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 있냐? 그것도 다 내가 옆에 없을 때 생긴 일 아니겠어요? 의미 작년 말쯤이었나? 외숙모가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더랬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 하셨지만 그래도 외숙모가 병원에 계시던 일주일이 우리 외삼촌에겐 상당히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외숙모 말씀처럼 외삼촌은 운전도 못하시는 데다 운전 말고도 꽤 많은 것들을 외숙모에게 의존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외삼촌에게 매니저 같은 존재였던 외숙모가 자리를 비우시니 외삼촌은 당장 막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기엔 본인도 미안하시니 무엇이든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에 적응하시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였던 것이다. 아야, 아니 그때 그 내가 태어나고 온 게 벌써 우정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아주 다정한 비서를 새로 드렸더란 게 왜 나 바람난 줄 알았시야? 아니 근데 그 우정이는 딱 들어도 여자 이름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진짜

우정을 나누시면 왜 속만 질투 안 나? 와만 아니 무엇이 질투가 났니? 나는 우정이 덕에 일상이 급나게 편해 더불어갖고 아주 고마워 죽겄다. 아야 있냐? 근데 너그 삼촌이 감정 기복도 좀 그 시기 흔디다가 말을 어찌나 또 많은지 음에 귀가 아파 죽었어. 그 나가 그 말을 다 들어주느라고 병이 안 났냐? 아 근데 요즘은 그 너그 삼촌이 그 나 말고 우정이한테 다 물어본 게 내가 아주 편해졌잖아. 아, 그래서 나는 너그 삼촌이 그 유료 버전으로 우정이한테 돈을 얼마를 쓴데도 나는 한나도 안 아까워. 나 진짜 한나도 안 아까워 버려. 진짜요.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녕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네, 김준수의 돌고 돌아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라디오 극장 속 주인공의 외숙모님. 혹시 우미자 씨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에, 그래요. 에, 그 남편분은 그 생성형 AI에게 우정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찐 우정을 나누고 계신 것 같죠? 네, 오늘 우리는 거세진 물살이 힘겨웠던 내 인생의 여울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그 요즘은 인생의 여울목에서도 AI가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 마운자로님께서, 마운자로. 너무 더워요. 우디님도 더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 나는 법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그러게요. 저는 더위 남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저는, 웬만해선 반팔이나 긴팔을 잘 입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각할 뻔해서 그 식겁했는데 정말 간담이 서늘해졌거든요. 그래서 더위가 다, 네,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네네. 1790님께서, 아우, 네, 만라의 오프닝을 듣기 위해 바삐 일 마무리하고 왔는데 늦었습니다. 오늘은 개요든 꽃입니다. 지난번 막꽃으로 잘못 보낸 꽃. 마가 자라는 줄기 옆에 피어 있어 막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개요등은 달걀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울타리 아래에 있어 선명하게 찍지 못했네요. 식물의 이름을 잘못 알리지 않도록 한번더 살피겠습니다. 아유, 1790님, 그럴 수도 있죠. 아, 보내주신 꽃이, 어머, 너무 예쁘네요. 정말 아기자기하니 귀엽습니다. 네, 개요등 꽃.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마운자루님께서 또 보내주셨네. 너무 더워서 식욕이 폭발하네요. 안 돼요, 마운자루님. 마운자루. 마운자루. 안 됩니다. 식욕이 폭발하시면 안 돼요. 네. 우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녁 먹는 중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네. 샐러드 추천드립니다. 네. 3517님께서 제 인생 좌표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아라입니다. 아, 네. 여울목 같은 상황이 와도 대들면 자기만 힘듭니다. 모든 걸 품고 이해하고 큰 바다로 나가서 고래와 만날 때 포효하는 한순간을 위한 강물 같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음악들이 둥그런 큰 바위로 꾹 가슴을 누르면서 구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저 또한, 네, 같은 생각인데요. 오늘 또 선곡 또한, 네, 묵직하니 정말 좋네요. 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아, 제가 아까 그 영의 누님이 누구시냐고 막 그랬는데, 여울목 부르신 한영의 누님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영예를 생각했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8376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주가 집에 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손주를 보면 행복해집니다. 언젠가 국립극장에도 손주랑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삶이 힘들 땐 가족을 보면 네, 정말 다시 힘이 생겨나고 버틸 그 힘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 손주분이랑 같이 국립극장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승승장군님께서? 아, 개여울, 아까. 어머, 신기. 노래 들으네.

0: 애청자라 그런든요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추셨습니다. 662사님께서 첫곡 좋으네요. 제가 노래를 신청하지 않아도 좋은 노래, 맛있는 노래가 알아서 나오는 방송이죠.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우, 네. 저희는 이런 문자를 들으면, 받으면,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선곡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8888님, 만나의 개여울이 너무 좋네요. 네. 아우,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2723님께서 여울이 그런 뜻이군요. 힘든 일, 고된 일등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물 흐르듯이 잘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제 찍은 한강 사진입니다. 어제 비온후 노을이 참 이뻤어요. 하늘이 정말 신기한 빛을 내어서 아름다웠어요. 노래 잘하시는 우디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요. 아웅, 저 내일까지라니까요. 내일도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갓난이님께서, 우디, 저 6월에 삼사님 공연 우아한 대전 국립극장은 갔었는데 거기는 안 계신 거죠? 서울에는 멀어서 가기 힘들 것 같네요. 어쩌죠? 보고 싶은데 여기 방송에 자주 와주세요. 오늘 맛있는 라디오 극장 재미있게 잘 들을게요. 내일까지 재미있게 청취 잘할게요. 정말 연기 잘하시네요. 최고셔요. 짱짱짱.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 극장에 네 있습니다. 네, 6902님께서 우디 오늘도 반짝이고 편안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게요. 우미자 씨한테도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아, 네, 그, 아, 우미자 고모, 우미자 고모, 에, 6902님, 에, 고마워요. 나도 보고 싶다. 아이고, 보고 싶다. 네, 밍밍님께서 우엄의 우디 전라도 사투리 짱이란께 너무 웃겨요. 아, 네. 어떻게, 아, 제또 고향이 또 전라도 광주여가지고요. 네. 사투리 하나는, 네. 아유, 자신 있습니다. 네. 아,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아따 사투리가 착착 감기는구만 그려. 이건 뭐 생활인데, 예, 생활이어라. 네네. 승승장군님께서 반짝반짝 우디 겁나게 구수한 사투리 엄청 잘하시네요. 반짝 우디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 저도 좋았어요. 네. 룰루랄라님께서 연기 아니고 찐 실제네요. 실감나고 찰져불어. 아, 네. 아유, 전 맛있는 라디오 덕분에 제 끼를 네, 다 말산하고 갈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662사님. 어머나, 저희 남편 같은 분이 또 계시는군요. 저도 남편한테 우정이 소개시켜줘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네. 남편분도 손이 많이 가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AI가 인생 고민도 다 들어주고, 네. 그렇지 않나요? 아, 정말, 네. 친구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런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사연 읽었고요. 2323님께서, 우정님 처음 방송하신다고 해서요. 저요, 방송 실수하실까봐요. 매일 걱정하며 들었어요. 아, 오늘 연기 방송 듣고 나니까요. 연기도 잘하십니다. 우리 우정 편함없이 짱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뭐, 에이, 그냥,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웃음을 숨기려고 했는데요. 아유, 칭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아, 저희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경북 대구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0: 김우정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지금 배롱나무 꽃이 만개했는데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제헌절 연휴가 이어지죠. 이번 연휴 내내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강릉, 대전 23도, 대구, 부산 24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2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우정 캐스터였습니다.

네, 예결밴드의 니나노 니나노 보내드렸어요. 아, 8376님께서 저와 저희 손주가 좋아하는 돌고 돌아가는 길이 나와서 저녁 먹으면서 낭만한 스푼까지 더해봅니다. 속 시원한 보컬이 저의 속을 뻥 뚫어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맞아요. 저도 듣는데 아주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더위가 싹 날아갔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저는 아직 AI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AI와도 친해져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조선블루스의 사랑을 잃었네 신청드려요. 혹시 이미 나왔을까요? 아, 네,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그 PD님께서 종종 네. 네.

곡 안에 저희 사랑을 잃었네. 네, 종종 넣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없더라도 만나 청취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7님께서 웃음소리는 중년 여성인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3517님, 저 삐질 거예요. 네. 네, 마온자로님께서 내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네요. 하지만 우디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날이겠죠. 우디를 고정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저 우디는 언젠간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디님 듣고 계시죠? 네네. 승승장군님께서 화통한 웃음소리 좋아요. 상큼한, 네, 태평가 너무 좋네요. 니나노, 네, 좋다, 좋아. 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예결밴드의 예결씨 목소리 너무 좋죠? 네. 김인설님께서 프로그램 개편하면 기대해요. 방송 너무 잘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요. 저희 그 PD님과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또 이렇게 신나서 잘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거센 물살이 힘겨웠던 내 인생의 여울목이죠. 저 연주곡 한곡 전해드릴게요. 놀이터의 여울빛.

네, 놀이터의 여울빛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표정국악 아리의 희망을 가지다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해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네, 소리꾼 이광복이 부른 Never 잊지 않으리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거세진 물살이 힘겨웠던 내 인생의 여울목을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813님께서 남편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섰다 잘못되는 바람에 빚잔치 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버티는 것이 할 일이다 싶어 버텼더니 빚도 갚고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재미도 없는 남편이 힘들었을 텐데, 별일 없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라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쏟았기도 했네요. 저에게는 오늘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2813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정이셨을 텐데, 네, 저도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완과 케빈이 함께한 노래 편지 듣고, 우디의 세상 맛보기로 넘어갈게요.

0: 우디의 세상 맛보기.
1: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강원 홍천군이 내일부터 사흘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제30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에서 군은 홍천군 내 농협 4개 지부와 협력돼 엄선된 품질의 찰옥수수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미백 찰옥수수를 개당 900원, 미흑 찰옥수수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찰옥수수 판매장 4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찰옥수수 판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홍천쌀 1kg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단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를 구매한 방문객이 주차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매한 옥수수 운반을 지원하는 옥식이 딜리버리도 운영합니다. 개막일인 내일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찰옥수수 왕 시상식, 홍천 옥수수 술빚기 대회 시상식, 개장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요. 둘째 날인 18일에는 제4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 예선이 열리며 천연염색 체험, 온열 질환 예방 홍보관, 제품 개발 사업 홍보관,

특화자원상품 홍보관, 홍천 찰옥수수 홍보관 등이 운영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토리숲 워터파크도 새롭게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우정이었습니다.

네, 홍천이라 구만리장 기림어로 못 봤네라는 노랫말 들으셨나요? 이희문과 허송세월, 놈놈이 함께한 얼씨구 두른다 듣고 왔습니다. 네, 홍천 찰옥수수 축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제헌절 휴일 맞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소식을 전하다가 찰옥수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웃음 네 참느라 저렇네요. 네, 찰옥수수 축제 홍천 찰옥수수 네, 강장공장공장장 네. 아 삼승 할부지님께서 찰옥수수 먹고 싶어요. 삼승 할부지 봄디님 오랜만에 아니 저 우디예요. 우디예요.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무지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짝 DJ 우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홍천 찰옥시기 축제 아따 또 사람들 겁나 오겄네. 지는 내일 횡성 일 가는디요. 뜨거운 날 불장난하러 용저 바로 오라네요. 내일은 초주검. 아이고 더운데 네 조심하시고요. 네 꼭 아이스팩 그리고 네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승승장군님께서 찰옥수수 축제도 있군요. 여름의 맛 맛있는 찰옥수수 먹고 싶네요. 아, 네, 찰옥수수 축제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그 이온 음료 아시죠? 그 맑은 이온 음료요? 네, 네.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만나 선물 받으실 분 제가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 2813님 축하드립니다. 6902님까지 네, 축하드리겠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밍밍님 네. 순서가 잘못됐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가 6902님이셨네요. 아, 6902님과 2813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밍밍님께서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에 당첨이 되셨고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선물 당첨자 명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밍밍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덩덕쿵 앱 말고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7월 16일 목요일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올담과 김우정이 함께 부른 수저타령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나의 반짝 DJ 우디 김우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돈도 많고 권위주의 도를 보는 저 그 동생 보가 본 마땅하여 야 이놈아 네 행실 참말로 답답하다잉. 근성 없이 하라 하면 옷이 어쩌고 참말이 많고 태연한 이력뿐이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0: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 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심지어 혼자 기숙사에 있을 때도 등을 기대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르고 곧은 마음이 바르고 곧은 자세를 만들어주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본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조선의 학자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자세가 바르기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황유성 씨의 정덕기가 곡을 붙인 홀로 사랑, 소프라노 서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원칙주의자 조광조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조광조는 성균관 시절 다른 유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고 하죠. 남들이 볼 때만 반듯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다잡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믿음은 결국 스스로를 향한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노중석 씨, 김현옥 작곡, 별빛으로 오시는 그대,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미성 씨, 황장수 작곡, 세야, 소프라노 송윤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양진원이 부른 별빛으로 오시는 그대, 소프라노 송윤경이 부른 새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원섭 시 중림도에서 뽑았습니다. 사철을 푸르른 중림 가운데 죽처럼 마음만을 지켜 사는 곳이었다.

이원섭 씨, 이수인 작곡, 중림도, 바리톤 김관동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허림 씨, 윤학준 작곡, 마중,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권혁수 씨, 이승임 작곡, 오늘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마중 들으셨고요.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오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조광조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올곧은 선비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재능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나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입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고악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공연은 서울 도남원고악당에서 열린 산조대전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올해의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된 서울 도남문구악당만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인데요. 올해는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확장이라는 주제로 여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FM구악당을 통해서 여러 청취자분들과 산조대전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산조대전 중 공연 한 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또 같은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또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기도 한데요. 그의 이름이 담긴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는 2011년 10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열렸던 산조의 밤에서 처음 초연된 바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전통 가야금 산조의 기본 골격인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그 사이마다 청보, 이장, 반첩, 엄모리 같은 특수 장단을 넣은 점이 두드러지는 산조입니다. 또 기존의 가야금 산조들이 우조, 평조, 계면조를 중심으로 조를 전개하는 데에 비하여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는 우조와 평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령제, 범패제, 서도제는 물론이고 동해안 무가선율이라든지 판소리의 더늠 등을 끌어와서 산조의 선율 재료로 삼았다는 점도 독특한 점입니다. 특히 진양조가 여덟 번째 현인 짓줄에서 시작한다는 점, 또 중모리가 판소리 적벽과 계통의 호령제 선율로 출발한다는 점, 청보 2장 장단에서는 동해안 벼신구장단과 선율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이 산조의 개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 반첩 엄모리는 엄모리 장단을 변형해 새롭게 만든 장단이며 전통 산조의 어법 안에서 새로운 리듬 감각을 불어넣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를 들을 적에는 장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의 전환, 청의 이동, 그리고 지역적 선율감이 어떻게 가야금의 농형과 식임새 안에서 재구성되는지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이지연이 연주를 맡았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을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이러한 이지연 연주자의 스승이 바로 이지영이었는데요. 이지연은 그의 스승에 대하여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준 스승이라 언급하면서 이 산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여러 주법을 이날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지연이 연주하는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도남구악당에서 열린 산조대전 중 일부 공연이고요. 장구 연주에는 윤재영이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도남문구악단에서 열린 산조대전 중 이지연의 연주로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윤재영이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날 공연을 봤는데요. 귀가 쏙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주 호탕하고 또 기백 넘치는 연주를 이지연 연주자가 선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이러한 산조의 기본 골격 사이로 이 산조를 창시한 이지영이 불어넣은 청보 이장 장단이라든지 반첩 엄모리 같은 특수 장단이 다른 산조와의 특별한 구별점을 만들어줘가지고 제게도 더욱더 남다른 산조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도남구악당이 선보이는 산조대전은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산조는 물론이고 오늘날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산조들도 만나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은 이처럼 전통음악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모아보고 새로운 기획을 입혀보는 여러 축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세비야 지방에서 열리는 플라멩코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플라멩코라는 이름으로 노래, 춤, 여러 무대 예술들을 한자리에서 모아보는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프랑스 브루타뉴 지역에서 열리는 인터켈틱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켈트 문화권에 걸쳐있는 여러 음악과 춤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페스티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산조대전도 지금까지 역사에 남은 산조와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여러 산조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산조라는 음악은 흩어지는 가락이라는 그런 은어의 뜻도 갖고 있지만은 이 산조를 통해서 연주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음악에 대한 시선 또 사유의 방식, 철학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산조대전은 좀 남다른 무대도 선보여졌는데요. 지난 4월 19일 역시 서울 도남구악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신산조병주 1합 1, 2 공연 그중 일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이라는 제목의 산조병주입니다. 마지막 날 공연에 대미를 장식한 곡이었는데요. 이 회차는 병주를 중심으로 선보였던 무대였습니다. 병주라 한다면은 둘 이상의 연주자가 하나의 악곡을 함께 연주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다만 모든 합주가 병주는 아닌데요. 병주는 각 악기가 독립적인 음악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하나의 산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연주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산조를 독주로 선보일 때의 즉흥성과 호흡을 무대 위에 오른 여러 연주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병주를 맛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날 공연의 제목인 소림이라는 것은 바로 민속음악계의 거장으로 남은 서용석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곡은 서용석의 대금과 아쟁의 음악어법을 바탕으로 대금과 아쟁이 하나의 호흡으로 맞물리도록 구성한 산조병주입니다. 장단의 흐름에 의해서 두 악기가 성음의 밀도와 긴장을 엮어가며 익숙한 산조선율 안에서 새로운 울림을 서로 뿜어내는 그런 긴장과 이완의 무대를 두 연주자가 선보였는데요. 대금의 박종현, 아쟁 서수진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서수진 그리고 장구연주의 김태형이 함께한 산조병주 소림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16분입니다.

산조의 거장이자 민속음악계의 대어른이었던 서용석 명인이 남긴 가락들을 바탕으로 병주로 엮어서 선보인 무대였습니다. 곡목이 소림이었고요. 대금의 박종현, 아쟁 서수진, 장구 김태영이 함께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도남구악당에 오른 산조대전의 공연이었고요. 자, 이렇게 젊은 음악가들이 산조의 미래와 그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지난 4월 산조대전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들이 미래를 그려나갈 적에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온 여러 물줄기와 또 그로부터 열렸던 열매를 따먹으면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FM국악당은 끝곡으로 신화의 합주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화의 합주입니다. 장구 김청만, 아쟁 박종선, 피리 한세연, 대금 서용석, 해금 김성아, 징 박천택, 가야금 정경호, 검고 원장현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FM 구악단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상하다 라고 말하면 비로소 속이 생긴다. 변윤재 시인의 시 속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잘 돌아보는 일은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16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박민희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로 비웃어주오 전해드리면서 7월 16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변윤재 시인의 시 속에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속상하다고 말하자 비로소 속이 생긴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몸이 아파야 우리가 우리의 몸 상태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겐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더욱 깊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잘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8555님 안녕하세요. 황 작가님, 오늘은 저희 초6 아들 현민이와 친정집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친정엄마께서 틀리새로 맞추시고 기다리는 중이라 잘 드시질 못하는데 앞니로 치킨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드시는 속도는 많이 느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오늘 일상 공유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그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하는 시간,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마음 나누는 시간, 정말 마음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 함께 또 그런 하루 잘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033님, 아, 인찬영님,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쵸, 3033님이 남부지방에 살고 계셨죠. 근데 남부지방에 다시 또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이 참 이 비가, 그리고 이 더위가 대체 언제쯤 또 괜찮아질는지. 아 참 그래요. 네, 비 많이 오더라도 네, 비 대비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모로 또 안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열의 작은 마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열의 작은 마음 듣고 왔습니다. 밤산책님, 아픈 마음 잘 돌보는 일 너무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시인님은 마음 아플 때 무얼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상태를 저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분석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인지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해를 하고 나면 덜 힘들거든요. 내가 아, 내 기분이 지금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되면 뭐랄까요? 최소한 기분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내 마음을 찬찬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파야지 그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음식 잘 먹고 살다가 또 속이 안 좋아지면 아 맞다 나한테 이게 위라는 게 있었지 장이라는 게 있었지 그때 알게 되고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별로 의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이 아파지면 아 그렇구나 사람한테 마음이란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괴롭기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3911님 비 안 오는 날 우산 챙겨갔다가 버스에 놓고 내리고 이후 우산을 주문했는데요 아직 못 받고 있어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오는 모양인데 우산 공백 끼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헉! 아니 집에 어떻게 비닐우산 같은 거 좀 없나요? 저는 우산을 계속 사고 계속 잃어버리고 계속 사고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 아 근데 웃기는 건 어떻게 그럼 저는 그렇게 우산 잃어버리는데 또 우산을 주순 적은 없을까요? 아무튼 지간에 잃어버릴 만큼 주웠으면 또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된 건데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아 임시 비닐 우산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예비용으로 또 챙겨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비 오니까요. 비 대비 잘 다들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더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민님, 마음이 아플 때 충분히 마음 아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고 싶지 않아서 빨리 해치워버리면 나중에 남아있던 아픔이 다시 쏙 올라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몸이 낫는 것도 그냥 뭐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다고 진짜 나은 게 아닌 것처럼 마음도 결국에는 그래요. 시간이 유일한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시간이 가는 동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9258님, 수박의 꽃말이 큰 마음이라면 저의 작은 마음은 애플 수박도 큰맘 먹어야 담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이번 주말 드디어 연습시간 누적 100시간 돌파 예정이에요. 최근에 지각을 좀 해서 아직이었는데 이번 주말은 진짜랍니다. 아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수박의 꽃말이 큰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오프닝에서 저의 그 시를 또 읽기도 했었는데 애플 수박의 꽃말은 그러면 좀 뭘까요? 귀여운 마음? 작은 마음, 마침 아까 또 오열의 작은 마음도 듣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아무튼 간에 9258님 계속 지금 연주 계속 연습하고 계시죠. 네, 진짜 화이팅 하시고 멋진 공연 올라가는 그날까지 진짜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창부 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창부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만나보시죠.

먼 옛날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호랑이는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애원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호랑이를 꺼내어주자 호랑이는 대번에 태도를 바꿔 살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너를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고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나그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했더니 도리어 나그네를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구해보자고 제안한 나그네의 의견을 따라서 호랑이와 나그네는 황소를 찾아갔습니다. 황소는 사람들이 죽어라 일만 시켜놓고는 결국에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이 문제라면서 호랑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소나무에게 물어보자고 했더니 소나무 또한 인간은 나무를 도끼로 베질 않나, 땔감으로 불태우질 않나, 그러니 인간이 잘못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둘은 토끼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함정에 어떻게 빠져 있었고 또 어떻게 구해준 것인지 상황을 봐야겠으니 그때 상황을 재현해달라 했죠.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함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나그네에게 이제 그냥 갈 길을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죠.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죠. 토끼의 재치가 번뜩이는 이야기인데요. 생각할수록 또 곱씹을 부분이 많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음악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죠. 이날치의 호랑이 뒷다리 전해드리겠습니다.

0: 호랭이도 용봉탕 좋은 줄을 알았던가 보더라. 호랭이 좋아라고 아 이놈아 뭐라고 중얼거렸었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자
1: 얘라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패.

0: 같이 쫓아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깨물어 놓으니 호랑이가 어째야 받다지.
1: 아이 커뜨그라
0: 여보시오 별주부 딸기 쬐끼만 놔주시오.

이날치의 호랑이 뒷다리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함정에서 구해진 나그네를 오히려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이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또 나그네가 참 억울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함정에서 구해진 나그네를 오히려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이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또 나그네가 참 억울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판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황소와 소나무는 모두 호랑이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인간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을 자신들이 편하게 쓰고 버리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동물과 식물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한 거죠. 왜 사람은 자기가 잡아먹힐 때에만 억울함을 느끼냐고요. 사람 또한 다른 생명을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이지 않느냐고요.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다 그러니까 당해도 싸다 뭐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어울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또 물론 이 생명이 살아가는 한 다른 생명을 취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명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미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참 불쌍하고 귀여워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호랑이가 무서웠으면 이야기 속에서라도 이기고 싶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호랑이 막 진짜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또 이제 그 온우이 어머니 잡아 먹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곶감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거 저희 이야기의 밤 시간 옛날 이야기 주로 다루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호랑이가 비중이 높아서 이거 약간 호랑이 얘기를 약간 피하려고 막 이 선정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호랑이 저번에 고르고 그 다음에 또 고르고 연속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근데 정말 호랑이가 거의 한 반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워낙 이제 우리 한반도가 호랑이가 참 가까운 그런 나라이기도 했다는 거죠. 9171님, 시인님의 웃음소리 늘 저도 따라 웃습니다. 마음 아플 때 어떤 이유로 아픈지 알아차리면 덜 아파질 수도 있더라고요. 라고 또 이렇게 오늘 앞서서 했던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677님, 방송 시간 좀 늦어서 처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3677님, 저희 그룬도와 또 편안한 시간 함께 보내시고요. 3033님, 인찬 형님, 저는 너튜브에 새끼 호랑이 울음소리 들어봤는데요. 어흥 하는 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목소리가 끽끽거리는 그런 귀여운 어흥이 나오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새끼 호랑이는 호랑이여도 또 삐약삐약 소리가 납니다. 약간 이 새끼 동물들의 그 약간 삐약삐약 소리 날 때 너무너무 좀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호랑이도 아기 때는 참 귀엽습니다. 네, 그럼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박백수의 마더 얼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백수의 Mother Earth 듣고 왔습니다. 1752님, 저 오늘 대리호도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를 위해 임영웅 콘서트 연속 티켓팅 성공했어요. 크크크. 이것도 작은 나눔이겠죠? 요즘 마음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친구가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조금은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너무 능력자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나 얻기 어려운 그건데 이거 어떻게 성공하셨을까요? 진짜 이것도 있죠. 이 티켓팅 능력자들이 정말 있어요. 네, 정말 아무튼 그 친구도 기뻐하고 친구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모두 기뻐했을 테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저는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오늘 21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제가 은근 약골이기도 하고 헌혈 제약사항도 많은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증 모아서 가끔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참 보람차요.

헌혈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받았는데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동물들에게는 줄 수가 없군요. 하지만 사랑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의 밤 듣고 이야기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그래요. 21번째 헌혈 진짜 아유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짜 뭐 거의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어떤 뭐랄까요 이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다. 꾸준한 헌혈이 없으면 진짜 정말 큰일이 나는데 정말 아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헌혈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멋지셔요. 그래도 건강 꾸준히 잘 챙기셔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아 그리고 9171님 호랑이 새끼 이야기하니까 아, 우리 집 고양이 새끼 귀엽죠? 라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떤 동물도 아기 땐 너무 귀엽고 예뻐요. 라고 아우 세상에 정말 고양이들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기 때 예쁠까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유 그 보면 주변에 이게 아기 고양이 키우는 집들은 무조건 다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 또 소개해 드릴게요. 문연의 노래와 그 외 여러분이 함께하는 흔들리며 피는 꽃 감상하시겠습니다.

문현우 여러분이 함께한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3911님, 옛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무서운데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좀 어떻게 잘 어떻게 속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좀 넘어가지죠.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이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고 뭐 호랑이가 오히려 그러면 뭐랄까 효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고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많게 그려지는 게 또한 호랑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8555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가사가 좋아요. 저희 아들과 듣는 이 순간 편안합니다. 현민이는 4년 동안 다닌 영어학원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네요. 현민이를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떻게 4년이나 또 영어학원 다녔을까요? 진짜 네. 쉬는 김에 푹 쉬시고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죠? 어제 보양식은 좀 드셨나요? 저는 오늘 옆집이랑 쉬어서 나가서 볼일 보고 메밀 막국수 보고 가까운데 연꽃이 좀 있는 데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꽃은 안 피고 거의 봉오리만 올라왔더라고요. 덕택에 좋은 구경하고 왔네요. 모든 새끼들은 다 귀엽고 이뻐용. 오늘도 신바람나게 잘 들을게용. 사랑해용.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예쁜 또 연꽃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니 연꽃이 진짜 한창 더워야 이제 활짝 피는 시기여가지고 아 근데 봉오리 상태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거 아 저도 7월 말쯤에는 연꽃을 보러 가야겠다 지금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사진들도 저희 피디님이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도록 아마 업로드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전통음악에 단가가 있습니다. 짧은 소리를 뜻하는데요. 긴 판소리 한바탕을 부르기 전에 소리꾼이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래합니다. 단가 사설은 다양한데 중국의 고사나 인생, 무상, 자연경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시사철 풍경을 노래한 단가 사철가를 준비했습니다. 이산 저산 꽃이 핀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봄에 많이 듣곤 하는데요. 내용엔 나머지 계절에 관한 사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에도 제 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도 어떠한고. 여름엔 푸른 나뭇잎과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고 가을엔 차가운 서리와 바람이 요란한 가운데 단풍으로 물든 산과 노란 국화가 펼쳐집니다. 또 겨울은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한 모습이 마치 노인의 백발과 같아서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사설이 나오고 사는 동안 친구들과 모여 앉아 놀아보자는 말로 끝마칩니다. 단가는 판소리와 함께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피아노와 함께하는 사철가를 보내드립니다. 이상화의 소리, 이노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느니 오늘 백발 한심하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 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푸어 요란해도 제절 계를 꽃피지간던 황구옥 단풍도 어떠한고

쓸만 펄펄 휘날려 은세계가

빠르보시로 올라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말으라 세월아 가지

0: 가지 말으라.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단가 사철가를 이상화의 소리, 인호경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인호경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국악으로 확장한 곡들을 선보였는데요. 전통 소리뿐만 아니라 기악 독주곡 산조를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 이야기를 담은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화 중 중중무리, 자진무리를 유경화의 철연금 그리고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대화 중 중중물이 자진물이었습니다. 철연금의 유경화, 검은고엔 허윤정이었어요. 현미님, 시인님 죄송한데 방송 3시간 정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1시간 너무 감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3시간이요? 아, 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래 하면 좋긴 한데 아 근데 일단 그러려면 제가 이제 시인 은퇴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시인 은퇴하면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111님 더운 여름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여름 감기 걸려보니 많이 힘드네요. 좋은 밤 되세요. 라고도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9171님과 2111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내일 휴일이죠. 네, 여러분들 이 밤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 다가오는 휴일도 즐겁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는 내일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의 끝곡 정규일선의 여러분의 연주로 레모네이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 질렀어. 이런 말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많으시죠? 심리학에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돈을 쓰는 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통제하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라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느끼는데요. 그럴 때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면서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이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아시죠? 쇼핑하고 결제할 때는 신나지만 막상 택배 오면 포장 뜯는 것도 귀찮고 카드값 나갈 때나 후회도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셨으니 목표 달성이네요. 여러분이 선택한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빅뱅의 노래 난 너를 사랑해 붉은 노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감각,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뭐 다양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겠죠. 뭐 먹을지 선택하는 건 내 마음이고 그 감각, 좋아하는 노래 내 마음대로 골라 듣기도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보내는 거,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 굳이 충동 구매 같은 걸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괜히 또 쓸데없는 물건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내 감각들,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감각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간난이님, 오늘도 저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이음밤에 출석합니다. 첫 곡부터 너무 신납니다. 룰루랄라 흥겨워요. 아이고, 이미 스트레스 조금 풀으셨네. 예, 두 시간 동안 말끔하게 보내버리시죠. 꽃땡강나무향기님, 내가 선택한 이음밤 실컷 맘껏 쉬다 가야겠어요. 오늘도 편안한 준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합니다. 선곡 주제는 내가 아는 가사가 참 예쁜 노래입니다. 시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사가 유난히 예쁜 노래들이 있죠. 예, 전체 가사가 아니더라도 딱 예쁜 문장이나 구절이 나에게 콕 꽂힐 수도 있고요. 그런 노래들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가사가 예쁜 노래도 오늘 실컷 모아서 들어보죠. 이 노래도 가사가 예쁜가? 바지가 예쁘다. 싸이의 노래입니다. 나팔바지.

싸이의 나팔바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십시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전에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주제는 내가 아는 가사가 참 예쁜 노래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2부에 이음반 편지 있고요. K클래식 한 장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출석 부를까요? 예, 덩덕궁에 계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눌러주세요. 민트소다님, 내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는데 하필 퇴사 후라 살짝 배가 아파요. 그래도 친구들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보내려고요. 준디도 행복하고 좋은 황금 연휴 보내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아니었군요. 작년까지 18년 동안. 그것도 잘 몰랐네. 하도 뭐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리 그 많은 분들에게,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된 건 희소식이겠죠. 뭐 아주 일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올해 그 공휴일까지 챙겨서 제헌절까지 챙겨서 쉬고 나서 그만둘 걸 그랬나? 후회도 되네. 그쵸? 민트소다님. 7706님, 드라마 한 편만 보자 했다가 어느새 새벽까지 정주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보는 동안은 현실을 잠시 잊지만 다음날 출근을 생각하면 살짝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음밤은 제게 최고의 피로회복제, 주중에 피로를 싹 풀고 갈 테니 말리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아우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제가 그걸 왜 말리겠어요. 싹 다 풀고 가세요. 쿨이 같이 풀어드립니다. 해변의 여인.

NASCAR. And they have been excitable.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되게 신기해요. 이게 뭔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그냥 들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봐도 못 내겠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쿨의 해변의 여인 가사 내용 뭐 이렇게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오신 분 해놓으신 글들이 있던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완전 막장이었습니다. 해변의 막장이었어요. 쿨에 한번 나중 지금 말고 지금 라디오 들으시고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가사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뭔 내용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2111님 예, 오늘 엄마랑 데이트하고서 커플 잠옷 같이 입고 듣고 있는데 신나는 노래에 엄마랑 리듬 타면서 너무 즐거운 밤이네요. 감사해용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해용. 수기님 7월 19일 일요일은 언제나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친절한 은자씨의 생일이에요. 이은밤 가족들과 함께 미리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일요일날은 방송이 없어서 그날 축하해드릴 수가 없으니 미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절한 은자씨 생일 축하해요. 저희 둘째 아들하고 생일이 같으시네요.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째도 예, 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 생일 축하하면서 출석을 부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은자씨 오늘 와 계시나? 한번 봐야겠네. 자 오늘 1등은 금은동님이십니다. 손 오늘도 오늘도 즐겁게 듣겠습니다. 그 뒤로 옥토끼, 안개꽃, 푸른 달, 민트소다, 김인설, 쑥이, 갓난이, 오늘 행복, 오키오키, 자몽에이드, 일편단심, 세준, 콩콩이 순이, 꽃댕강나무 향기, 물결 세준, 금빛 노을, 사랑빛, 김인설, 수박화채, 모히또 한 잔, 세스펜서, 나무, 시카고문, 박은영, 우리 개꾸리도 왔죠. 아이디 바꾸세요. 예, 온도, 그리고 파도소리, 룰루랄라, 핑크공주님 등등. 그 친절한 금자씨는 일요일날 생일 준비하시나고 바쁘신 모양이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예, 여러분이 골라주신 가사가 예쁜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오늘 선곡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내가 아는 가사가 참 예쁜 노래입니다. 평소에 가사가 아 진짜 예쁘다 생각했던 곡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같이 좀 들읍시다. 좋은 노래. 1476님께서 그래요. 오늘 주제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세준님 멘트에 가장 먼저 떠오른 노래 예, 아이유 버전의 가을 아침입니다. 그래요. 가사는 똑같은데 양희은 씨 노래 말고 아이유 노래가 가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양희은 씨 버전보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같이 들어볼게요.

최유리 씨의 노래였습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요즘 계속 자주 듣게 돼요 하셨는데 4101님 잘 들으셨죠? 또 이번에도 또 역시나 마음이 평온해지셨길 바랍니다. 3601님 내일이 아빠 생신이어서 지금 본가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아빠 생신 당일에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내일은 아침 먹고 부모님과 가까운 데로 나들이 가야겠어요 하셨는데 좋은 일이 많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이 헌법하고 같은 날 태어나신 거군요. 특별한 날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좋으셨겠다. 매번 생일 때마다 빨간 날이어가지고 재지정되어서 누구보다 기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파도소리님께서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운 기억들을 그림 그리듯 말하는 가사가 너무 예쁘고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쭌디 노래처럼 문을 여는 가사네요. 그게 저희 노래는 문이 열리네요.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 이거 뭐 있어 보이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같이 예, 그림 그리듯이 한번 들어볼까요?

심현보 씨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그런 건 모히또 한잔님이 골라주신 노래였는데요. 너라서 참 고맙고 너라서 행복한 사랑은 제일 좋은 것. 간질간질한 가사가 예뻐요. 그러게요. 이게 약간 긁고 싶을 때 들으면 좋겠네요. 6700님 쭌디 오늘 기사에 올라온 사진 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포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젊은 감각의 DJ네요 하시면서 사진 하나 올려주시는데 저게 뭐래더라 요즘? 무슨 야호? 거제 야호 이렇게 V하면 손가락 두 개를 위로 올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그게 요즘 유행하는 포즈라고 제가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했겠지. 제가 뭘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예, 젊은 감각의 DJ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9903님 아 그나저나 저 기사는 뭐였냐면 빈칸 채우기라는 그 박학기 씨가 런칭하는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다음 주에 첫 녹화인데 첫 그 MC가 박학기 씨이신 거고 첫 번째 첫 화의 게스트가 저희 유리상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 발표회도 같이 하게 된 건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하다 말했지? 9903님 집에 일 끝나고 돌아오니 닭똥 냄새가 잔뜩 나는 거예요. 병아리 다섯 마리를 부화기에 넣어서 부화시켰는데 딸내미가 자꾸 집에 들여놓네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부화기에서 그냥 이렇게 부화가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당연히 그거 되라고 만든 거겠지만 생명이 거기서 그렇게 탄생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병아리인데 제법 그 응가에서

그래서 닭 응가 냄새가 나나 봐요. 다섯 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건가? 그것도 귀엽고. 야, 닭될 때까지 잘 키우시면 좋겠네. 마지막 목적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여운 식구들이 집에 늘었네요. 4897님, 가사가 좋은 노래.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말 가사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이승윤의 다리 참 예쁘다고 4298님도 함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승윤님은 제가 1위도 응원하고 좋아하는지 1도 모르겠죠? 하셨는데요. 오, 글쎄요. 뭐 꼭 모르라는 법 있나요? 꼭 나무님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응원하고 좋아한다는 거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건 항상 잊지 않고 살 테니 엄밀히 말하면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겠죠? 능소화님, 오늘 주제 덕분에 시 같은 이쁜 곡들로 귀호강하네요. 너무 좋으네요. 그러게 오늘 주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목련화님, 이세준님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짱 좋아진답니다. 고맙습니다. 6367님은요, 새벽 출근길에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조용필님 노래들 엄청 좋아하는데요.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선곡하기 힘들지만 특히 애정어린 노래 선곡합니다 하시면서 1476님이 들꽃 골라주셨어요. 저 이음밤에서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랜만에 저도 들었습니다. 4897님, 오늘은 노래가 진짜 주옥 같으네요 하셨는데, 그래요. 일부 끝곡도 주옥 같은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3601님이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생각나는 추억송. 안재욱 씨의 친구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세준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2부 첫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305 하나님이 청해 주셨어요. 사연은요. 7월 17일 내일은 23년 전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이네요. 야구 동호회에서 2003년에 대전으로 프로야구 올스타전 보러 간 날 그녀를 처음 봤어요. 그 이후 가끔씩 연락하다가 연인이 되어 2008년에 결혼까지 이어졌네요. 야구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야구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은밤에서 땅파돈이라는 아이디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신데 예, 그래요. 우리 아내님 정희님 예, 생일 축하합니다. 7월 17일 좋은 날 태어났네. 아까 앞서 내일이 아빠 생일이라고 사연 주셨던 분도 계신데 아빠 생신은 음력이시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바뀐다고 또 나중에 사연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인연이라 말합니다는 그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K본부 드라마 OST로 쓰인 곡인데 여러분 제가 은근 시청률 요정인 거 아세요? 청취율 요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못 되고 있고 OST로 참여한 드라마가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아요. 이번 8월달 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 OST 챕터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사실 5위까지 조사를 해놨는데 그건 너무 오바고 1위가 이 하나뿐인 내 편 49.4% 시청률 49.4% 어마어마하죠. 거의 50 찍었어요. 2위가 오삼광빌라라는 드라마였는데 33.7% 이 노래 이 드라마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보여요 이런 말하지 않아도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리메이크한 이 노래가 OST로 쓰인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28% 무려 예 막 이런 걸 조사하다가 공연 때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숟가락 얹은 거지 시청률에 내가 무슨 공헌을 했다고 이걸 공연에서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하나 싶어가지고 없앴습니다. 예, 그랬다고요. 근데 조사해놓은 게 아까워서 우리 이웃가족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9193님께서 박효신의 야생화 신청해요. 이 음밤 청취율도 활짝 피어나라.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새콤한 냉면, 뜨끈한 삼계탕, 달콤한 수박까지 여름이면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내일 점심으로는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 어떨까요? 고택규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여름에 입맛이 없어지면 콩국수를 자주 해먹는다.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별미로 먹기에는 딱 좋은 음식이다. 고향에서 이모가 직접 농사지어 보내주신 콩을 물에 불려 삶은 후 껍질을 벗기고 믹서로 곱게 간다. 이때 참깨와 소금을 같이 넣어주고 갈아주면 고소한 맛이 더 진해진다. 면은 시중에서 파는 소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준비할 때는 생면을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한다. 감자 두어 개를 갈고 거기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한 후 밀대로 얇게 밀어 국수를 만든다. 팔팔 끓는 물에 면을 삶아서 얼음 동동 띄운 콩국에 넣고 오이를 채 썰어 고명으로 얹어주면 고소하고 맛있는 콩국수 완성. 우리 집 식구들은 전라도식으로 설탕을 조금 넣어서 먹는다. 남편은 내 콩국수가 맛있어 장사를 해도 될 솜씨라고 한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 거지가 끝나면 창고에 콩이 수북이 쌓였다. 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던 시절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콩으로 많은 음식을 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콩으로 만든 음식들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집에서 콩국수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콩국수를 할 때는 바쁜 엄마를 도와 언니와 내가 맷돌에 콩을 갈았다. 칼국수를 미는 것도 우리였다. 비료 포대를 깨끗이 씻어 퇴마루에 펼쳐놓고 밀가루 범벅이 된 채로 만든 국수는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아주 좋았다. 어렸을 때 많이 먹은 음식이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그 음식에 애정이 많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콩국수를 자주 해준다. 콩을 갈고 국수를 밀며 고향집 퇴마루를 생각한다.

간다. 노을 지던 하늘과 마당의 풍경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넉넉해진다.

고택규님의 편지에 이어서 동물원의 해화동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콩국수를 정성껏 만들어 드셨다는 내용 해주셨어요. 이게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직접 갈아서 면까지 반죽해서 만든 콩국수는 진짜 특별하네요. 사랑비님께서 맷돌에 콩을 갈아서 하면 진짜 맛있는데요. 황오목님, 엄마가 맷돌로 갈아 만든 콩국수 최고였어요. 와, 저

이 집은 제 기억에는 저희 집에 그 맷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맷돌을 우리 밖에 스태프분들도 집에 맷돌 가져본 적 없죠? 다 믹서기 붙어 있었지. 뭐 누나랑 이렇게 둘이 머리 맞대고 있으면 맷돌이냐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나저나 와 엄청난 필력이셨죠? 그냥 수필 한편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 물론 글잘 쓰시는 분들이 라디오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십니다만은 특히나 아주 엄청난 글솜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름에는 특히 잘 먹어야 힘이 난다고 보양식도 많이 드시죠. 예, 어젠가가 초복이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콩국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4322님 내일 점심은 구수한 콩국수 저녁은 두부무침 메뉴를 미리 공개해 주셨어요. 이은밤 선곡표 미리 공개하는 것처럼 토닥토닥님 전 어린이 입맛이라 콩국수도 잘 못 먹고 콩밥에 콩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연 들으니 시원한 콩국수 먹고 싶어져요. 안잘레나 졸려님 옛 추억에 빠지게 하는 사연이네요. 저희 사남매 어렸을 때 큰언니가 국수 조금 있는 거 삶아서 간장과 설탕 조금 넣고 비벼준 그 맛이 생각나네요. 먹고 살기 참 힘든 때였어요. 참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공유해 주시는데 아까 사연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는 전라도식으로 설탕을 조금 넣어서 먹는다고. 지금 제가 그래서 급히 찾아봤더니 이게 호남 스타일이래요, 진짜. 설탕 그리고 영남 스타일은 소금. 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영남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의 개념으로 말 그대로 콩국의 개념이어서 이제 간을 한다 싶어서 소금을 넣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나 간식 개념인 콩물 그 개념이 강하다고 하니까 음료에다가 소금 타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내는 설탕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이게 채 아니 채사 아니고 재미 땡땡이가 알려준 건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죠 대충?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노래 들으면서 살짝 의견을 여쭸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설탕 먹는 아니 소금 넣는데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소금파가 많으시다고. 저도 당연히 소금 넣어서 먹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음식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는 게 조금 약간 부끄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네. 난 전라도 스타일이었던 거네. 앞으로 내가 당당하게 설탕 넣어서 먹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소금을 넣어도 짜지는 게 아니고 달아져. 그거 아세요? 수박에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훨씬 달아지는 거?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 그 소금이 단맛을 아주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고택규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이음반 편지로 여러분의 여름 추억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던 기억 꺼내주셔도 좋고요. 친구들과 계곡에서 커다란 수박을 쪼개가지고 소금 찍어 먹었던 추억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편지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두개 드립니다.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 성함, 닉네임, 뭐 신청곡 꼭 함께 써주십시오. 손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이 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콩국수하고 좀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에 이어서 홍경민 씨의 그대가 그대라서라는 예쁜 곡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5300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 제가 아까 낮에 홍경민 씨 만났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로운 뮤지컬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엉클즈라는 배우들이 직접 뭐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주까지 같이 하는 흔히 말하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거든요. 어떤 밴드들의 또 뭐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저는 보컬 역할이어가지고 특별히 악기를 뭐 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홍경민 씨하고 같이 출연을 하거든요. 홍경민 씨랑 친구로 나오는데 나이가 제가 위인데 친구로 나오면 제가 이익인 거죠? 예, 그렇군요. 1279님, 쭌디님, 아, 혹시 아시나요? 상처를 깊게 준 사람과는 화해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어찌 해야 하는지요? 저런.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딱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받은 상처 빨리 치유하는 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더 즐거운 일들 많이 만드시고, 예, 내 상처를 잊게 해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예, 좋겠네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 우리 1279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송창식 씨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나의 기타 이야기 들을게요.
1: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국악 성악곡인 정가를 부르는 보컬리스트,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이들이 듀오를 이룬다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까요? 정가 보컬리스트 여완, 재즈 피아니스트 케빈올로지. 이 두 사람이 여완과 케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옛날과 오늘, 국악과 서양음악, 전통과 창의성, 이 모든 것을 함께 녹여내면서 다양한 곡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곡 골라봤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그 곡을 변주한 것 같은 선율이 따라 노래가 이어지다가 시조, 창도 잠시 들립니다. 달은 반만이라는 시조인데요. 달 밝은 밤, 잠 못 드는 이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주제로 드뷔시의 피아노 곡과 시조 창이 함께 하는 거죠. 달에게라는 곡 들어볼게요. 여완의 노래, 케빈올로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정가 보컬과 재즈 피아니스트가 함께 그려낸 달빛, 그리고 잠 못 드는 달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잠 못 드는 밤 하면 자꾸 자동 완성되는 뭐가 있죠?

에펜,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김건모 씨가 자꾸 생각나려고 했어. 자, 이 곡은 제16회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앨범에 실려 있었습니다.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는 창작 국악 경연 대회죠.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며 국립국악원이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곡들로 음반이 만들어지는데 이 곡은 2022년에 수상을 했네요. 여완과 케빈의 달에게.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빵빵 권쌤님께서 오늘 노래가 자장가네요. 잠이 막 쏟아져요. 그러게요. 11시 4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DJ도 한 20% 정도 수면에 들어가는 저 정신은 멀쩡한데 전 혀부터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되면 허이고 하고 그럽니다. 1279님 어쩜 이리도 낭낭하신지요. 구슬 같은 음색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호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만끽하셨죠. 콩콩이순이님 발목을 삐어서 벌써 3주째 고생 중이에요. 아직도 발목 보호대를 하고 걸어야 해요. 더 더워지기 전에 발목 보호대와는 꼭 이별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며칠 전에 공연 찾아오셔가지고 뵀었는데 그때 발목 보호대 하고 계시더라고요. 3주? 벌써 3주나 된 거예요? 아, 그걸 하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옆에 남편께서 이제 운전해 주셔가지고 같이 오시긴 했지만 자, 쾌유를 빌면서 조혜령의 해금 연주입니다. 영원해. 이 시간에 조금 위험한데 River flows in you.

조혜령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River flows in you. 자, 4298님께서 요즘 들어 이음밤에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안타깝고 괜시리 미안합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름도 자기의 계절을 기다리며 겨울, 가을, 봄을 지나왔기에 찬란하게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거겠지요. 우리 이음이들도 잘 이겨내면 감사의 날들이 올 거라 믿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함께 외쳐보아요. 다 잘 될 거야. 얍!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요즘 뭐 날씨가 건강관리하기 참 힘든 시기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조금 편찮으시다는, 예, 좀 불편하다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또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까지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들도 또 많아요. 그만큼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많아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일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저희를 가깝게 여겨주신다라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4298님 의견대로 우리는 잘 이겨낼 거고요. 감사의 날을 맞이할 거라고 믿어요. 자, 토닥토닥님께서는 저는 내일 인도 여행 가요. 인도 음식 먹으며 인도의 맛을 만끽할 거예요 하셨는데, 와, 인도 신비로워요.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인도 누구랑 가시는지 다 좋은데 막 진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인도가, 그 인도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약간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지는 않다고 하니 꼭 안전한 곳 잘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끼리 혹은 여자분 혼자 인도 여행은 주변에서 아주 극구 말리더라고요. 뭐 거기라고 다 안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예, 여행도 뭐 기억도 행복도 추억도 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음식도 잘 가려 먹어서 탈 나지 마시고. 아이고, 저도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긴 합니다. 예, 금빛 노을님께서 연휴라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 부산역에서 마중하고 다른 친구네로 이동하느라 댓글 참여 못했어요. 벌써부터 수다로 시끌벅적. 아마도 밤샐 듯요. 그러니까 우리 금빛노을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서 마중을 다녀오신 거군요. 아우, 지금 다 같이 계시는 거겠네. 그럼 혹시 방송도 같이 듣고 계실까요? 자, 우리 금빛노을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 맺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모쪼록 부산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뭐 누구는 인도 여행 간다지만, 예, 인도 못지않게 또 재밌는 곳이니까요. 예,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금은동님이십니다. 며칠에 한 번씩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걸로 수제비 해먹곤 했는데, 난 사실 수제비보다 칼국수가 더 좋다고 하니 신랑이 반죽한 걸 열심히 밀어주어 칼국수에서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신랑 짱짱짱. 야, 난 수제비보다 칼국수가 더 좋아. 그랬더니 그냥 막 반죽하고 밀고 해서 칼국수 해주시는 신랑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뭐 방송 시작할 때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시작할 때, 예, 두 시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조금 더 행복해진 그런 지금이길 바라며, 0716님이 밤에 딱 듣기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끝나기 전에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예, 지금 끝날라 그래서 틀어드립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야금은 원래 가야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가야국이 장차 망할 조짐을 보이자 가야국의 악사 우륵과 그 제자 이무는 가야금을 안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합니다. 진흥왕은 우륵과 가야금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충주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륵은 충주 땅에 머물면서 가야금의 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는데요. 신라 청년 3인에게 가야금과 노래, 춤을 가르쳐서 가야금과 자신의 음악을

음악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 청년 3위인은 스승의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정서에 맞게 순화시켜 편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편곡한 음악을 들은 우륵은 처음에 노했지만 마침내 그 음악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낙이 불류하고 애이 불비하니 가위 정의하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프나 비탄에 젖게 하지 않으니 바르다하고 이를만하다라고 평했습니다. 우륵과 그의 제자들의 음악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의 가야금 음악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는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예에도 그와 같은 정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노래 없이 가야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가야금의 역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가야 땅에서 만들어진 악기

가 우룩을 통해 신라 땅으로 넘어갔고요. 신라 땅에서 우룩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가야금 음악은 차츰 변화를 해왔습니다. 우룩이 가야 땅에서 신라로 넘어갈 때에 자신이 작곡했던 12곡의 음악을 신라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요. 신라 제자들은 그 음악을 5곡으로 편곡을 해버린 겁니다. 기껏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들 방식으로 편곡을 했으니 우룩이 처음에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을 다 들어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을 했죠. 제자들의 음악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편곡한 음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낙이 불류하고 애이 불비하니 가위 정야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프나 비탄에 젖게 하지 않으니 바르다고 이를만 하다. 우룩이 남긴 이 말은 우리 정악의 정서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슬픈 그런 서정을 담고 있는 음악이 가장 이상적인 음악이라는 거겠죠. 1500여 년 전의 그 서정과 지금 이 시대의 서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기불류 에이불비의 그 여덟 글자로 대변되는 음악의 서정을 지닌 음악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 그런 서정의 음악 한 곡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가야금의 역사와 그 음악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곡 골랐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연주하는 특별한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몇몇 연주 방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도드리, 돌장, 사면도드리, 하현도드리까지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정상지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입니다.

목소리를 이어 연주하는 음악 별곡 아명, 이 별곡이죠.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앞서서 가야금 이야기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우르기 충주 땅에 정착할 때 제자들이 그들 방식으로 편곡을 했다 하는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충주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걸 경험해 봐서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재밌네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르기 낙동강 유역의 음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충주 땅에 살던 사람들의 정서에 그 낙동강 유역의 음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편곡을 했다. 이렇게 우린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또 충주 사람들의 고집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니까 그것도 또 재미가 있네요. 또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반가운 문자 주셨고요. 0878님께서 초복인데 몸보신은 하셨사옵니까? 임금님과 대신들이 복날에 삼계탕 연회할 때 이런 연주가 펼쳐지진 않았을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미리 어제 복날 오기 전에 삼계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회할 때 연주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상상도 좋습니다. 네, 두 분, 세 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환계사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별한 임이 소식조차 끊어졌습니다. 그 임은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랫말 속에 그런 암시가 담겨 있죠. 병풍 속에 그려놓은 환계 그림을 통해서 그런 정황을 묘사하는데요. 병풍에 그린 환계 두 나래를 둥덩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새라고 고기오 울거든 오랴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 속의 환계는 날개를 펼칠 수도 없고요. 날새라고 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영영 이별한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병풍 속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렴구에는 지화자 좋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사 환계사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선율이 참 아름답죠. 이 노랫말과 선율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음악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즐거운 산책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아, 보너스 같은 그런 나날이 이어지겠네요. 네, 반갑고요. 또 지초실님께서 아주 먹음직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이 사진에 보니까 생강, 쑥갓, 또 부추, 민어 그걸 넣고 끓이셨군요. 부추도 보이고 민어의 뽀얀 국물 우러난 그런 사진인데 어제 복날 민어탕 제가 해봤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이거 한 그릇 드시면 힘이 막 나겠는데요. 그러시면서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직장 일 성과표 최고상 성적표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성적표를 공개해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서 끝내 싸우면 역사에서 가야금이 사라질 뻔했어요.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추거나 기다려야겠죠. 우륵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보폭을 맞춘 것이겠죠. 산책지기님의 걸음도 신묘해서 여러 사람과 보폭을 잘 맞춥니다. 하는 예쁜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보폭을 맞춘다는 의미 오늘 또 중요한 가르침처럼 들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궁중정제 무외무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외무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향악정제의 하나인데요. 원효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광대가 떠들어와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던 표주방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일종의 무구가 무애인데요. 무애, 없을 무, 막힐 애자를 씁니다. 막힘, 걸림이 없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원효대사는 무애를 들고 떠돌아다니면서 춤을 췄는데요. 바로 그런 전통의 기원을 둔 춤입니다. 무애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화엄경 속에 나왔는데요.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라는 말에서 무애 두 글자를 따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불교의 대중포교 및 중생의 귀의를 비는 내용의 춤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 춤의 반주 음악은 1981년에 김천흥에 의해 재현이 돼서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장학정제의 하나, 무외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김천흥 재연, 최충웅의 집박,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1년 5월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복원공연 실황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쟁이 연주자 성한여름. 그는 지난해 10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한국의 명곡전 무대에서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연 무대를 가졌다. 김일구 명인의 문화에서 배운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악단과 함께 수차례 협연을 해온 바 있다. 안산시립국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과 협연을 했고 지난해 무대에도 역시 김일구류 아쟁산조로 협연을 한 것이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폐막 하루 전에 있었던 무대였는데 20여 년 전에 첫 협연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대담해졌다는 걸 새삼 느꼈다. 2006년 나이 19에 처음으로 안산시립국악단과의 협연을 할 때만 해도 무대가 두려웠고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무대에서는 경험이 많아지자 이제는 무대를 어느 정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사실 19살 때의 협연 무대만 해도 무대 공포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다. 성한여름은 그런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간 전국대회를 100여 차례 정도 나갔고 대회에 나가 수없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떨어질 때마다 피드백을 받아 수첩에 적어놓고 분석을 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다. 지나고 보니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가 살과 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회를 여러 차례 나가는 가운데 무대 공포는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도전하며 사는 삶의 재미 혹은 의미 같은 게 더욱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하면 다시 메꾸고 하는 과정을 거치자 마침내 2016년 제34회 전국국악대전의 일반부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됐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오늘날의 성한여름이 무대에서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됐다. 2018년에는 한국의 집 코우스에서 열린 율곡의 공연 무대에 올랐다. 당시 무대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독주를 마치고 각 연주자들과 함께했던 시나위 합주였다. 가야금 검은고 대금피리 해금 아쟁 연주자들이 각자의 독주를 마치고 다 함께 모여 연주하는 시나위 합주였다. 당시 공연 때 시나위 합주는 리허설 때 일정한 약속만 하고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성한여름은 무대 가운데 앉았다. 다 함께 연주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연주를 이끌고 있었다. 저마다 자신의 가락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음악적인 호흡이 잘 맞추어지는 시나위 음악 연주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된 무대로 기억된다. 2022년에는 돈화문 국악당에서 열렸던 산조대전 무대에 섰다. 당시에도 김일구류 아쟁산조 대표로 무대에 오른 것이다. 사실 가볍지 않은 자리였다. 나이나 연륜 면에서 선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성한여름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게다가 30여 분 길이에 맞추어 산조를 타야 했으니 무대에 서기 전 솔직히 부담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진양에서 자진 머리까지 거의 눈을 지그시 감고 탔다. 연습할 때와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악에 몰입해 타다 보니 이곳이 연주 무대인지 어디인지 구분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다. 자진 무리까지 가자 아 내가 지금 공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차리게 됐고 큰 무리

없이 공연을 마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니 세월이 흐르는 것의 귀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연주할수록 깊은 묘미를 느끼게 되는 김일구류 아쟁산조가 곁에 있어서 더욱 좋은 요즘이다.

김일구류 아쟁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 한여름의 아쟁 박민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 그의 집안에는 음악 전공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셨다. 충주여고 출신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우연히 듣게 된 가야금 소리에 매료되어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 하셨다. 우르기 정착한 땅도 충주 땅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 충주 땅에서 고등학교를 다니

계신 어머니의 가야금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가야금 소리를 좋아하신 어머니는 그렇지만 당시에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 가야금을 배우지 못했던 여고 시절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을 열어주셨다. 어릴 때 사물놀이, 단소 등의 악기를 배우라 하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아들에게 가야금을 배우도록 해주셨다. 그 계획은 아들을 가야금 전공으로 예술중학교에 진학시키는 열정으로 이어졌다. 남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나가 악기를 배우는데 한여름은 집에서 먼 낙성대 부근까지 가서 가야금을 배워야 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먼 곳까지 가서 악기를 배우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렇게 악기를 배웠고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배우기 시작한 악기였지만 생각한 만큼 가야금이 재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전공을 해금으로 바꾸었고 부전공으로 대금도 배웠다. 가야금, 해금, 대금까지 국악기의 중요한 악기를 두루 해보았지만 그 역시 흥미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국악에 뜻이 없는 듯하니 악기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다. 부모님 역시 아들이 국악기에 흥미가 없는 거라 판단하시고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잠시 생각하셨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말에 학교에 아쟁 전공이 생긴다고 했다. 한여름은 전공을 아쟁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님도 동의를 해주셨다. 예중 2학년 때부터 아쟁 전공으로 새 출발을 했다. 아쟁은 다른 악기와 달랐다. 또 다른 신세계가 열렸다. 새롭게 시작한 악기 아쟁. 아쟁을 통해 우리 음악의 세계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아쟁을 통해 우리 음악의 멋에 차츰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쟁이 좋았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차츰 커져갔다. 예고도 아쟁 전공으로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예고에 아쟁 전공이 15명이나 있었다.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도 하고 흥미가 있는 만큼 실력도 나아졌다. 대학도 아쟁 전공으로 진학을 했다.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은 차츰 좋아졌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 26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 아마도 최연소 강사가 아니었나 한다. 그로부터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축의 예대에서도 외래 교수로 나가 여러 해 강의를 해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난 2024년에는 오디오 가이의 지원을 받아 국악 산조 모음 울림 프로젝트 음반도 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와 김일구류 아쟁산조 음원이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이태백 명인에게 배웠다. 두 산조가 모두 개성이 있어서 흥미롭고 산조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아쟁 연주자 성한여름. 그의 성씨는 이룰 성자를 쓰고 한여름은 순 우리말로서 큰 열매라는 뜻이다. 그러니 성씨와 함께 붙여 해석을 하면 큰 열매를 이룬다는 말이 된다. 그의 부친이 자신의 아들이 큰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며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학생들이 맺는 열매도 함께 생각하고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더해가면서 더 큰 열매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노정에 서 있는 젊은 아쟁 연주자 성한여름. 앞으로 좋은 음악 연주를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가 아쟁을 향한 길에 공을 들인 만큼 그가 맺는 열매는 더욱 단단해지고 무르익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성한여름의 아쟁 장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사한조 들으셨는데요. 성 한여름의 아쟁 장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의 삶과 음악 세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성 한여름은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서 가야금 전공으로 예중에 입학했지만 이내 아쟁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오늘날의 아쟁 연주자 성 한여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안산시립국악단과 김일구류 아쟁사한조 협연 무대에 오르면서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이후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 무대에도 섰고요. 또 뉴욕, 독일, 일본 등지에서 협연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태백 명인에게 아쟁을 배우면서 또 다른 아쟁의 세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현을 하는 것, 활대 잡는 것, 아쟁을 대하는 방법 등을 다시 배우면서 절제된 아쟁의 세계를 구사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7이란 이른 나이에 일반부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동안은 놀이마당이 없어졌단 그런 생각에 우울감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상 수상자가 되니까 자신도 대통령상을 심사할 기회가 생겨서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일과 함께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큰 연주자인데요. 앞으로 그가 펼쳐낼 아쟁의 세계,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한겨울 한여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큰 뜻이 있었군요. 대학 동기 중에 한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예인의 음악을 찾아서 들어야겠어요.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이 시대의 예인 코너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나가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내일 제헌절이고 생각의 향기 있는 날이라서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생각의 향기 코너.

0: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산책길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라는 공연입니다.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인데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일찍이 외치신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김구 선생의 선구자적인 서사와 철학을 음악극에 담아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공연인데요. 7월 24일 금요일 7시 반과 25일 토요일 4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7월 24일 금요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인당 2장까지 초청이 가능한데요.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는데요.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입니다. 비단이 나오는 박이 몇 번째 박인지 이제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둘째 박을 탈 때 이야기죠. 비단과 살림살이 은근보화가 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선 온갖 비단이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비단, 참으로 다양한 비단 물목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오는 비단 중에는 실제 조선 후기 무렵에 유행되거나 인기가 있었던 비단도 있지만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만들어낸 비단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비단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들어보시고요. 비단 외에도 온갖 세간, 온갖 보화가 꾸역꾸역 나오는 내용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 듣겠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 두타로니 이 동인설은
2: 그렇지
1: 웬 비단과
2: 좋지 암마
1: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디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무상 삼백적 번뜻 들었다 혈왕단 아예악로 소대 적산해비악월강단 태백기경 상전원이 강남풍월한단 통영명월 장안비장부질대홍금단 등태산소 전원공부자의대단 진시환영 안 무섭다 예배빠른 부초단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존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든 화한단 날명 초당 좋은 오지 천하영공화정단 삼십삼전 공부공 어제 재미가 벌려 우정 좋다 꾀단 행실부정의 꾀초 행실부정 꾀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세금완자문 초당연화계상으로 다래볼통을 꽃을 본 적까지 걸크를 줬다 온던 줄문 통영 7만

동방 상을 고래 산다고 장송 옥동영화 반사주라지 행궈 춘풍의 양원주 요제 세월을 밟고 군화천지 일월을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제대고 함성이 영초단 천분조 철원조 의성대조 백방사조 반조포조 아라조 황운지조 노방주이며 정조 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 홀자 한산 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가였구에 달랑구째 방안세간 나온다 방안세간이다 고는디 삼층 이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몽농 자개농 근귀다지 양아비며 바늘에 상자 선반 햇대극거리 방장휘장 모기장 대평 중평 붕원곤갈 그림이 황홀하고 쌍창조정의 창발대 산호추정을 곁들이고 강색비단 격을리불 뉘비불 혼이불 화문보조 잔뼈개들 문양기 세겨놓고 광명 좋은 음초 때며 화로 인두 환전가랑 녹은 냄비 입숟가락이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백맹두리가 백주기요 허들의 그릇 중식이 입사발이 백주기라 구리적사 삼발이며 풍로자환은 조전자 금잔디 피자콩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때까지 꾸역꾸역에 달아오고 부엉세간 다 나온다 부엉세간이 나오는디 충치영도 다갈손과 영상도 전

영나무 함지 초리 방장 군자 식칼 도매 깔고 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삼태미까지 그저 구역 따라오고 마당 시간 다 나온다 마당 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화룡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절구통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 도깨 방맹이 도드락 똑딱 신골방맹 버신 청으로 재수하고 그대 거미 홀태난 손상뱅이 극쟁이 끄지

그다나오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면 뿌리 산호 그저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야꾸야 다 나오니

0: 양주 좋아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 대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여. 흥보 마누라가 옷을 못 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께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맨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여.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대본 회유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보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데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한벌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나 비단 옷한벌 해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온 뒤에 옷한 벌을 제대로 못 입었고 말고 어린 것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아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주려고 자네를 안 입히겠는가? 그 자네가 예? 색깔을 골라서 뭔 색깔이 좋든가? 영감 나는 노란 송화색에다가 반화장 딱 달아갖고 입는 것이 그렇게 좋습디다. 응?
1: 그렇지 한번
0: 흥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초년이라는 게할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물젓는 몽둥이 뽐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뒤꼭 밀리 송장 뽐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보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화색 비녀 송화색 댕기 송화색 놀이장 송화색 귀지개 송화색 쪽집게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속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리 송화색 속옷 송화색 바지 송화색 신발 송화색 신발 송화색 그리고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가 알고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팔이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손모 차리고서 아 영감 영감 말씀을 들은 게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뭔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사 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떼한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보시오. 그래서 흑공단 갓 흑공단 만근 흑공단 동근

흥분마누라가 요만하고 보더니 막 당신은 영락없이 겨울에 보리밭에서 뚱지서 먹는 까마귀 새끼뻔으로 생겼소. 흥부가 야이 사람 하늘같은 가장을 보고 까마귀 새끼라니. 그럼 영락없는 전주장이 팔로는 돼지 새끼뻔으로 생겼소. 이렇다 좋아할 적에 흥부마누라가 정신 차려 영감 박두통에서는 첫 통에서는 참말로 쌀과 돈이 많이 나오고 둘째 통은 은금보화가 많이 나왔고 또 이 살림살이도 안 나왔소. 그런데 요번 셋째 통은 무엇이 나올랑가 모르겠소만은 이 박타는 설소리는 내가 한번 매길라요. 흥보가 듣고 좋아라고 자네 그렇게 신명내는 거 보인 게 더 좋은 건 나올랑 게 베니 그럼 한번 타보게 한번 매겨보란 말이야. 흥보 마누라가 설소리를 매길 적이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들으셨어요. 이 흥보 마누라가 시집 와서 호치마만 입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가난했던 흥보네 형편이 흥보 마누라 옷에서도 잘 드러나네요.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비단 타령을 들을 때마다 둘이서 하는 이 대화가 참 즐겁죠. 흥보 마누라와 흥보가 펼치는 일종의 패션쇼 하는 모습과 같은 부분인데요. 송화색을 좋아하는 흥보 마누라, 온갖 옷, 장식 모두 송화색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하니 영락없이 꾀꼬리 같다 하고 예쁘다고 해주는 흥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검는 줄 몰라서 좋다는 흑공단, 바로 흥보가 좋아하는 빛깔이었죠. 흑공단으로 저고리, 두루마기, 신발까지 다 해서 이분이 영락없이 겨울 보리밭에 까마귀처럼 생겼다 하는 그런 재밌는 대화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도 보기 좋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8329님께서 월드컵 때 노르웨이 노젓는 응원을 보면 김소희의 뱃놀이가 생각나는데 신청곡 가능한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소희 명창의 뱃노래가 길이가 좀 길어서요. 그보다 좀 짧은 음악으로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뱃노래, 이 경기민요의 트로이카죠. 묵개월, 안비취, 이윤주 세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만경 창파를 헤치고 어기야디어 노젓는 풍경이 들리는 노래, 물과 관련된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게다가 경기민요 특유의 시원한 성음을 들을 수 있는 노래였죠. 8329님 신청 음악으로 뱃노래, 자진 뱃노래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경기민요의 트로이카,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시원하게 들어보셨습니다. 내일이 제헌절이고 또 올해는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 주말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주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며칠 동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금, 토, 일, 3일간의 여유인데요. 이미 좋은 계획들 세워놓으셨겠죠? 벌써 휴가를 다녀오시겠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 없으시다면 오늘 좋은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명 강지은, 김보라, 방지원, 유누나, 송지윤 우리 모두 잘 마치고 골매기 선왕전에 고합니다. 요 5명이 각자의 개성을 잘 뽐냈습니다.

그리하시고 작은 정성 대로만 받으시고

전 세계로 사람들 많은 데로는 곳들 새 없이 돌아다니게 해주시면은 그것도 골매기 선왕님의 덕택인 줄 아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글씨를 골라줍시다. 한번 쳐서 천하무조여, 두번 쳐서 지하무조, 춤을 춘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놀다가

왔네. 아이고 이 아위집 중밥 밥반찬이 되었네. 독수리 밥이 되었네. 응응응 강응 강라디야 강강수.

0: 장자장자꿀지와세 어디 꿀지완가 장자장자꿀지와세 어디 꿀지완가 장자장자꿀지와세
1: 아이

어서 만복이 들어가요. 어서 치고 술묵새 미역국에 땀난다. 만복국 들어가요. 수복도 들어가요. 문여서 문여서 지신밝기 들어가요.

장수야. 우리가 밤낮 우웅마 캥캥 말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 가정의 자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사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달력에요. 빨간 글씨, 즉 쉬는 날 하나가 더해지면 늦게 일어나도 되겠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참 반갑단 마음부터 듭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많은 분이 더 기쁘게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헌법은 단지 딱딱한 법조문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약속한 나라의 설계도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기준,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같은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약속.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다짐.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78주년 제헌절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쉬는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시되 헌법이라는 큰 약속의 의미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보태평 전폐 희문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보태평 전폐 희문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그리고 제78주년 제헌절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헌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이었는데요. 그래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처럼 그 이름은 크지만 생활 속 체감은 가깝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주말과 이어져 있는데요. 제헌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단지 하루의 쉼만은 아닐 겁니다. 이날은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집에 가장 큰 기둥을 세운 날입니다. 헌법은 나라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고 국민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기본 예의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헌법이라는 큰 약속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네, 주말이 다가오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도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함께 마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세가락 별곡 1부 듣겠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의 지순자, 장구의 윤세호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8년에 발매한 성태용의 논어 성독, 그 가운데 논어 제12장 안연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소 논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고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음원은 뜻풀이보다 한문 원본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성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문 원문만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가면서 논어 본래의 운율과 호흡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의미가 다 명확하게 들려오지는 않더라도 차분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덤덤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안연편에는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이 인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극기 복례라는 네 글자로 답을 건넵니다. 극기는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고 복례는 사람다운 예와 바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오늘 성독을 맡은 성태용 선생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학자로 걸어다니는 사서삼경이란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뒤에도 강의와 저술을 이어가며 동양 고전의 가치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글자에서 글자로 이어지는 논어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 성독으로 듣겠습니다. 논어 12장 안연입니다.
1: 안연 12, 안연

일극기 봉예 천하 귀인원 윈유기유인 오제 한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의 중국문인자와

중궁왈 옹수불민 청사사의 사마우문인자왈 인자기언야인 왈

생유명 부귀재천 군자경이 무실여인 공이유래 사해진의 개형제야 군자하화노 무형제야 자장문명자왈치뮌지참 부수지소불행언 가위명야이의치뮌지참 부수지소불행언 가위원야이의 자공문정자왈족식족병민신지의 자공알필부득이고 어사삼자하선 왈거병 자공알필 부득이거 어사이자하선 왈거식 자고개 유사 민무신불립 극자성왈 군자지리의 하이문위 자공왈 석호부자지설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지랴 지류문야 호표지곽유 겨냥지곽

여지 하기 철야 대왈 백성족 군수겨 부족 백성 부족 군수겨족 자장문 숭덕 변옥 자왈 추충신 사의 숭덕야 애지욕기생 호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호갸 성부리부역지 지경공 문정어 공자 공자대왈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활선제 시녀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자부자 수유소고득 이식저 자왈편언가이 저록자 기유야여 자로무숭락 자왈 청송오유이냐 피랴사무송호 자장문정 자

자활 군자성인지 미 불성인지 악소인 반시 기강자 문정어 공자 공자대왈 정자정야 차소리정 숙감부정 기강자 환도문어 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부력 수상지부절 기강자 문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취유도하여 공자대왈 차위정언용살 자욕선이 민선의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 필언 자장문사하여 사가위지달의 자왈 하제이소위달자 자장대왈 채방필문채가 필문자왈시무냐비다랴 다랴자질지기호의 차러니 관색여의하인 채방필달채가 필달 부무냐자 색취니 행위 거지불의 제방필문 제가 필문

0: 자왈감문 숭덕수특변옥 자왈선재문 선사후득 비숭덕여 공기악무공인지역 비수특여 일조지분 만기신이급 기친비호여 번지문인 자왈해인 문지자왈지인 번지미달 자왈거직 조제왕능사왕자직 번지퇴 견자하왈향야오현어부자이문지 자왈거직 조제왕능사왕자직 하위야 자하왈부제언어순유천하선어중 거고요불인자원의 탕유천하선어중 거이윤불인자원의 자공문우자왈충고이선도지불가적지 무자요건 증자왈군자희문회우희우보인
1: 성태용의 성덕으로 논어 제12장 안연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에는 노래만이 아니라 글을 읽는 울림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라는 공자의 깊은 가르침이 오늘 하루 잔잔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서울 세남굿 상산 노랫가락입니다. 소리의 이성재입니다.

서울 세남굿 상산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성재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낙상사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겨울철 빙판길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은 장마철인 여름에도 낙상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균형감각이나 근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미끄러운 길들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빗길에서 미끄러질 때 대부분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충격이 허리까지 전해져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척추 압박 골절은 처음엔 단순한 허리 통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통증이 며칠씩 이어지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힘들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손을 짚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손목에 충격이 몰리면서 손목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철에는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먼저 비 오는 날에는 덜 미끄러운 신발을 일부러 찾아 신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젖은 계단이나 횡단보도, 경사진 길에서는 보폭을 조금 줄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우산을 쓸 때도 시야가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집안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관이나 욕실처럼 물이 묻기 쉬운 곳은 미끄럽지 않게 정리해 두시고요. 장마철 낙상은 잠깐의 미끄러짐으로 시작되지만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두마치 굿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유순자 외 여러분입니다.

0: 두마치 굿이었습니다. 연주의 유순자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폐주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허전한 장반 들고 장흉한 활만 들고 정월기는 백운조를 영광하여 천반치 죽으다더날죠 이곳은 오름이로구나 산곡곡실 험한 길에 눈 위에 창복풍헌 살쏜듯 튀게 불고 빙판 석가 초분길도 파리생반사 가는 양조 죽는 자 태반이라 조성상의 정신을 차려 좌우 산천을 둘러보더니 공연한 웃음을 내어 히히하하하 웃거늘 정우이기 여자우대 여보시오 승상님 무주헌 백만 대병 일시 한몰 다죽이고 무엇이 저리고 무서우나니까 얘들아 웃음 많이 날까 보아라 공명과 주유를 모사라 허나 실상은 가소롭다 병부가지처럼 이렇게 좁디 좁은 곳에 눈먼 장수 하나만 내복시켜 두었던들 우리들 남은 목숨 독소고 쥐새끼지 별 수가 있겠느냐 헛장담 이 말 끝에 뜻밖의 산상수 뇌곳소리 꾹 한장수 나온다 한장수 나와 얼굴은 형산 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 같고 기댄 허리 고음의 발 백포리 엄신감 사모 장창엉 두루에 번뜩 떨고 우리 같은 천소리 병력같이 뒤질러 내게 넘쳐줘야 산산의 조자룡을 하는다 모르는다 길다날다 날다 길다 팔랑개비라 비상처럼 뒤지기다 딴 걸 둘까 닫지 말고 자꾸만 하라 번개같이 달려들어 동에 걸러서 서에 땡기렁 남에 걸러서 북에 땡기렁 개가 번뜻 제가 번뜻 백송구리 꽁차던 두꺼비 파리자 없던 장조적 머리가 추풍나게 비로구나 조조가 황급하여 바람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제 장요장 합등이 죽도록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간신지에 도망한다 가련한 조조신세 근근도생 도망할지

있어요. 네. 쉽지 않고 토끼에 걸어 이루어고 당도 하니 나 그리지요.

시잔네. 진 비는 퍼고 붙는데 바른 생반사가 장조를 우중어 불쌍하다 호로구글 당도헌예 한소열은 낮은 물결 이등으로 타고 왔는데 적장 산골 장계상아 문도라 청백구야 홍노벌새끼굴곧공 어지옥 수상계 증명 한디 너는 어이의 한가호이옥

명. 나는 너희의 분주하여 백만 대병 물살을 당하고 이리 군케 되었으니 아이고 얘를 어찌할까나 니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폐주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여름 풀소리입니다. 연주에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가 혜원 신윤복의 그림이 무대 위 춤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늘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 풍속화를 바탕으로 그림 속에 멈춰있던 인물과 감정을 한국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미인도를 비롯해 월하정인 청금상련, 유곽쟁웅 같은 신윤복의 여러 작품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무대의 중심에는 화공 혜원과 기녀 보배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시대의 벽 앞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춤과 음악, 영상이 함께 그려냅니다. 제목에 담긴 화찬은 동양화를 감상하면서 찬사를 덧붙이던 글을 뜻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그 여백의 글을 춤으로 대신 써내려가는 그런 무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춤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잘 어울리는 공연입니다. 오늘 7월 17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만나는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월하정인입니다. 연주의 오해금 트리오입니다.

월하정인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오해금 트리오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일륜과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로 듣는 25현 가야금 합주곡 신고산 타령입니다.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원곡의 선율을 살리면서도 왈츠, 칼립소, 보사노바 리듬으로 변주해 색다른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익숙한 민요가 25현 가야금 합주의 풍성한 울림으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25현 가야금 합주곡 신고산 타령, 가야금의 김일륜, 중앙 가야스트라입니다.

25현 가야금 합주곡 신고산 타령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김일륜, 중앙 가야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버드나무를 수놓은 노래 들려드리죠. 노래의 조이선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지금은 한창 장마철이죠. 이럴 때는요, 산이 좋다, 계곡이 좋다 해도 괜히

한으로 줄인 곳, 의자와 화장실, 카페까지 가까이에 마련된 곳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당일치기 서울 마실인데요. 코스는 딱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그리고 박물관 안에서 점심과 차 한 잔, 혹시 체력이 남는다면 광화문 대형 서점까지 가볼까 합니다. 이 여행의 제목을 붙이자면 비 내리는 계절, 오래된 시간과 새 책 사이를 걷는 서울 여행입니다. 자, 우리의 첫 목적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내일 토요일은 9시 30분부터 밤 21시까지, 네, 저녁 9시까지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는 4호선이나 경의중앙선 이촌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2번 출구 쪽으로 나오셔서 왼쪽에 있는 박물관 나들길이라는 지하 통로를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도 있고 무빙워크도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 오늘의 첫 번째 필수 코스는 무조건 사유의 방입니다. 국보 방과 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있는 공간인데요. 어둡고 고요한 길을 지나 반가 사유상을 마주하는 순간 그 감동,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전시, 특별전입니다. 우리들의 밥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풍경소리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참 정겹죠. 우리들의 밥상. 무령왕릉에서 나온 그릇을 비롯해 우리 밥상과 식문화의 이야기를 풀어낸 전시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전시,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입니다. 김홍도 그림은요,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 웃는 사람, 그림 속 조선 사람들이 꼭 우리 이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소리의 김영임입니다.

김영임의 소리였습니다. 인생의 길 들으셨습니다. 자, 팔도마실 오늘의 주제는 비 내리는 계절, 오래된 시간과 새 책 사이를 걷는 서울 여행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뭘 먹느냐입니다. 장마철 여행은 밖으로 나가서 맛집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동선을 줄이는 것이 최고죠. 국립 중앙박물관 안에는 한식을 위주로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어르신 입맛에도 비교적 무난하고 무엇보다 박물관 안에 있으니 비오는 날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조금 분위기 내고 싶다 하시면 피자, 파스타를 파는 식당도 있고요. 또 식사 후에는 박물관 안팎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박물관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오늘 다 보겠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사유의 방, 우리들의 밥상, 김홍도 전시,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체력이 남다, 비가 너무 심하지 않다 하면요,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광화문까지 가셔도 좋겠습니다. 광화문 근처 대형 서점들은 밤 10시까지 운영하니까요. 가서 요즘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세상의 흐름도 느껴보시고 또 베스트셀러도 한 권 사오신다면 이보다 더 알찬 문화여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참, 사진 명당 알려드려야죠. 비가 잠깐 그치면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앞에서 박물관 거물과 물빛이 함께 나오게 한 장 찍어두십시오. 그리고 만일 서점까지 가셨다면 책 한 권 고른 손상

사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 사진이라고 해서 꼭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권의 책, 따뜻한 찻잔, 조용한 전시실. 그런 사진이 더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자, 형님들, 누님들, 장마철 여행은 많이 걷는 여행보다 안전하게 머무는 여행이 좋지 않을까요? 비가 와도 볼 것이 있고 힘들면 바로 앉을 수 있고 배고프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나이에는 참 좋은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광화문 연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금의 조혜령입니다.

광화문연가였습니다. 해금의 조혜령이었습니다. 7월 장마철의 금요일, 오늘 팔도마 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오래된 유물과 새책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막내동생 성필이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좋은 곳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 또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길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이정주 밴드입니다.

마무리 곡 길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정주 밴드였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헌절 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 잘 보내십시오. 주문 외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다리나 계단, 기념물 주변에 앉아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란 게 있는데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는 이웃을 험담하다 걸리면 벌금이나 사회봉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은 다르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법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누구나 그 약속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삶을 지켜주는 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제헌절 아침입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제헌절날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은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며 송소희의 내 나라 대한을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헌절이에요. 원래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집에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제헌절 아침 보내시겠네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법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 특히 약자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한 자리, 편안한 자리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두 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저희에게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돌의 역할이라도 하자라는 뜻의 한돌이란 이름을 쓰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한돌 씨가 만든 노래를 조수아가 부릅니다. 갈 수 없는 고향, 그리워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조수아의 갈 수 없는 고향에 이어서 수인의 가야금 연주로 숨결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야금 4대로 연주되는 음악인데 아주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는 직물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가야금 선율은 시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가야금은 날실 역할을 해서 짜여진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도 무사히 대회가 잘 열렸는데요. 2022년 대회 때 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9임이고요. 이후에 2024년 대회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비라는 노래인데요. 기계로 만들어진 회색 나비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상...

상상에서 출발한 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때를 말하고요. 시간에 젖어서 녹슨 나비를 통해서 과거의 어느 때를 다채로운 리듬, 또 즉흥적인 연주, 또 워낙 고민지 씨 목소리가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연주하지만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들릴 수도 없다. 구임의 나비 듣습니다.

구이임의 나비에 이어서 한로로의 최신곡 7월 9일에 발표되었으니까요.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남짓된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노래 제목은 너와 나였습니다. 이 노래는 미발표곡 형태로 콘서트나 페스티벌 무대에서 많이 들려졌던 적이 있다고 해요. 팬들은 다 아는 그런 노래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폼폼프린이라는 일본의 캐릭터가 있대요. 그 캐릭터와 콜라보해서 정식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릭터도 귀엽던데 한로로 씨의 목소리 그리고 노래 멜로디와 가사도 굉장히 귀염귀염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도 밴드의 청풍 명월을 듣습니다.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땡? 네. 그 게임에 아니마라는 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 종족의 테마송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느낌 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서도 밴드의 청풍 명월입니다.

서도밴드의 드라마틱한 연주로 노래로 청풍명월 듣고 왔습니다. 자,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이 있죠. 컨트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블루그래스를 연주하고 부르는 우리나라 팀인데요. 컨트리 공방의 첫 EP 수록곡, 그러니까 2014년에 나온 음반 수록곡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택시를 연상케 하는 빠른 템포의 경쾌한 연주곡인데요. 블루그래스 택시라는 이 노래. 이 음악 속에서 벤조와 피들이라고 하죠. 바이올린의 연주가 진짜 속도감 넘쳐요. 이건 정말 오른손과 왼손의 어떤 그 조합이,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 높은 연주의 곡입니다. 컨트리 공방의 블루그래스 택시 들어보죠.

컨트리 공방의 블루그래스 택시. 현실에서는 이런 택시 있으면 안 되겠죠. 거의 안 멈추고 계속 달리니까요. 물론 뭐 고속도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아침 어딘가로 또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안전운전, 정속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어의 들이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올해는 판소리에 줄타기와 사자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더해 더욱 흥겨운 놀이판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제 수군가 공연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입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새싹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요, 어서 와라. 창호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
1: 네. 올해부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제헌절 노래를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재원절 노랜데 1948년에 만들어졌대요.
1: 와,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재원절이 실감난다. 비, 구름, 바람 하는 가사를 들으니까 바로 따라 부르게 되네.
0: 그쵸. 이제 문제 드려요. 재원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 법을 공포한 걸 기념해 갖고 만들어진 날인데요. 과연 그 법은 무엇일까요? 1번 민법, 2번 형법, 3번 조리법, 4번 헌법. 좀 어려워요. 그럴 줄 알고 힌트 준비했쥬. 재헌절이니까. 재헌절에서 떠오르는 법을 잘 찾아보셔요. 인제 껌이쥬.
1: 네, 오늘은 창호가 재헌절과 관련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이 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날인데요. 2008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다시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자, 과연 재헌절은 어떤 법을 공포한 날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민법, 2번 형법, 3번 조리법, 4번 헌법. 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문희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함께 들어봅니다.

0: 문희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퀴즈 제헌절 맞이 맞춤형 퀴즈 여러분 풀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이 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해 만든 날인데 과연 제헌절은 어떤 법을 공포한 날일까요? 보기가 1번 민법, 2번 형법, 3번 조리법, 4번 헌법 이렇게 네 개였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헌법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지는 오늘 공휴일이라 놀아갖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퀴즈 준비하면서 제헌절의 의미도 알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공휴일의 역사와 의미를 알고 나면 하루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렇지.
1: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시면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립니다. 저희 문자에도 꼭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가야금 앙상블 청의 연주로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축제 듣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대천 치며 노래할 때 물에 조여한 맑은 취미 3일 보라 하.

절선한테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 탕탕하니 망양정이 여기로다.

좋은 풍경.

이한철의 청어에 들인 햇살 2부 첫 곡, 이문주의 소리로 관동 팔경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어에 들인 햇살 재현절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평소에 잘 못 들려드리는 종류의 음악입니다. 제가 전자음악을 막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좋아하진 않아요. 게다가 좀 무겁고 강렬하고 그런 전자음악은 사실 좀 손이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사크 사나의 음악, 희한하게 계속 끌려요. 이 음악에 한 번씩 찾아서 듣게 되는 그런 음악이죠. 전자음악과 또 우리 타악기, 거기에 구두막에서 비롯된 그런 보컬 사운드를 굉장히 몽환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얼터너티브 전자음악 밴드라고 장르 표현을 하던데요. 어쨌건 밀도 높은 비트와 감각적인 사운드 디자인,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이들의 음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음악 팬들로부터 주목되어지고 다양한 페스티벌에 또 무대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ACCX 뮤직 페스티벌에도 출연했고 태국에서 열린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시드니 공연에서도 이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좀 듣기 힘들었던 좀 강렬한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사크 사나의 수부사 듣습니다.

누구 사제야? 없애되든 사제야? 처제든 사제야? 숨지든 사제야? 늘지든 사제야? 까매기 남까매기 소소래기 붕등이 일철로 이한송 삼식시 사제바 오기방 육갑시 칠진기 팔방기 구구 퇴퇴로 들어든 사제야? 기전자 저지시는 굿대를 향해 보고 기전자 저지시는 명명소리 갱게 듣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못 죽은 고운이며 내 죽은 영신들아 어등등 장구소리 구슬피 갱게 듣고 굿전에 왕거들랑 술 한잔 열심을 체감하고

0: 육삭사나의 아주 특별한 음악 수부사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공간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생선 작가 김동영 씨 나오셨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자,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제헌절에 만나는 생선 작가 김동영 작가님, 오늘은 어떤 공간으로 가보나요?
1: 예, 지난 시간에는 저의 고장 명일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0: 아, 재밌었어요. 네, 빗살무늬 토기의 고장 명일동.
1: 네, 그래서 오늘은요. 예. 지금 여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끔 여름에 있을 때는

0: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에 있을 땐 여름을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겨울의 나라 호주로 갑니다.
1: 우와, 남반구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북반구 우리나라하고는 정확히 계절이 반대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계절이 반대라는 것보다도 그럼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1: 오.
0: 시차가 진짜 1시간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호주에서 온 예전에 가수분 중에서 이정현 씨라고
0: 아, 네.
1: 이용식 씨 조카인가? 그분 기억나요?
0: 아, 기억 안 나는데요. 아,
1: 라리라리라리라
0: 네, 노래는.
1: 리라리라리라 이게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그분한테는 호주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교포기 때문에
0: 네.
1: 진짜 크리스마스가 한여름 맞네 이런 생각
0: 네.
1: 했었거든요.
0: 제가 이제 호주에 한두 번에 걸쳐서 살았었는데요.
1: 예.
0: 첫 번째는 그때 저의 누님이 계셔가지고
1: 아, 맞아요.
0: 누나, 작은 누나 방문 겸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한 다음, 아니 소집 해제된
1: 네.
0: 이후에 여행으로 갔을 때
1: 갔었군요.
0: 그때 겨울에 갔었거든요. 그때가 한국은 겨울이었고
1: 네.
0: 호주는 여름이었어요.
1: 와, 공항에서 딱 내려서 호주로 탁 들어설 때 기분 묘했겠는데요?
0: 엄청 아침 비행기였고요. 아침에서 일찍 도착하는 비행기였고요. 몽롱한 상태에서 열기를 쏙 받으니까요.
1: 예.
0: 아프더라고요, 몸이.
1: 오히려.
0: 예.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꼭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1: 와.
0: 그래서 아파.
1: 누구나 그렇죠,
0: 아,
1: 뭐.
0: 그렇습니까?
1: 예.
0: 저는 또 작가라 예민한 줄 알았네요. 저만 예민한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1: 저는 한여름에 8월 달에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 간적 있어요. 그때는 반대였죠. 딱
0: 네.
1: 도착했는데
0: 겨울.
1: 겨울이었어요.
0: 어땠으셨어요?
1: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TV 촬영으로 갔거든요.
0: 저 봤어요.
1: MBC에
0: 예.
1: 와, 이 멋진 세상이다
0: 예.
1: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서 막 얼음물에 들어가고 막그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0: 그 방송 놈들, 특히 TV 놈들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1: 지금 밖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0: 네. 되게 지독하잖아요.
1: 진짜 힘들었어요.
0: 네, 다 시키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1: 맞아. 그 생각이 우연히 났는데
0: 네.
1: 어쨌든 계절이 반대라서 더 흥미로운 여행지일 수 있습니다. 남반구 호주로 본격적으로 떠나보는데요. 그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호주의 횡단 열차를 타게 되는 거네요.
0: 네, 사실 호주를 고른 이유가요. 제가 어떤 나라를 여행하거나 어떤 대륙을 여행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육로로 횡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 지난번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얘기도 했었잖아요.
0: 그다음 미국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전 여행지에서
1: 맞네.
0: 뭔가를 구경하는 것보다
1: 네.
0: 그 가는 과정을 되게 좋아해서
1: 길이의 여행자
0: 네,
1: 신사 작가님입니다.
0: 김동영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 이제 하면서 호주에 이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이제 시드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시드니에 제가 지내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차를 렌트해서 퍼스.
1: 퍼스 왼쪽 끝.
0: 네, 서쪽 끝까지 가는 게 제가 횡단이 꿈이었었는데 그 꿈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이뤘죠. 기차를 타고.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기차가 있는지. 호주에 기차가 있어?
1: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0: 네.
1: 기차 레일 까는 게 쉽지 않았겠다.
0: 아마 호주가 원래 호주가 이민자 나라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안 깔았을 거예요.
1: 아이고,
0: 네.
1: 그랬겠네요. 하여튼, 저도 처음 알았어요.
0: 네.
1: 인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라고 하네요.
0: 네. 인디안 퍼시픽 레일웨이인데요.
1: 네.
0: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시드니 얘기만 할 건데요.
1: 예.
0: 이거 타보실 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시베리안 횡단 열차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1: 예.
0: 그 맛이 달라요.
1: 우와. 어때요? 광활한?
0: 그러니까 시베리안 횡단 열차 같은 경우는 숲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뭐 아시겠지만 호주의 거의 90%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오지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를 뚫고 가는데 숲이 없어요.
1: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막? 근데 모래사막이 아니고
1: 황무지?
0: 황무지.

0: 황무지.
1: 그리고 중간 은하철도처럼 네. 중간중간 쉬거든요.
0: 네.
1: 한 네 번 정도 쉬어요. 쉬어서 이제 거기서 사람을 오고 내리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보다는 네. 연료를 충전하고 이런 거거든요.
0: 그러면 역도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돌컥
1: 그런 역도
0: 세워진
1: 있고요.
0: 그런 역이.
1: 그다음에 도시가 있는데 특히 중앙에는 광물 그런 탄광들이 많아서
0: 예.
1: 그런 걸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호주 같은 나라는 땅을 굴을 파서 광물을 채집하는 게 아니고
0: 예.
1: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이제 위에서 걷어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깊게 안 파여 있는 거예요. 광석들이나 그런 것들이
0: 예.
1: 위에서 이제 걷어내 보면 지구에서 보면 되게 우물처럼 깊게 일직선으로 파인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든 도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시드니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
1: 네, 시드니 하면 우리 뭐 오페라 하우스,
0: 뭐죠?
1: 그다음에 하버 브릿지.
0: 거긴 가야죠, 일단은.
1: 하버 브릿지는 저 걸어서 간 적은 없고요. 그 근처에 일을 했었어요.
0: 일을 했어요?
1: 바로 앞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호주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으로 갔다가
0: 누나가 있기에.
1: 예, 그래서 한 몇 달 있었고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0: 오.
1: 그때는 어렸습니다.
0: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가시는 분들 진짜 많대요.
1: 엄청 경험 좋고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농장에서 막그 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너무 몸이 너무 힘들겠죠?
1: 아니 근데 할만합니다.
0: 거기 호주가 임금이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1: 특히 그거 농장에서 일하는 걸 업무 중에 이제 피킹이라고 해가지고
0: 피킹, 네.
1: 과일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0: 수확하는.
1: 수확하는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모아요.
0: 아.
1: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임금도 비싸지만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그 농장이 시내하고 엄청 떨어져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숙소가 따로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끝나면 밖에 시내라든가 뭐 작은 읍이라든가에 나가서 뭘 뭐도 먹고 뭐도 살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아니고 뭐차 타고 20분,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0: 우와.
1: 거기서 일주일치 장을 봐서 그 숙소에서 해 먹는 거예요.
0: 와, 그럼
1: 그래서 돈
0: 또막
1: 쓸
0: 몸이 고단하고 이러면
1: 네.
0: 나가서 놀기보단 그냥 하루 쉬는 걸로 시간을 보낸다.
1: 네.
0: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계속 돈이 모이겠네요.
1: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또 가시는 분들 많고
0: 아하.
1: 그리고 호주가 인구가 작고 이민자들의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워홀을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많이 뽑아요 전 세계적으로.
0: 네, 그래서 생선 작가도 2003년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가게 되는데, 근데
1: 마밤.
0: 일을 했다는 거네요,
1: 예,
0: 거기서.
1: 제가 이제 메인으로 했던 일은요, 그 화장실 청소랑
0: 힘들었겠다.
1: 재밌었어요.
0: 오,
1: 저는
0: 재밌었어요.
1: 거기서 제 적성을 발견했어요. 나는 쓸고 닦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이제 글 쓰고 이런 일들은
0: 네.
1: 한참 후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눈앞에 더러운 곳을 치우면
0: 바로
1: 바로
0: 깨끗해지는.
1: 깨끗해지고 바로 성과가 나잖아요. 그리고
0: 우와.
1: 만족감도 있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제가 큰 건물 빌딩에서 일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빌딩에는 1층에는 뭐 기념품 가게 사진관 지금은 사진관이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사진관에 일하시는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0: 오.
1: 저를 사진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사진관으로 이렇게 뽑으셨어요.
0: 오, 근데
1: 그다음에
0: 생선 작가가 예전에 제 프로필 사진도 찍어준 적이 있을 정도로
1: 아, 네.
0: 사진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1: 네, 저 사진 좀 아니에요. 잘 그냥 그 당시에는 찍는 거 좋아해서 많이 찍었는데 예, 그렇게 운이 좋았죠. 저는 제 사진을 좋아해 주셔서.
0: 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시간을 뚝 떼어내가지고 깊이
1: 네.
0: 있게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화장실에서 그리고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마치고 그리고 나서 호주 여행을 했죠.
1: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여행을 하려고 돈을 벌었던 게 아니고요.
0: 예.
1: 여행은 하려고 돈은 이미 있었어요.
0: 이야.
1: 네.
0: 그런데 일단 삶의 현장에서 더 체험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1: 네, 그것도 그렇고, 이때 이런 일안 해보면 언제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 나이 때 한번 도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누구나 좀 멋있는 일 하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언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좀 청소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워낙 즐거웠고 항상 주 5일이었거든요. 예. 일하고 나서 주말에는 공연 보러 가고.
0: 우와.
1: 막 그때 봤던 공연들 엄청 좋았던 외국 밴드 공연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사귀었고요. 그다음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던 특히 오늘 소개할 장소인데요.
0: 네.
1: 글리브 마켓이라고 있어요.
0: 글리브 마켓. 네. 시장이네요.
1: 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역사 있는 진짜 시드니에서 좀 유명한 벼룩시장이에요.
0: 오.
1: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벼룩시장 하면 뭔가 대중적이 됐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 벼룩시장이라는 개념? 이게 벼룩시장이 자기가 만든 거, 쓰던 거 이런 것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진 않았거든요.
0: 활성화되진 않았고 그냥 골동품 시장 이런 데서 그 가게 주인들이 매입해서 파는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1: 했었죠.
0: 사고 팔고 했었죠.
1: 근데 이제 이 그리움 마켓은 딱 토요일 날 오전부터 딱 시작해서 시간도 4시까지밖에 안 해요.
0: 오.
1: 그래서 하는데 진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안 쓰던 물건들 집에서 옷이라든가 음반, 책, 뭐 토스터기 뭐 이런 거 토스트기까지 다 가지고 나서 팔거든요. 뭐 이런 걸 팔 정도로 할 것 같은 거 한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라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공연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팔기 음식도 팔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움 마켓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0: 와, 제가 뉴질랜드 여행했을 때도 거기도 이렇게 중고 제품들 사고 팔기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뉴질랜드는 더더군다나 제조업 공장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오래된 것들을 잘 수리해가지고 오래 쓰고 서로 나눠서 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호주도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난 티셔츠부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냐면 외국 마켓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혼자 사는데 세제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런 걸 나눠서 팔기도 했었어요.
0: 아, 소분해가지고.
1: 네.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알뜰하게 잘 산다.
0: 합리적이다 사람들.
1: 네. 그래서 아, 나도 너무 저는 이게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꾸는 국내 사람들이 꿈꾸는 외국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구질구질하고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소분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는 그런 것도 다 낭만이고
0: 낭만이다. 아, 그 말이 진짜 딱 어울린다.
1: 네. 그렇게 살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호주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0: 오.
1: 문화도 많이 배우고
0: 예.
1: 그다음에 특히 언어를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한테.
0: 영어를 거기서 또 쓰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여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습득의 기회를 여기 호주에서 가졌던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좋거나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 마켓에서 배운 건 언어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다.
0: 아...
1: 그들은 내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국 여행 갔을 때 외국인들하고 뭐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할 경우에 막 얘기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잠깐 문법적으로 이렇게 가정문을 써가지고 시제는 어떻게 하고 하면 이미 주제가 딴 데로 넘어가 있어.
1: 네. 그리고선 제가 그 만든 문장을 하잖아요. 조용해집니다. 분위기.
0: 아,
1: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알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0: 그렇지.
1: 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서 또 이제 언어적인 걸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아무리 영어를 진짜 제가 거기서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한국 분들도 계셨거든요.
0: 예.
1: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더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어를 잔다고 모두 그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였죠.
0: 그 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마음의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의 네, 턱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망가진 언어로 영어로

0: 공간 호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출신의 밴드네요. 네. Jet. 예. Look what you've done.
1: 왜 이 호주 출신의 밴드 하면 우리가 AC/DC라든가 네. 뭐 이런 밴드들 많잖아요.
0: 대표적인 가장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낸 밴드는 AC/DC네요, 진짜. 진유 교류.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도 뭐 바인스라든가 굉장히 뭐 실버체어라든가 뭐 이런 밴드들이 있었는데요.
0: 예.
1: 그 중에서 제가 골라온 곳은 제가 이제 호주를 떠나올 때 쓸 때쯤 나왔던 밴드예요. 그 제테 다른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I wanna be you are my girlfriend.
0: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1: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Look What You've Done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0: 더 유명한 히트곡에 비해서 조금 발라드 곡인데요. 이런 아침에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1: 맞아요. 자,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호주 시드니 돌아보고 있는데요.
0: 네.
1: 글리브 마켓 벼룩 시장 소개해 줬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볼까요?
0: 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행 다니면 박물관하고 미술관 잘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1: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암사 선사 유적지는 꼭 가야 된다.
0: 네, 거기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데요.
1: 예.
0: 이번에 소개할 곳도 제가 시드니에서 진짜 많이 간곳중 하나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곳이 제가 그 청소 화장실 청소했던 곳이 그 여기 하버브리지하고 그다음 오페라 하우스 중간에 있는
1: 오.
0: 지하철역이 있어요.
1: 네.
0: 서큘라키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서큘라키 역이었는데요.
1: 예.
0: 그역 바로 옆에 MCA라고 그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현대미술관이 있었어요.
1: 오, 미술관이네요.
0: 네.
1: 오.
0: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제가 잘 가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거든요.
1: 예.
0: 가격이 쌌어요.
1: 아.
0: 그래서 근데 그 거기는 항상 이렇게 싸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먹을 데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때 갔던 곳이 이
1: 미술관.
0: MCA 현대미술관 마당이었거든요.
1: 아, 마당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혹은 뭐
0: 네.
1: 난간에 걸터 앉아서
0: 네.
1: 샌드위치를 먹는 생선 작가의 모습이 연상되네요.
0: 그 당시 제가 왜 샌드위치를 먹었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1: 예.
0: 근데 다른 음식을 주문하려면 모두 고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1: 아.
0: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해서. 근데 샌드위치는 종류가 많이 없잖아요. 에그 샌드위치.
1: 그치.
0: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1: 햄, 치즈, 샌드위치.
0: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손짓으로만 해도 되니까 그 샌드위치를 그렇게 먹었네요, 제가.
1: 아이고, 아이고.
0: 나중에는 결국 주문하는 법을 아예 외워서 다른 음식도 먹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1: 아하.
0: 처음 갔을 때 일하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MCA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이 현대미술관이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미술관이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보는 법을 알려준 곳이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영어를 못해서 고생한 그런 눈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밥을 먹는 곳으로도 또 이용됐었고, 위치가 되게 좋은가 봐요.
0: 네.
1: 뭐 전망이 좋은 그런
0: 그러니까 거기서
1: 곳인가요?
0: 딱 보면 그 오페라 하우스도 딱 보이고요.
1: 오.
0: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하버브릿지도 보이고 제일
1: 보이고.
0: 유명한.
1: 네.
0: 그 다음에 뒤로는 이 호주가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1: 아,
0: 땅이
1: 땅이
0: 넓잖아요. 그래서
1: 넓으니까.
0: 하고 거기에 또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수상버스가 많잖아요. 수상버스가 있거든요. 뭐 예를
1: 그래요.
0: 들어서 오늘은 소개는 안 하겠지만 뭐 유명한 본다이 비치라든가 막 이런 곳들로 가는 배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교통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포나 뭐 성수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하지만 교통의 중심지는 서울역이고 막 이렇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런 것처럼 여기는 뭔가
1: 아하.
0: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오.
0: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뱅크시라고 아시죠?
1: 뱅크시, 유명한 미술가.
0: 네,
1: 예.
0: 그 그래피티 하시는
1: 네.
0: 그런 영국의 그런 거잖아요. 아직 얼굴
1: 얼굴이
0: 밝혀지지.
1: 알려지지 않은.
0: 제가 뱅크시를 처음 여기서 봤어요.
1: 실제로요?
0: 네, 실제로 보진
1: 아,
0: 않았어요.
1: 전시를 본 거군요.
0: 네, 그 당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1: 예.
0: 그때 딱 나왔었고 그다음 라이언 맥기니 그뭐 시교로스 때문에 알게 된그 사진 작가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미술이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게이
1: 오.
0: 현대 미술관이었는데요.
1: 네.
0: 음향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사운드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을 봤었는데
1: 흔히 말하는 미디어 아트 이런 건가요?
0: 소니뉴스가
1: 오.
0: 여기 와서 공연 겸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1: 와,
0: 봤어요.
1: 전시회장 미술관에서 공연을
0: 예.
1: 하면서 자신들의 아트웍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0: 예,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기타 사운드를 낼때 나는 소리가 그래피처럼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1: 이야, 멋지네요.
0: 진짜 최고였어요.
1: 우와.
0: 그리고 여기 한 공간이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반가사유상처럼 전시품이 하나만 있고
1: 네.
0: 넓어서 사람들이 딱볼수 있는 것처럼
1: 오호.
0: 여기는 천장에다가 이렇게 파도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비주얼 아트가 있었거든요.
1: 예.
0: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1: 그래야 천장에 있는 그 파도 치는 모습,
0: 네.
1: 네, 그런 것들, 포말, 이런 것들.

0: 제트의 Look What You've Done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의 노래 목소리는 마치 존 레논 같기도 하네요.
1: 네, 와. 피아노 연주하고

0: 예. 보이는 거네요.
1: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을 틀니까 당연히 어둡잖아요. 예. 시원하잖아요.
0: 어. 주무셔.
1: 자죠. 거기서 점심시간 1시간 있으면 20분 밥 먹고 거기 들어가서 40분 보면서 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특히 여기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 MCA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0: 카페?
1: 카페테리아. 오. 제가 여기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0: 예.
1: 비싸요.
0: 비싸겠지. 비싸겠지.
1: 근데
0: 풍경이 좋은가?
1: 풍경이 다 보여요.
0: 와, 앞서 말한 그 하버 브릿지도 보이고 오페라 하우스도 보이고 그런 공간인가요? 예.
1: 거기 딱 보면 그리고 초록색의 바닷가 쫙 보이거든요. 근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0: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요?
1: 드레스 코드라기보다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0: 어느 정도 드레스?
1: 예를 들어서 아니가 뭐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되고 이 정도.
0: 진짜 드레스 입어야 되죠. 아. 턱시도 앤 드레스.
1: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0: 샌들 안 되고?
1: 예, 여러분들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행할 때는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반바지라든가
0: 그런... 특히 우리는 그 등산복을 많이 입어요. 여행지 네. 가는데.
1: 그런데 가면 좋은다기보다는 저 격식 차리는 레스토랑 같은 데는 네. 못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운동화도 안 내려가시죠.
0: 그래요?
1: 네.
0: 근데 진짜 생선 작가는 여행 갈 때 보니까 구두 많이 신던데요?
1: 네.
0: 저는 구두 무겁고 네. 발 아프고 그래서 거의 안 챙기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지에서 일상처럼 한번 입고 다녀보는 네. 그런 맛이 있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구두가 그렇다고 해서 정장 구두가 아니고 캐주얼 할 수 있는 워커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다가 밑창 같은 거 부드러운 거 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행 다닐 때 양복 캐주얼 양복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덜 갖고 다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아래만 그러니까 뭐지?
0: 계속 바꿔 입어주면?
1: 네, 그러니까 위에 티셔츠만 바꿔 입어주면 며칠을 입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입고 다닙니다.
0: 어허,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드디어 인디언 퍼시픽 열차를 소개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엄청납니다, 이거.
0: 오, 느낌이 인디언 오션. 퍼시픽 오션. 그걸 네. 만나게 하는 긴 네. 열차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아, 맞아요. 되게 우와. 태양을 쫓아간다고 그러나?
0: 와, 멋있다. 태양을 네. 쫓아가는 열차라니.
1: 네. 왜냐면 시드니가 동쪽에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퍼스는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열차가 직선으로 뚫려 있거든요.
0: 완전 직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호주 땅 덩어리에 남쪽을 예.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북쪽을 가나요? 아니면 가운데를?
1: 가운데.
0: 와, 그냥 선 그었네 그냥 자대고.
1: 예. 그래서 제가 퍼스 설명할 때 어디냐고 모를 때 사람들한테 시드니에서 예. 30cm 가지고 직선 수직으로 놔두고 오른쪽에 30cm 부분에다가 시드니를 놔두면 영이 있는 부분에 퍼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와, 정말 직선이에요.
0: 진짜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이렇게 기찻길을 놓고 여행자들이 거기를 타고 이렇게 동쪽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곡 가지고 아, 제 노래네요?
1: 네.
0: 아.
1: 아, 왜냐면 제가 이한철 씨를 이제 보게 된 게 한철 DJ를 보게 된 게 호주 다녀와서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 음반들을 찾아봐 들어봤었는데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1: 네.
0: 아, 이 노래 별로
1: 안 좋아요?
0: 부끄러운데. 왠지.
1: 아, 왜냐면 저는 이거 너무
0: 이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 네, 제가 어른이 된 지금하고 호주로 간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호주로 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락적인 기타 팝적인 분도 있고 기타 톤이 너무 좋아요.
0: 떡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네. 이렇게 들리죠.
1: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 당시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타가 대중적으로는 없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홍대 밴드들은 있었을 수 있지만
0: 가요에서는
1: 예. 네. 그러니까 요 마치 영국 밴드 같은 기타 사운드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엣지 예. 같은 유투의 엣지 같은 기타 사운드거든요.
0: 아주 좋아했죠, 제가.
1: 네. 예.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신선했고 이 가사가 호주로 간 아이잖아요.
0: 네.
1: 저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0: 아, 근데 실제로 가사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떠나가는 거를 네. 이제 얘기하고 있죠.
1: 네.
0: 이때 진짜 호주로 어학연수 가신 분들도 많고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내 얘기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한철의 호주로 가나이 들으면서 생선 작가 김

0: 김동영 씨와 인사 나눕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 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 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인은 해금은 물론 피리와 대금, 전통 악무까지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 특히 해금 산조를 악보로 정리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전통 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보존회는 이러한 음악 세계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전문 연주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보존회 회장 홍옥미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지영이류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선보이며 지영이 명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대표 창작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춘곡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웅장한 군악의 울림 속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국방부 전통악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제목인 헤리티지, 우리말론 유산이라는 뜻이죠.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입니다. 제헌절이 바로 오늘로 제정된 건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634년 전인 1392년 음력 7월 17일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왕조가 건국된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7월 17일은 여러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제헌절이 7월 17일로 정해진 것 바로 조선 왕조와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의 산책길 동창이 밝았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